이분께 먼저 보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를 먼저 한 분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시작 전에. 오늘은 1074님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저번 주부터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위와 시름 중이었는데 드디어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땀 뻘뻘 흘리시며 묵묵히 고쳐주시는 기사님 덕분에 시원한 바람도 결국 사람 손에서 나온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더위 속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 그러네요. 시원한 바람도 결국 사람 손에서. 자, 이런 비슷한 문자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포항이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에어컨 수리하셨으니까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자,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오늘 첫 곡은 Jonas Brothers의 Summer Baby였습니다. 원고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땀방울 송글송글 이걸 좀 더 이렇게 잘 소화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차가워도 이렇게 물기가 생기잖아요. 얘도 더워서 땀 흘리나 보다. 죄송해요. 0540님 37도까지 올라갈 예정인 포항입니다. 어제가 진짜 더워서 오늘 아침은 좀 선선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덥지만 더위와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운동해요. 미니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야, 진짜 대단한 정신력이십니다. 저는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졌다. 네. 배 깔고 누우려고 그랬는데. 파이팅이고요. 9360님. 18년 만에 찾아온 폭염 중대경보. 아, 역시 포항에 계시구나. 저희 둘째가 지금 해병대로 입소해서 3주차 훈련. 어머. 지치지 말길. 함께 입대한 1331기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아 진짜 뭐 해병대니까 뭐 네, 약한 마음은 다들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덥고 이러면은 부대 안에서 그 훈련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훈련을 예, 조정하시겠죠? 아 진짜 장병 모두, 장병 여러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응원드리고. 2813님, 전북은 어제까지 폭염주의보였습니다.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코 밑에 포진이 생겼어요. 하루만 못 자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네요. 저도 지금 예 입술 옆쪽에 뭐만 얘기만 있으면 아 같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떻게 아 진짜 자 지금 소개되신 세 분 네. 첫 번째 곡 끝나고 소개되신 세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청취율이 아마 이번 주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속보이지만 네 속보이는 홍보. 1, 2부에 사연 소개되시면은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3, 4부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까 특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지금부터 11시까지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0: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아이고.
2: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2: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2: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2: 두루두루 누리라고.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캐나다를 대표하는 일렉트로니카 듀오죠. 크로미오의 Jealous, I Ain't With It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참 일관된 음악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에요. 가끔씩 네, K-POP 아티스트들의 곡도 리믹스도 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 1도 없었는데 음악이 어깨를 흔드네요. 가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컬이 오도방정?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살짝 많이 떠 있어요. 네. 크로메오 아니고요. 크로미오. 로미오 할 때. 네. 0062님, 또 박시연님도 깨방정스럽지만 좋아요. 라고. 휴가가 시작되었는지 도로에 차가 없어서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0080님.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하긴 저도 오늘 무난했어요. 근데 항상 출발 전에 제가 이렇게 찍어보는데요. 막상 접어드니까 그 막히던 구간이 꽤 뚫려 있어서 아, 그게 휴가 벌써?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자, 아침 가족들 휴가 계획 좀 세우셨는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0121님은 주말에 독방 육아했습니다. 17개월 아들이 갑자기 식기세척기 문짝 위에 털썩하고 주저앉는 바람에 그 문 열어두잖아요. 보통 식세기 그 위에 털썩 주저앉으셨구나. 우리 자제분이 아이고 문짝이 어긋나 버렸다고. 1년도 안 썼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장기 백수로 돌입하셨다고 하는 4161님, 그래도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모아둔 돈이 좀 생겨서 나름 마음 편하게 지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촉박해지네요. 후, 하라고.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무튼 조금 땀 좀 식히시고 20년 넘게 일을 하셨으면 뭐 이런저런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요. 곧 좋은 소식 만나시길 응원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쿠폰. 네. 자, 이번에 이어질 곡은요. 키일라 세틀, The Greatest Showman Ensemble. 이쯤 되면 이게 위대한 쇼맨 OST에 있는 곡이다 싶겠죠. 김윤희님이 신청하셨던 그 유명한 This Is Me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드럼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더위가 날아가는 듯한 박력 있는 사운드. 키일라 세틀의 음성으로 This is me, 위대한 쇼맨에서 들었고요. 운전 중이라서 문자가 좀 늦었습니다. 아, 서두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전운전이 최고죠. 포항에서 문자 주신 3661님 진짜 덥습니다. 50평생 안 나던 땀띠가 목에 벌겋게 났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라이언킹 노래 생각나네요 라고. 아, 되게 50평생 땀띠가 안 나셨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땀띠 달고 살았는데 곱게 자라셨구나. 아, 진짜 어떡해요. 오늘 포항이 대구보다 더 덥던데. 요새 그게 막상 선풍기 실외에서는 몰라도 실내에선 몰라도 밖에서 쓰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안 시원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그 진짜 성에 같은 게 송글송글 맺히는 냉풍 나오는 선풍기, 이제 선풍기들 한 2만 원대 정도 하던데 저희가 선물로 준비라도 해놓고 그런 얘기 들으면 모르겠는데 관계 업체 너무 잘 팔려서 저희한테 협찬 못하시죠. 잘해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의 휴가 계획 좀 궁금해요. 하긴 뭐 지금 벌써 7월 10일이 넘어간 이쯤이면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미리 다 준비해서 어디 갈지 기간도 다 정해놓으셨겠죠. 이른 휴가 중에 문자 주신 4830님 와, 결혼 30주년 지금 호주 시드니에 여행 중에 문자 주셨어요. 그죠, 반대죠. 거기는 날씨가, 계절이 늦가을 날씨라고. 아, 너무 부럽다. 행복한 여행 되시고요. 저는 휴가를 전야제로 엄마하고 이모 모시고 제주도 왔어요. 아, 근데 이 두 어머니의 등살에 저는 휴가가 아니고 훅 가겠어요. 어, 라인 보소. 네, 윤정호님. 그래도 또 어렵사리 간 여행길이니까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고요. 0423님 어제 여름휴가 일정에 예약했던 거를 싹 다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2.5톤 트럭 운전하면서 설치 배달을 하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에 견인비까지 100만 원이 넘게 깨진 거 있죠. 고심 끝에 휴가 반납하려고요. 아, 며칠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알아보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요 라고. 야, 빠른 태세 전환.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예, 또 모르죠. 좀 여름이 가기 전에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기를 역시 응원 드리면서. 자, 노래는 엘리멘탈에서 라우브가 노래했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혹시 우편함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과태료 납부 기한 놓친 경험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지 않나요? 근데 경찰청이 11월 달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거래요. 기존 종이 고지서에는 위반 사진 한 장 정도가 첨부됐는데 앞으로는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넣어서 영상을 보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라 뭐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대요. 또한 그동안은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했는데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돼서 집이나 직장에서도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해진 건 좋은데 이거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뭐 벌금 과태료 내야 되고 이런 일. 애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요.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편화된다는 아무튼 행정 서비스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SNS 보시다 보면 한국 40도 폭염, 뭐 두 달 내내 장마, 이렇게 좀 자극적인 문구를 볼 수 있죠. 기상 정보인 척. 이게 당연히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 근거로 하나 싶어도 이게 다 허위 정보래요. 일부 업체는 이렇게 낚시성 정보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레인부츠, 제습기, 냉방기기 이런 상품 판매로 이용하기도 했대요. 기상청은 SNS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상태의 법적 대응을 살피고 있답니다. 법률과 미디어, 기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확인되지 않은 기상 정보의 공유도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배달 라이더 분들, 근로자로 그동안 인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많았죠. 사고가 날 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배달 라이더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 판결을 시작으로 자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라이더 분들한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재판부는 라이더가 앱을 통해 일감을 받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 거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인데요. 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는 권리 보장의 계기가 될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대한민국에서 배달 음식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짜장면. 네. 이건 뭐 제 어린 기억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부터 배달 가능했던 음식인데 자, 이 중국집에 요것이 짜장면 특유의 깊은 맛과 색을 내는 그런 양념이죠. 어우, 장 얘기할 뻔했네. 자, 아무튼 중국집에서 단무지나 양파에 이거 없으면 예, 그것도 이상하죠. 양파는 꼭 여기 찍어 먹어야 되는. 특히 짜장면 먹을 때 짜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양파를 얘에다 찍어서 먹는 이 짜장면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두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새소년입니다. 난 춘.

난춘, 예, 새소년의 노래였고요. 오늘 짜장면의 결정적인 맛을 좌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없으면 짜장면 못 만들죠. 뭐 춘장, 춘자 씨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라고 8133님. 예, 아 그렇게 고민도 하셨다는데요, 우리 나영 PD께서. 난춘, 아무튼 춘이 들어갔고, 유산규 세트 받으실 분은요, 저는요 짜장보다 짬뽕파거든요. 짬뽕 잘하는 집이 근데 진짜 잘 없어요. 예전에 살던 집에 진짜 맛있게 하는 짬뽕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더 이상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7625님, 그런 아쉬움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귀뜸도 안 해주고 가게를 접어버리신 뭐 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떡볶이집, 중국집. 자, 아무튼 7625님 동병상련의 아픔을 유산균 세트로 달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운 실비김치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오늘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짜장이다 라고 장은현님. 그죠? 고민할 때는 짜장면만한 게 또 없어요. 춘장, 짜장면 시키면 가족끼리 꼭 한 번은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내가 곱빼기 시켰는데 왜 네가 더 많아 보이지? 아, 뭔지 알지. 남의 짜장이 커 보이는 법이죠. 네, 박지혜님. 또 이외에도 2404, 9871, 신영애님. 이게 진짜 매워요.

칠비김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중에는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저칼로리 퀴즈 계속되니까 네 더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최민혜 9007번 8055님 등등이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최유리의 목소리입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노래가 연달아서 너무 편안하니까 갑자기 눕고 싶어져요. 박순정님, 아유, 주말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이제 겨우 화요일이라서 어떡하죠? 순정님 힘내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이지은님이 신청하신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였는데 이게 실시간 신청곡이 아니라서 혹시 못 듣고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듣고 계셔갖고 네 신청한 노래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앞서 또 최유리의 목소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우리 최민혜님도 신청하셨는데 듣고 계시군요 지은님도 듣고 계시고 저는 강릉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휴가를 못 가요 올 여름 휴가 때는 손님들이 또 얼마나 오실지 작년보다 기록이 갱신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지에서 정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그만큼 여름에 고생하셨으니까 가을이나 겨울쯤엔 다른 행복이 또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 드리고 저희 가족은 다음 달에 큰맘 먹고 강아지 셋 그리고 친정 어머니하고 대구에서 완도항까지 가서 배 타고 제주 가요 강아지 셋 데리고 가면은 어이구 0822님 네 강아지 셋 때문에 모험이 될 것 같지만 강아지가 아니고 제가 분리불안이 더 심해서

0: 맡기고 갈 수가 없답니다. 집사님이 더 그렇게 아, 얼마나 아끼시면 그 집강 댕댕이들 아주 그냥 예, 복을 많이 타고났네요. 자, 지금까지 소개된 사연 소개된 분들께도 저희가 작가님들하고 잘 체크해서 빠지지 않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내 흐르는 곡은 또 벌스랑 겹쳤다. 해리 코닉 주니어예요. A Wink and a Smile.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생각이 드는 우리 아침 가족들 머릿속에 그런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은 곡보다도 이 팀 그러니까 타투라는 소녀 듀오 생각나세요? 근데 타투를 T하고 콤마 A 콤마 T 콤마 U 콤마 타투를 TATU로 썼던 러시아 출신 소녀 둘의 노래들이 그 꽤 2002년인가? 예, 한참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그때 국내에서도 이들의 곡이 엄청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러시아 학생이 교복 입고 그렇게 막 한 맺힌 눈빛으로 뭔가 우리 막 엇나갈 거야. 우린 지금 정말 어긋날 거야. 막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Not gonna get us.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 팀이 사실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컨셉이었냐면 지금 들려드릴 All the things she said라는 노래는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는 곡으로 유명한 버글스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트레버 혼이 직접 송라이팅과 또 프로듀싱에 참여해서 정말 온 유럽을 들썩이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계산된 팀이거든요. 자, 타투입니다. All the things she said.

0: 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겨주시니까.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CD 사진 기억난다고 하신 박시현님, 진짜 추억이다. 9629님, 그때 미니홈피 때 도토리로 구매했던 노래예요. 1067님, 이내 노래가요, 백햄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라고 강예수님. 그렇군요. 타투, All the things she said 였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광고 듣고부터는 이렇게 이 노래 어디 갔지? 네. 라는 컨셉으로 진짜, 아, 진짜 이 노래 있었는데,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들, 우리 아침 가족들의 선곡으로 실시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진짜 틀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네. 선곡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닭가슴살 세트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원,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가마치 통닭, 브람스 안마 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찜.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생각나시죠? 지금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야키다 I saw you dancing. 2인조 스웨덴 팀입니다. 그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정말 엄청 인기를 얻을 때 거기 멤버들이 프로듀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 내한도 했었죠. 린다 쉔버그, 마린 어트넨 2인조인데 송신우님도 마침 야키다 생각이 났었는데 신청하자마자 노래가 나오다니 2444님 통하신 거죠. 예. 그 참 이국적. 근데 여기도 약간 뭔가 나는 북유럽보다는 러시아 쪽 아닐까 했는데 아까 타투처럼 묘하게 그 예 나른해지는 네 그 노래 가사에 야키다가 나와서 뭔 뜻인지 했더니 Say 야키다 my love 내 사랑 야키다라고 말해달래요. 그런 거였구나. 어릴 때 저는 야키다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야키다상. 네. 오 이사일님. 와, 첫 곡 너무 세다. 야키다 이걸 누가 이겨?라고 1067님. 예, 좀 세긴 했죠. 근데 이런 식의 노래 생각나시면 한번 도전해 주시죠. 네. 지금 두 분 통하셨으니까 송신우 2444님께는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김미란님께서 추억의 타투 노래를 들으니까 M2M의 곡도 듣고 싶어요. 야, 그쵸? 파면 나옵니다. M2M. 자, 미란님께도 닭가슴살 세트와 함께 M2M의 노래 프리티 보이 들려드립니다.

보이. 맞아요. 오늘 노래가 너무 다 좋아서 하트 꾹꾹 누르고 계신 남현주님.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그러면 어떤 곡이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서 다시 한번 3부 첫 곡으로 선곡이 될지. 자, 이 노래 신민아 씨가 나왔던 음료수 광고에 나왔었는데. 아, 그랬군요. 6366님. 둘이 한동안 안 보고 살다가 카페에서 만나서 재결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 M2M이 오, 듀오가 안 보고 사는 거는 국룰인가요? 0224님. 네. 오늘따라 왠지 팝송 가사로 영어 문법 가르쳐주던 옛 생각이 납니다. 이런 곡들이 좀 만만하죠. 네, 영어 선생님들이 잘 고르던 메뉴 중에 하나. 6032님. 주말에 친구랑 대학로 가서 돈가스 사 먹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다들 지금 노래 때문에 각자의 그 시간을 떠올리고 계시고. 자, 다음 곡. 1575님이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이 노래 어디 갔어요? 오태호 씨는 어디 갔나고요? 오태호 씨 최근에 저도 근황을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기억 속의 멜로디도 오태호 씨가 어렸을 때 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게 이제 키에뚜아 그랑마마라고 미셸 폴라네프의 노래. 그러니까 그걸 가수도 모르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찾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기억 속에 그 멜로디 때문에 그걸 전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죠. 자, 1575님께 닭가슴살 세트와 함께 이 노래 태호 씨의 기억 속의 멜로디 들려드립니다.

0: 찾아라이브 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만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와서 FM을 켜면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가사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이젠 가사까지 마음에 와닿네요 라고 황복희님, 리차드 마크스의 Right Here Waiting. 그죠, 이 노래도 엄청 사랑받았죠. 신청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쩜 이렇게 잊고 있던 곡들이 줄줄이 소환되나요? 2426님. 네. 맥스라든지 나우라는 이름의 CD가 생각난다고. 그때 이제 한참 막 거의 차트에서 히트한 곡들을 한 2, 30곡 꽉꽉 뭉쳐갖고 맥스, 나우, 불법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라이센스였던 것 같고요. 방송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CD, 네, 컴필레이션 앨범 엄청 나왔었죠. 이선아님. 그리고 아까 광고 전에 오태우씨 기억 속의 멜로디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셨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 이 노래가 카세테이프 A면 두 번째 곡이었다고. 야,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김지연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심유영님. 내가 이 전주를 잊고 살다니. 어디에 있던지 아니죠? 어디에 있던지. 그쵸, 그 태호씨 특유의 또 그런 발음. 3051님. 기억 속의 멜로디는 고등학교 때 베프와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등교하면서 듣던 노래예요. 야, 4583님. 진짜 기억 속의 멜로디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주제로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정혜민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야, 여기 이 앨범 조정현 씨 1집에는 진짜 사실 좋은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픔까지

네,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너무들 격하게 반겨주시네요. 남은선님 꺅. 3774님 저도 이 곡 신청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조정현 씨 진짜 잘생겼었는데. 장지은님 잘생겼죠. 당시에 진짜 홍콩 배우 닮았다. 홍콩 배우 느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비 오는 날 단체로 떼창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선생님도 너무하네. 애들이 삘꽂혀가지고 단체로 떼창하면은 한 번 정도는. 네. 6178님 또 혼나야 이게 기억이 나니까. 네. 뭐. 아, 오늘 쉬는 날인데 모처럼 라디오 앞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선곡 무슨 일이에요? 6649님

그러게요. 오늘 이 노래 어디 갔어?라는 주제로 원래 같으면 지금 문득 너에게도 들려드리고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4부도 이렇게 정말 틀면 나왔던 노래인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들 듣고 있어요. 다음 곡은 내가 안 그래도 2123님이 조르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조르디? 저보다 어리니까 아직 환갑은 아닌데 찾아봤거든요 사진을. 근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 조르디 요 노래 불렀을 때가 서너 살 때인데 지금은 봐도 우리가 못 알아봐요. 듀르 데트 베베. 88년생이네. 어유 어리구나. 아직도 어리네 용띠. 쪽디. 네. 자, 아기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네, 듣죠.

0: 0256님이 이 노래 제목이 죽어도 기억이 안 났더래요. 자꾸 학교? 뭐 이런 게 떠올랐는데 스쿨이었어 라고. 네, 맞아요. 스쿨의 줄리안 2639님을 시작으로 들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격하게 또 반겨주고 계셨습니다. 노래방 가면 귀여운 척하면서 불렀는데 아 이제 다 추억이다. 0410님 그 조르디 GD랑 동갑이네요. 라고. 아 그래? 7547님 아무튼 조르디 장가 갔을까까지 걱정하셨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나이가 꽤 있어요. 그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1: 8455님이 이 노래 어디 갔어는 라떼 차트와는 또 다른 반가움과 애틋함이 있어요. 라떼 차트는 상위권만 소개되잖아요. 끝나는 거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의 끝곡은 김준선의 목소리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김수정님이 신청하셨는데, 아 맞아, 이 노래가 있었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별로 중요하진 않은 이야기로 말 걸고 싶을 때 있으시죠? 아, 점심은 뭐 먹지? 그 영화 봤어? 이상하게 그 몇 마디를 하고 나면 다시 마음을 붙들고 일할 힘이 생기잖아요. 이걸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부르는데 짧은 잡담이 기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일 사이 숨 한번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그 짧은 쉼에 이곳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마이크로 브레이크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업무 중간에 짧게 취하는 의도적인 휴식이래요. 별의별 단어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연차 반차에서 더 나아가서 반반차라는 제도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회사 재량에 따라서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도 있대요. 부럽습니다. 그래도 자랑을 해보자면 제가 다니고 있는 MBC에는 4.5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격주로 4.5일제가 있어서 오전 근무만 하고 가시던가 오후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만 출근하시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점 그래도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어떤 그런 복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브레이크 휴식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짧게 취하는 휴식 오늘 여러분의 마이크로 브레이크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브런치 카페를 들으시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하고 싶으신 말씀과 또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또 원주 MBC 라디오 채널이 있어요. 거기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신 다음에 실시간도 좋고요.

0: 혹시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1: 제주항공 찜.
1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7: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브런치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4일 재난정보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야외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시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있다면 안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폭염은 집 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패더 엘리아스의 러빙 유걸 듣고 오겠습니다.

네, 패더 엘리아스의 러빙 유걸 듣고 왔습니다. 2024님의 신청곡이었고요. 7319님께서 날씨는 흐린데 너무 덥다고 행성에서 문자 주셨네요. 네, 요즘 진짜 너무 덥죠. 덥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라이브 카페에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실 가수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트로트 가수 한 분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데요.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고 국악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가창력이 매력인 가수입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가수 강태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강태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원주 MBC 왔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트로트 팡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엄청 네네. 많이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뭐 한 세네 번은 온 것 같아요.
0: 저보다 우리 회사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풍경들이 익숙하네요. 그래도
0: 네, 그럼 반갑습니다. 이 저희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강태관 씨 팬분들께서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널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슬라임 일상님께서 태관님 응원하러 오셨다고 1등으로 댓글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고 우리 태관님 신곡 들으러 왔다. 아하. 막 이렇게 네. 많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신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슬 같은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 강태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 MBC에도 많이 오셨었고 방송도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오전 라이브 이 시간대 생방송은 많이 해보셨나요?
1: 아, 오전에는 많이 못해봤죠. 사실 오전에는 사실 네. 노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도 이제 11시쯤이면은
0: 괜찮은가?
1: 나쁘지 않은 네, 시간대라서.
0: 그럼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태건님이 브런치카페 놀러오셔서 반가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우리 강태건님한테 궁금한 것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 대기 여기 원주랑 굉장히 가깝다고 들었어요.

0: 있어요.
1: 네.
0: 강원도는 자주 놀러 오시나요?
1: 강원도에 자주는 못 오고요. 가끔 이제 제가 그 대게를 좋아해요.
0: 되게,
1: 네.
0: 네.
1: 그래서 강릉 쪽에 가끔 가기는 하거든요.
0: 오.
1: 네. 근데 그 제가 최근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원주 MBC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한 1시간?
1: 한 시간 정도 만에 왔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강태관 씨가 그럼 앞으로 이제 원주 MC에 더 많이 나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1: 좋습니다.
0: 너무 반가운데,
1: 네.
0: 지금도 영동 지역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1: 네네네.
0: 강릉 자주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실 것
1: 아하,
0: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미스터 트롯 출연자 강태관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1: 네네네.
0: 출연 이후에 지금 이미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데뷔 후에요.
0: 네.
1: 아, 아무래도 제가 국악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 서는 무대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사실 그 미스터트롯 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국악을 그만한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한
0: 네.
1: 적이 없는데 그 이제 국악계 쪽에서는 잘안 찾아주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이제는. 네. 저 친구는 이제 트로트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송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트로트 가수고 국악인은 아닌 걸로 돼 있더라고요.
0: 오.
1: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0: 그러면은 여전히 국악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다.
1: 그럼요. 지금 현재도 이제 국악 레슨도 받고, 네, 국악계
0: 진짜요? 오.
1: 판소리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럼 국악을 전공하신 게 판소리를 전공하신
1: 네, 맞아요.
0: 거구나. 아, 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뭐 미스터 트롯 강태관이라는 수식어가 지금 가장 익숙하신 수식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외에 불리고 싶은 뭐 수식어가 또 있으세요?
1: 아, 저는 사실 트로트도 좋아하고 우리 소리 국악도 좋아하지만 그 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0: 팝,
1: 네. 그리고 뭐 특히 블루스, 약간 좀 이렇게 진한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아, 강태관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는 아, 음악인. 예.
0: 모든 장르에.
1: 네, 올라운더 음악인 같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롤모델 같은 분은 조용필 선생님 같은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롤모델이거든요.
0: 네.
1: 세대를 아우르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저는 마음에 드는 수식어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네. 그냥 올라운더 음악인
1: 네네네.
0: 강태관 씨로 나중에 불릴 날이 금방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1: 감사합니다.
0: 그래도 아까 오프닝에서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 띄워드렸는데 우리 옆에서 강태관 씨가 엄청 흥얼거리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1: 아, 웨스트라이프 이 노래는 진짜 저한테는 추억의 노래거든요.
0: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1: MP3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첫 이제 MP3에 넣었던 노래가 웨스트라이프의 이 노래인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0: 아,
1: 거의
0: 그래요?
1: 뭐한 5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또 라디오의 매력이
1: 네.
0: 약간 잊고 있던 옛날 노래를 우연하게 만나는 게 라디오의
1: 맞아요.
0: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거를 저도 한몇주 전에 청취자분한테 딱 그런 문자를 받았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출연해주신 이 게스트분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1: 아.
0: 좋네요.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강태관 씨가 브런치 카페 놀러 오셔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슬라임 일선님께서 또 너무너무 간만입니다 하시고
1: 맞아요.
0: 고정선님께서 반갑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원주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댓글도 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강태관님께서 놀러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싶지만 또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바로 만나보고 싶은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1: 네.
0: 같거든요. 오늘 첫곡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사슬 같은 사랑이라는 이번에 나온 신곡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예,
0: 따끈따끈.
1: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0: 어떤 노래인가요?
1: 아,
0: 간략하게. 네.
1: 보통 트로트 하면은 우리 어머니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들은 약간 좀 이렇게 반응들이 시큰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0: 아,
1: 사실.
0: 그쵸, 네.
1: 예. 근데 아, 저 아버님들을 좀 춤추고 이렇게 홀릴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아버님들이 어머님들께 부르는 약간 세레나데 같은
0: 우와.
1: 예, 그런 약간 좀 중년의 멋이 좀 느껴지는 좀 이렇게 예, 조금 느끼하다고 해야 될까요?
0: 오.
1: 이런 컨셉의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 청년 강태관이 부르는 사실 같은 사랑. 네네. 한번 기대.

0: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아까 저한테 트로트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요? 뭐 많이 안 들어보셨죠? 뭐
1: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0: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1: 네.
0: 제가 오늘 그 트로트 매력을 알아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렸었잖아요.
1: 네.
0: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이 사슬 같은 사랑 강태관님의 신곡,
1: 네.
0: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신곡 제가 라이브로
1: 네.
0: 함께 들으셨습니다. 중년들을 대표하는 세레나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고정선님께서 신나는 트롯 더위를 날려주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지용님께서 역시 뽕맛이 최고야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너 문자로 이 0449님께서 뭐 반갑다고 보내주셨고, 0817님께서는 미스터로 재밌게 봤었다고,
1: 아,
0: 미스터 트롯이겠죠? 네,
1: 네.
0: 미스터 트롯 재밌게 봤었다고, 그 당시 앳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1: 아, 점점점. 네.
0: 지금도 앳되신데.
1: 그래요?
0: 네.
1: 근데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0: 몇 년이 흐른 거죠?
1: 벌써 6년이 됐죠.
0: 와, 시간이 진짜 빠르다.
1: 네.
0: 그 당시 출연하실 때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1: 그때 딱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0: 서른
1: 딱
0: 살.
1: 30이었어요.
0: 제가 지금 올해 29이거든요. 딱제 나이 그 시기에
1: 네.
0: 출연을 하신 거네요.
1: 그렇죠. 네.
0: 오. 네, 지금 강태관님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김나연의 브런치카페 실시간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일상 무대에서 이렇게 멋진데 일상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뭔가 활발하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0: 한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되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거든요, 집에서는.
1: 진짜요?
0: 예.
1: MBTI가 어떤 거예요?
0: 저는 IS, 원래 FP였는데 TP로 바뀌었더라고요.
1: 진짜요?
0: 예.
1: 전혀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0: E일 것 같죠?
1: 네.
0: 근데 저는 극 I입니다.
1: 그럼
0: 대문자라고 하죠.
1: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시간 쏟고 계신 건가요?
0: 맞아요.

0: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1: 예상과 다르게 2이실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근데 저도 2로 대문자 2까지 아니지만 2로 나오긴 하는데요. 네네네. 사실 아예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서 저도 방송 하루에 여러 개 하고 집 가는 길에는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완전 가만히 이렇게 기차에 실려서 집에 가거든요.
1: 저랑 비슷하네요.
0: 저랑 비슷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강태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럼 쉬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쉬시면서 지내시는 건가요?
1: 그렇죠. 보통 집에서 있거나 집에서 저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은 아시지만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우와.
1: 네, 그래서 약간 밖으로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0: 오, 신기하네요.
1: 예, 저도 이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되게 활동적이었어요. 20대 때는 되게 활동적이고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사람 친구들 만나서 같이 술 한잔 먹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네.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언제부턴가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하는 행동 반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0: 강태강의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잠시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잉 하잉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0.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브런치 카페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강태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0: 아, 이 사슬 같은 사랑 신곡 라이브로 불러주시고 나서
1: 네.
0: 이 댓글창이 뜨거운데 대박 예감입니다. 노래
1: 하하.
0: 진짜 좋다고.
1: 감사합니다.
0: 작사 작곡가는 누구실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1: 그 작곡은 도코님이라고요. 원래는 이제 트로트를 많이 쓰시는 분은 아니신데 이번에 트로트를 원래 쓰시긴 하셨는데 발매를 많이 안 하신 것
0: 아,
1: 같더라고요.
0: 진짜요? 오.
1: 예. 이거 녹음할 때그 작곡가님께서 사실 이 곡을 뭐 주려고 한 가수 한두 분, 세분 정도 한번 불러봤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에게로.
0: 강태광 거였다.
1: 예. 그래서 너무 그 작곡가분도 만족해 하셨고 너무 즐겁게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0: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태관님 또 MBTI 반전이시라고 T로 바뀌셨다니 유유 이렇게 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F로 돌아오시라고.
1: 진짜 저는 대문자 F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제 T로.
0: 약간 저 같은 경우는 ESFJ인데 네,
1: ESFJ.
0: 삶이 힘들 때 T가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조금
1: 맞아요.
0: 그러신 적이 있었었나요?
1: 예,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이제 힘든 상황도 겪고 즐거운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0: 그러니까요.
1: 예, 돌아온 느낌인 것 같아요.
0: 다시 뭔가 뽀송뽀송한
1: 네.
0: 나날들이 이어져서 F로 돌아오시기를 바랄게요.
1: 네.
0: 뭐 T도 좋지만 또 슬라임 일상님께서 다음에는 기타 연주하시는 걸로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1: 아하,
0: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0: 그러면 기타 연주는 어떤 곡들 위주로 이렇게 연주를 하세요?
1: 보통은 이제 팝이나 이제 해외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 아, 트로트를 하면서 치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0: 트로트 부르시면서 발차기 하는 분은 봤는데
1: 네.
0: 기타 치는 분은 아직 못본것 같거든요. 있으셨나요?
1: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분은 봤어요.
0: 아.
1: 근데 기타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0: 그러면 이제 기타 치는 트로트 가수 타이틀도 하나
1: 아,
0: 쑤시고도
1: 좋네요.
0: 기대됩니다.
1: 원주에 올 때마다 항상 그 별명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트로트 팡팡에서도 판트남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0: 판트남.
1: 네.
0: 판소리.
1: 판소리하는
0: 트로트
1: 트로트
0: 남자.
1: 남남의
0: 아오.
1: 가수라는 타이틀인데,
0: 네.
1: 원주 올 때마다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가네요.
0: 그럼 이제 기트남?
1: 기트남.
0: 기트남 어때요?
1: 기트남도 괜찮네요.
0: 네, 기타 치는 트로트 가수.
1: 기트남.
0: 기타 치는 트로트
1: 좋습니다.
0: 남자. 트로트 가수 남자? 네. 네, 한번 다음에 저희가 초대할 때는 한번 그런 연주도 만나보고
1: 또
0: 싶습니다.
1: 초대해 주세요.
0: 네, 부탁드릴게요.
1: 네.
0: 네, 지금 강태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라이브 두곡더 만나봐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한 시간짜리 방송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쉽더라고요,
1: 네.
0: 항상. 우선 두 번째 라이브부터 만나볼게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1: 이 원주랑 좀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0: 네.
1: 남진 선생님의 나야나
0: 나야나.
1: 준비했습니다.
0: 오, 기대되는데 지금 바로 더
1: 네.
0: 들어볼게요. 남진의 나야나, 강태권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그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저 남진의 이 나야나 사실 한 번도 안
1: 아,
0: 들어봤거든요.
1: 진짜요?
0: 너무 유명한 노래지만,
1: 네.
0: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브런치 카페도 되돌려 볼것 같고, 남진 선생님 나야나도 제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1: 좋은 노래입니다.
0: 네, 그럼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1: 네.
0: 네, 남진의 나야나, 강태관님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 이거지 이렇게 지용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 슬라임 일상님께서 신난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우와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0449님께서는 태관님 매력 창법에 반해서 그 당시 출연하셨을 당시에 가족들과 응원했다고,
1: 아,
0: 오늘 노래 끝내준다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브런치 카페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강태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뭐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1: 네.
0: 냉면, 콩국수. 하나, 둘, 셋.
1: 냉면이요.
0: 냉면. 콩국수는 안 좋아하세요?
1: 좋아해요. 근데 조금 냉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물냉면, 비빔냉면 중에서는요?
1: 비빔냉면이요.
0: 비빔냉면.
1: 제가 요즘에 집에서 그 비빔국수를 많이 해먹거든요.
0: 아, 진짜요? 아, 맞다. 요리 좋아하신다
1: 네.
0: 하셨잖아요.
1: 요즘 비빔국수에 꽂혀가지고.
0: 그럼 요리는 집에서 어떤 거 해서 드세요?
1: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요리를 시작한 게그 정말 맛있는 요리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제가 식당에 가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집에서는 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많이 해요.
0: 진짜요?
1: 예를 들면 동파육 같은 거 있잖아요.
0: 우와.
1: 아니면은 뭐 짜장. 네, 중국 음식밖에 없는데, 뭐또 뭐가 있었지? 네, 비빔국수도 있었고, 또 너무 많아요.
0: 그러면은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가리지 않으시나요?
1: 일식은 못 하고요.
0: 네.
1: 일식은 이제 생선이
0: 아,
1: 있어야 되기
0: 그쵸, 그쵸.
1: 때문에, 네, 일식 빼고는 다
0: 오.
1: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자주 해드시고 또 맛도 있나요?
1: 맛이 있다고들
0: 와,
1: 해주시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0: 궁금하다.
1: 그제 이제 예전에 미스터 T라는 그룹을 활동을 했었는데
0: 네.
1: 거기 다 동생들이에요. 제가 밥을 많이 해줬어요.
0: 오.
1: 집에 초대해가지고 라이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맛있다라는
0: 아,
1: 반응이어서.
0: 진짜요? 와, 궁금하다. 뭐 요리도 잘하시고, 트로트 당연히 잘하시고, 판소리도 하시고, 지금 기타도 치시고, 사실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강태관님이 못하는 거뭐 하나 뭐 말해주실 수 있어요?
1: 못하는 거요.
0: 네.
1: 연애.
0: 연애?
1: 연애를 못해요.
0: 아, 진짜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팬분들도 듣고 계신데.
1: 연애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 진짜요?
1: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 진짜요?
1: 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0: 또 이게 뭐 또 뭔가 나이가 들수록 더
1: 네.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0: 맞아.
1: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만 만나니까 뭐.

0: 뭐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0: 네네.
1: 맨날 방송국만 오니까
0: 아이고.
1: 방송국 사람 아닌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1: 강태현님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뭐 연예인이셔서 막 그래도 동호회라든지 뭐 어떤 모임 나가시는 게좀 조심스러우시려나?
0: 저 동호회는 하는데
1: 어떤 거 하세요?
0: 밴드요.
1: 밴드?
0: 네, 취미 밴드라고 하죠.
1: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도 하시는
0: 네.
1: 밴드예요?
0: 근데 거기에는 연령대가
1: 네.
0: 20대나 많아봤자 30대여서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1: 네.
0: 안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1: 네.
0: 제가 가도 누군지를 전혀 모르세요.
1: 그럼 오히려 더 편하게 뭔가
0: 그렇죠.
1: 마음에 드는 분 있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0: 아, 보통 이제
1: 네.
0: 남성
1: 아,
0: 멤버들이
1: 진짜요? 아, 아쉽네요. 그럼 밴드 말고 조금 더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 한번.
0: 뭐가 있을까요?
1: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있을까요?
1: 테니스?
0: 테니스.
1: 네.
0: 아, 테니스. 테니스도 좋죠. 와, 테니스가 있었구나.
1: 뭐 운동은 잘하세요? 좋아하세요?
0: 운동을 그 자주 하진 않는데 좋아는 해요. 네.
1: 그러면은 뭔가 운동하시다가 또 취미 맞는 분 만나시고 막 그래도
0: 아, 그래 볼까요?
1: 네.
0: 그 생각을 못했네요.
1: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면 넘어갈게요.
0: 네.
1: 바다 휴가, 계곡 휴가.
0: 저는 바다입니다.
1: 바다요.
0: 네.
1: 그래도 막 아이 되시고 나서 뭔가 집에 있으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바다로 떠나는 것도 괜찮으신 편인가요?
0: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바다랑은 굉장히 친하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기장군 홍보대사를 하고
1: 아,
0: 있는데
1: 진짜요?
0: 기장의 바다가 또 끝내주거든요.
1: 또 기장의 바다 뷰 카페도
0: 아,
1: 다 너무
0: 엄청 많죠. 엄청
1: 좋잖아요.
0: 많죠.
1: 저도 부산 너무 좋아해요.
0: 부산은
1: 네.
0: 진짜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좋고 여름에는 뭐 당연히 좋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여러분 기장으로 많이 놀러 와주세요. 홍보대사 강태관입니다.
1: 네, 기장 홍보대사 강태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공연 끝나고 혹시 양식 드세요?
0: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행사나 공연이 끝나고 집에 오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적해요.
1: 촉촉해요.
0: 예.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집 청소를 그날따라 엄청 깨끗하게 하고 공연을 하러 갔다 왔는데 되게 집이 작았는데 그 집이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넓어 보이는 거예요.
1: 공허하고
0: 예, 네,
1: 약간
0: 약간
1: 네.
0: 그래서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 이래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저도
0: 네.
1: 혼자 산지 지금 10년이나 됐거든요.
0: 네.
1: 좀 적적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0: 그래서
1: 또,
0: 근데 또 이제 반려견을 키우면 제가 또 책임감이 또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 그래도 반려견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1: 또막 공연 다니고 하실 땐 바쁘실 테니까
0: 네.
1: 뭔가 책임감 있게 반려견 사랑하실 수 있을 때 한번 같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0: 네.
1: 강태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0: 네.
1: 평생 트로트만 듣기, 평생 국악만 듣기.
0: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죠?
1: 네.
0: 아, 쉽지 않네요.
1: 어렵네요. 국악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 보실 수도 있고
0: 그러니까요.
1: 또 트로트 가수이시니까.
0: 아, 듣는 거죠?
1: 네, 듣는 거.
0: 듣는 거죠. 듣는 거면 저는 국악을 하겠습니다.
1: 진짜요? 왜요?
0: 네.
1: 왜요?
0: 국악이 사실 그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가 트로트보다는 좀 다양하진 않잖아요.
1: 그쵸.
0: 네. 근데 거기서 오는 매력이 또 있어요.
1: 어떤 매력이에요?
0: 되게 어려운데. 그 예를 들어 하나의 그 국악을 들으면은 그 해가 바뀔수록 듣는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1: 아, 진짜요?
0: 네.
1: 내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0: 네, 맞아요.
1: 달라진다고요?
0: 맞아요. 제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고
1: 네.
0: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도 바뀌고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나이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깊은 음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래 듣는다면은 국악이 나은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 말씀 들으니까 국악하시는 강태관님 모습도 들어보고 싶어요.
0: 좋죠.
1: 다음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1: 그럼 평생 하나만 해야 된다면 국악만 듣겠다는 트로트 가수 강태관님의
0: 말이 이상해지네요.
1: 마지막 라이브 무대 한번 만나볼게요. 마지막 네. 곡 어떤 곡일까요?
0: 마지막 곡은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곡인데요.
1: 네.
0: 내 인생의 고속도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 인생의 고속도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강태관님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듣고 마지막 인사까지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0: 네.
1: 우선 내 인생의 고속도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와 진짜 좋다.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요?
1: 와우, 제가 너무 이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서
0: 아 진짜요?
1: 가사를 틀렸어요.
0: 아 진짜요? 저는 몰랐네요.
1: 아
0: 어떤
1: 진짜
0: 분 틀리셨길래?
1: 이런 일이 있네요. 제 노래를 가사를 틀리다니.
0: 네, 강태가님의 내 인생 고속도로 듣고 왔고요.
1: 네.
0: 다 지금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이제 끝나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네.
0: 고정선님께서 국악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다음에 모실 때는 국악 특집 괜찮을까요?
1: 좋아요.
0: 네, 그럼 다음에는 국악 특집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 브런치 카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원주 MBC는 오랜만에 오지만 이렇게 첫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세 같은 사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활동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지금까지 강태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1: 감사합니다.
0: 올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가족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강태관의 달의 눈물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0: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신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십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엑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2026년 올여름 피서지로 다들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다 갔네 하고 울상지었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유류할증료가 내리자마자 예약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는 예약 건수가 무려 61%나 급증했다는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기보단 36%의 사람들이 선택한 근거리 여행으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약 증가율 1위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 무려 174%나 폭증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73%, 중국이 6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37% 예약이 늘며 장자제를 제친 백두산이 신흥 강자로 떴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직항이 뚫리면서 동남아 예약 비중의 20%를 단숨에 차지한 인도네시아 마나도 역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도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쉼표를 찍으려는 우리의 모습 참 대단하죠? 다낭이든 마나도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최고의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멀리 떠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 주파수로 체크인해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정오의 휴양지. 7월 14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6: 영월이래요.
1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6: 영월이래요.
1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피서지, 예, 계획은 다들 짜셨나요? 해외여행은 이제 아우 당분간은 못 가겠다, 이 유류할증료 아우 너무 올랐어 라고 하셨지만 이번 달 들어서 예약률이 또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류할증료가 내리자마자 예약을 바로 하러 뛰어가신 건데요. 그래서 이 예약 이 근황이 예약 증가율 자체에서는 일본이 역시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려 174%나 폭증했고, 그리고 2위가 베트남, 3위가 중국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보다 37% 예약이 늘면서 이 중국의 장자제가 사실 중국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장자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백두산이 신흥강자로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직항이 뚫리면서 이곳에 동남아 이곳을 찾으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마나도 역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이번에 피서 계획을 우리나라도 못 가본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국내에 또 야무진데 한 곳을 가서 좀 힐링을 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은 어디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워낙에 또 일이 바빠서 혹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 94.5 예, 정오희망곡을 찾아주셔서 예, 같이 여기서 그냥 피서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더운 그리고 습한 여름 한번 극복해 보시죠.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도 하고 계신데요. 1419번님, 더운 것도 습도도 싫지만 그래도 더운 날에는 소나기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잠시지만 시원하잖아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잠깐이지만 시원하긴 한데 소나기가 내리고 그치면 와, 거의 뭐 망고나 파인애플 열리겠다 싶은 날씨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때 나와도 숨이 턱 막히고, 예, 해는 아직도 지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3855번님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셨고, 1189번님께서도 출첵과 신청곡, 그리고 286번님 저희 남편도 오늘 새벽에 소 운반 차량 모임에서 베트남으로 엿새 자유를 찾아 떠났네요. 신나게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네요. 진심이에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군요. 286번님 남편이 이렇게 자유를 떠나서 갔다면 286번님도 동시에 자유가 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한국에서 또 집에서 좀 힐링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좀 애틋하기도 하고 관계에 약간의 그런 묵은 때가 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능하다면 얼굴 좀 안 보고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진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느껴집니다. 진심 같으세요. 또 재밌게 노시고, 또 그리고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 뭐 출석 체크, 신청곡,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이 피서 계획, 어디로 또 떠나실 여행이신지 계획이신지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체리블렛의 Q&A, 또 휘성의 안 되나요 준비했거든요. 먼저 체리블렛이 부릅니다. Q&A.

휘성의 안 되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2018번님, 후디 어머니가 문자 보내보라 해서 문자 보냅니다. 후디는 오늘 점심이 뭐였나요? 저희는 아직 미정인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두부 구이에 김치 제육 미역국 먹었거든요. 점심 전매추 해드리면은 콩국수 어떠신가요? 예, 콩국수 걸쭉하게 해가지고 예, 국물까지 싹 들이키시는 시원한 콩국수 추천드립니다. 예. 또 그리고 3372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이요. 후디님,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휴가는 8월 중순쯤에 갈 예정이거든요. 항상 가던 곳, 울진. 울진이 시댁이라서 항상 울진으로 갑니다. 깨끗하고 멋있는 울진. 울진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보내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 또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항상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지구를 지켜주시는 환경미화원 선생님들 예,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지구를 지켜주시는 또 우리 미화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울진, 경북 울진이죠. 저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경상북도 가거든요. 뭐 외가가 저도 그쪽이어서 구미, 예, 김천 그쪽 가거든요. 대구. 너무 좋죠. 울진 잘 다녀오시고요. 또 그리고 7406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제가 3년째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올봄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에어컨을 교체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선풍기 두 대로 에어컨 교체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했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집이 역시 최고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와,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봄에 어떻게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납니까? 아, 정말 야속한데. 한 달 반 동안 선풍기 두 대. 여기 그 선풍기로 요즘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저녁에 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냉수 마찰하고 그리고 약간 그 냉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자야지 해도 선풍기 두 대면 새벽에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에어컨 틀고 집에 있는 게 그래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전기요금이 좀 걱정되면은 또 잠깐 껐다가 선풍기 또 냉수마찰로 유지하고 또 그리고 나와서 에어컨 무한반복 중이거든요. 저도 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7370번님 형님 이번 여름휴가는 두 번에 나눠서 가요. 1차로 다음 주에 남해로 스킨스쿠버 체험 떠나고요. 2차로는 양양으로 서핑 갑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려고요. 뭐든지 시작하면 후회가 남지는 않아요. 행복과 추억이 남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와, 두 번 이미 계획을 다 짜셨네요. 남해로 스킨스쿠버, 2차로는 양양의 서핑. 근데 그 여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스킨스쿠버하고 이렇게 서핑 취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름을 엄청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도 저희 그 아버지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이렇게 가면은 따라가고 그리고 스킨스쿠버 하는 그런 뭐 수영장은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그 풀장? 예, 그런 또 장소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이렇게 가서 따라가서 얕은 곳에서 저하고 동생하고 놀고 있고 그랬었는데 와 근데 이 스킨스쿠버는 뭔가 그 물 자체를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심해 공포증 뭐 이런 말들 요즘에 뭐 들리곤 하던데 그런 거조차 아예 없어야 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서핑까지 서핑은 저도 한 몇 년 전에 막 이제 알고리즘에 서핑이라는 그 인기가 막 오를 때 저도 한번 체험으로 해봤거든요. 다시는 안 합니다.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못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핑은 그냥 체험으로 끝내야겠다 하고 지금 그 이후로 두 번은 없는데 부럽습니다. 여름을 너무나 기다리시겠어요. 또 그리고 8062번님 내일이 복날이라고 마트에 연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덥지만 저도 푹 끓여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쵸? 이제 또 몸보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네요. 다들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자, 1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서인국 씨의 노래죠. 애기야, 부제는 마이 베이비 유 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또 노래 흐르고 있는데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kiss you. You're my world. My all. Just wanna love you.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들르는 새로운 여름 루틴으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단돈 5,000원으로 즐기는 화려한 야간 DJ 공연 덕분에 SNS에서 5,000원짜리 흠뻑 쇼라고 불리며 전년 대비 온라인 언급량이 무려 87%나 폭증한 도심 속 가성비 피서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소양강 수영장, 2번 한강 수영장, 3번 낙동강 수영장입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아, 최근에 SNS에서 정말 핫하더라고요. 예, 여기를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후기를 전하는 영상들도 많고, 또 그리고 이곳에 원래 DJ 공연이 없었는데 또 듣기로는 올해부터 생기면서 예, 이렇게 핫해졌다고 하네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테이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또 리메이크 곡인데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준비했습니다. 1번 소양강 수영장, 2번 한강 수영장, 3번 낙동강 수영장. 저는 오늘의 정답인 이곳을 들으면은 소설가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예,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테이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퇴근길이나 러닝 후에 수영복을 챙겨 들르는 새로운 여름 루틴으로 급부상한 이곳입니다. 단돈 5,000원으로 즐기는 화려한 야간 DJ 공연 덕분에 SNS에서는 5,000원짜리 흠뻑쇼라고 불리며 전년 대비 온라인 언급량이 무려 87%나 폭증한 도심 속 가성비 피서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소양강 수영장, 2번 한강 수영장, 3번 낙동강 수영장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고 싶었다라고 또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으로 이 소설, 예, 소설 관련된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소설가 한 분이 생각난다라고 또 힌트를 드렸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예, 소설가, 우리나라의 소설가 이분이 생각나는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소설 관련된 노래 여러 가지가 여러 곡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노래를 또 골라왔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아이유의 연애소설 준비했고요.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에픽하이 피처링 아이유 연애 소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2번 한강 수영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와, 이 알고

프리즘에도 무지하게 뜨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도 가시더라고요. 한강 수영장 5,000원으로 즐기는 그냥 수영장이었어요. 저도 군복무하고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셋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외 수영장 뿐이었는데 그때가 한 2010년대 중반 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라고 듣긴 했거든요. 야간에 DJ 공연이 생기면서 와 거의 뭐 흠뻑 쇼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근길, 퇴근하고 나서 러닝하고 나서 잠깐 씻고 바로 수영을 즐기고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 2번 맞춰주셨는데요. 4758번님, 정답은 한강이요. 집 밖은 너무 덥지만 그래도 평일에 휴가를 즐기러 잠시 나왔다가 금방 후회하고 카페로 도망왔습니다. 1시간 후면 아이 학교 시간이라 픽업 가야 하는 워킹맘이지만요. 그래도 남은 시간 즐겨보려고요. 서툰 솜씨로 만든 원피스 입고 신나하던 아이 하시면서 원피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서툰 솜씨가 아니신데요? 빈말이 아니라 어우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약간 체크 패턴에 귀엽습니다. 예, 또 1시간의 여유 잘 즐기시고요. 또 그리고 7483번님 이번 한강 시원하고 푹 빠지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하셨고 8291번님도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서울 갈 때마다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데 한강 수영장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 여름에 꼭 부모님 집 가면 가서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지금 근데 이렇게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퀴즈가 나올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럴 때는 많이 좀 붐빌 거를 예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일에 휴가 나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여행 어디 가지 하셨는데 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한강 수영장 한번 가보시죠. 5,000원의 흠뻑쇼 한번 즐기다 오시길 바라겠고 또 4651번님 언니 집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벌써 잠자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올해는 처음 봤어요. 보내주시면서 2번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2075번님 7758번님 0069번님께서도 2번 또 9394번님은 계곡 답사 가는 중입니다. 매년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9724번님 6384번님도 2번 한강 수영장 또 3973번님 5242번님 또 그리고 3647번님께서도 한강 수영장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10년 전쯤에 갔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수영장, 예, 수영 모어 쓰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정말로 자유형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냥 이렇게 수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변했네요. 와우. 또 그리고 0738번님도 여기 뷰도 멋지다고 들었어요. 전용농원 앞에서 찰칵 2번 한강. 또 그리고 7406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셨네요.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입니다. 저는 여름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열이 많고 더위를 견디지 못해요. 반대로 겨울을 좋아하고 추위를 잘 견딘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또 가스비가 덜 나오거든요. 보내주셨는데 아 여름에 약하시군요. 여름에. 근데 요즘 같은 날씨하고 습도면은 해수욕장도 좋고 계곡도 뭐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 정도 더위면은 계곡으로 그래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곡 거기 뭐 이 정도 날씨여도 계곡물은 항상 거의 뭐 얼음장과도 같으니까 어디 갈지 고민이시군요. 만약에 좀 이렇게 그 트렌디함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한강 수영장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또 그리고 2019번님 최북단 고성에서 올여름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있는 고성에서 보내세요. 또 마침 또 보내주셨네요. 예, 고성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예, 또 그리고 7804번님 7475번님 8062번님도 한강이요 러닝 열풍 TV에서나 본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근데 제가 있는 여기
춘천 지역 있잖아요.

0: 제가 뭐 물론 운동을 다니는 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러닝을 이렇게 보면은 와 저녁에 러닝 뛰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요즘 같은 더위에도 한 9시 좀 지나서 늦게 나오셔서 이렇게 3km, 5km 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대단하시고 추천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거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런치 퀴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6384번님 그리고 775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또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테일의 스타라이트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띄워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죠. 어 아트.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코너인데 또 굉장히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시간입니다.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줄여서 어아트. 또 그리고 코너를 또 준비해 오고 있는 김도일 리포터 오늘도 자리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테일의 스타일라이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7: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9: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8: 제주항공
9: 짐.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포털 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어아트. 이 코너를 이끌어갈 트렌드세터. 트렌드의 중심.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트렌드의 중심 김도희입니다.
0: 김도희 리포터. 또 오셨어요.
1: 네.
0: 지난주에 첫 인사를 또 드리고.
1: 그럼요.
0: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1: 또 이제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불쾌지수 딱 높아졌을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이제 또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왔죠.
0: 네. 아, 근데 확실히 그 마이크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 목소리가 다르네요.
1: 왜요?
0: 텐션이랑.
1: 아, 그래요?
0: 네. 갑자기 DJ 텐션 나오는데
1: 네.
0: 꺼지면 확 이제 그 원래 꿈이었던 코미디언 텐션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1: 아, 제 꿈 이렇게 마음대로 네. 발설하시면 안 돼요.
0: 왜요? 돈 듭니까? 얘기할 수 있지.
1: 아, 여러분들이 네. 정말 단 1초라도 웃을 수만 있더라면 제가 개그를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꿈 장래 희망 자체가 코미디언이었던 사람들은
1: 네.
0: 하나같이 그 기운이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함부로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기운을 갖고 태어나시는 듯한 느낌?
1: 근데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코미디언은 아니거든요.
0: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마음속에 품었던
1: 아, 그렇죠.
0: 예, 코미디언 꿈 을 품었던 출신.
1: 네, 맞아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다 웃었으면 좋겠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구들이
0: 네.
1: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와, 거의 뭐 마더 테레사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대단합니다. 위인 모시고

0: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2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강 수영장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다.
1: 맞아요.
0: 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마침 코너가 어아트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한강 수영장 가보셨나요?
1: 아니요. 전 가보진 않았고요. 네. 주변에서 가자고는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요즘 슬슬.
1: 슬슬 가자고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한강 수영장을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보이고.
0: 친구들이나.
1: 그렇죠.
0: 네.
1: 과연 이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일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0: 아, 지금 그 정도로 많구나 사람이.
1: 네,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거의 그냥 진짜 그 앞에서 혼자 네. 제자리뛰기를 해야 될 것만 아, 같은 그래요.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0: 그 정도면 거의 그냥 하반신 그냥 목욕이죠, 목욕.
1: 네네네. 네,
0: 뭐 이렇게 놀고 그러기는 그 정도로 힘들다.
1: 그쵸.
0: 약간 좀 그럼 인기가 좀 살짝 식었을 때가 알겠다.
1: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또 인기 식으면 또 갑자기 갈 마음이 사라지죠.
0: 그렇죠.
1: 제 마음도 식죠.
0: 뜨거울 때 가긴
1: 맞아요.
0: 해야 되니까.
1: 네.
0: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5천 원이고 DJ도 있고
1: 오.
0: 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1: 아, 그럴 수밖에 없긴 하네요.
0: 예전에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는 간 적 있으세요?
1: 진짜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제가 좀 사람 많은 곳은 네. 제가 성격이 이고 외향적이라서 다들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0: 그럼요.
1: 다 제가 막 페스티벌 같은 거 한 10번 넘게 간 줄 알아요.
0: 그러시지 않았어요?
1: 아닙니다. 한 번 갔습니다.
0: 한 번요?
1: 네.
0: 그건 좀 의외다.
1: 그렇죠. 음악 페스티벌 네. 같은 데 가서 열심히 EDM에 맞춰서 점프 점프하는 페스티벌이었는데요.
0: 네네.
1: 한 30분 뛰고 좀 1시간 쉬고
0: 아 많이 쉬시네
1: 이게 체력이 네. 안 되더라고요
0: 아니 댄스 같은 거는 그러면 평소에 좀 추는 걸 좋아하시나요?
1: 춤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다르죠 엄청 다르죠
1: 댄싱 머신입니다
0: 잘하세요?
1: 자칭
0: 자칭? 잘하고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면?
1: 네, 아니요. 잘하진 못하고요. 그냥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장기 자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0: 아, 정말요?
1: 네.
0: 아,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1: 맞아요.
0: 뭐 혹은 고등학생 때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항상 나가는 스타일?
1: 네, 맞습니다.
0: 와, 대단하시네.
1: 네, 저는 이제
0: 솔로 무대요?
1: 아, 솔로까지는 아니고요.
0: 친구들끼리 이렇게 단체로?
1: 네, 그룹으로 데뷔를 하죠.
0: 그룹 데뷔. 아, 아이돌이셨네.
1: 아, 그럼요. 좀 남자 그룹이라는 네. 게 좀 아쉬운.
0: 남자 그룹이요?
1: 네. 뭐 빅뱅도 많이 했었고요. 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원더걸스 뺨까지는 아니라도 네. 살짝 손가락 정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0: 그렇군요.
1: 어차피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네. 그냥 마음대로 떠들어 볼게요.
0: 아, 이게 또 영상이 있긴 있나 봐요?
1: 아, 아니요.
0: 유튜브에?
1: 아, 올라가 있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래도 매년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데 빠지지 않고 좀 참가했던
1: 그쵸.
0: 아이였군요.
1: 그 중에서도 중심이었어요.
0: 중심.
1: 원더걸스 하면 소희.
0: 와.
1: 소녀시대 하면 유나.
0: 무섭다.
1: 왜냐면 네. 그 역할이 제일 파트가 적었어요.
0: 아, 그래요? 좀 이렇게 적구나.
1: 네.
0: 네. 아, 그래도 대단합니다. 매년 그렇게 할 정도면은
1: 네.
0: 아,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화요일에 오셔서
1: 네.
0: 어느 정도의 끼를 더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아트. 이제 오늘 또 김도희 리포터가 트렌드의 중심 또 요 내핵이 있는 만큼 또 퀴즈 세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선물도 한번 노려보시죠. 자, 그러면 어아트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최근 쇼폼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촉감 완구가 있습니다. 말랑한 클레이를 왁스로 코팅한 뒤 손으로 눌러 깨트릴 때 나는 이 바삭한 소리와 촉감으로 ASMR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행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이 유행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1: 왁부볼
0: 왁부볼 2번
1: 슬라임
0: 슬라임 3번
1: 두쫑쿠
0: 두쫑쿠 자 일단 보기가 한 두 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문제만 다시 한번 주시죠
1: 네 최근 쇼폼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촉감 완구가 있습니다 말랑한 클레이를 왁스로 코팅한 뒤 손으로 눌러 깨트릴 때 이 나는 바삭한 소리 그리고 촉감으로 ASMR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행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왁부볼
0: 2번
1: 슬라임
0: 3번
1: 두쫑쿠입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 아, 이 유행템 저도 이 쇼츠로 본것 같아요.
1: 오.
0: 네, 쇼츠로 이렇게 올라와서 막 그냥 뭉개버리는? 네.
1: 네, 이거를 뿌시고 만지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0: 어우.
1: 네, 요즘 굉장히 또 트렌드가 된.
0: 그렇군요. ASMR 또 콘텐츠의 단골
1: 맞아요.
0: 소재가 돼버렸다.
1: 네.
0: 자, 일단은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보긴 봤는데
1: 네.
0: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힌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1: 네.
0: 네.
1: 일단은 제가 드렸던 문제 내용의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쉬울 거예요. 제가
0: 네.
1: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왁스로 코팅한 뒤 손으로 눌러 부실 때 소리가 나는 볼입니다. 요게 바로 이
0: 그렇군요.
1: 말의 줄임말이에요.
0: 아, 확 느낌 오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1: 네.
0: 지금 그 퀴즈를 제가 매일매일 런치 퀴즈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0: 이렇게 정답이 갈리는 거는 거의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그쵸, 왜,
0: 그만큼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문제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왁스로 코팅한 뒤에 손으로 눌러 부실 때 나는
1: 그쵸?
0: 이 바삭한 소리가 아주 특징이다.
1: 네.
0: 자, 1번 왁부볼, 2번 슬라임, 3번 두쫑쿠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그리고 힌트송도 하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사실 이걸 드리면 거의 다 답이
0: 네.
1: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의 힌트송은요. 왁스의 오빠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0: 네.
1: 네, 이름에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죠.
0: 이 노래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0: 어우, 저희 같은 세대네요. 네, 같은 세대입니다. 확실히 김도희 리포터는
1: 네.
0: 지난주에 와서 LP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1: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앞서가 있는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선행학습을 많이 한.
1: 아, 그쵸,
0: 네.
1: 그쵸. 네, 뭔가 기분이 묘해지니까 노래 빨리 듣고 싶네요.
0: 좋습니다. 자, 왁스가 부릅니다. 오빠.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힌트송 왁스의 오빠 듣고 오셨습니다.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아,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왁부볼 1번이었습니다.
0: 왁부볼 이름은 좀 어렵네요. 왁부볼.
1: 네, 이게 아무래도 줄임말이라서 네. 네, 좀 이름이 특이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0: 네.
1: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게 네. 처음에 저도 헷갈렸던 게 슬라임이랑 헷갈렸거든요.
1: 네.
0: 슬라임.
1: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막 슬라임, 말랑이.
0: 네네.
1: 막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왁부볼.
0: 다 다른 거죠?
1: 근데 결국에는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촉감 완구고 왁부볼도 처음 이렇게 부시고 나서
0: 네.
1: 말랑이가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부시고 나면 말랑이가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럼 실제로 이 왁부볼을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1: 네.
0: 많이들 구매해서 이렇게 놓으시나요?
1: 좀 사달라고
0: 네.
1: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0: 아, 사달라고 선물로?
1: 네, 이게 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색감도 네. 막 다르고.
0: 네네네.
1: 그래서 막 사달라, 뭐 어디 간 김에 사줘, 막 이런 부탁을 받고 이게 뭔데 이렇게 4,000원 얼마하고 막 이해가 좀 안 되면서
0: 네.
1: 저도 이렇게 유행을 좀 알았죠.
0: 아, 근데 이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노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럼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1: 활용할 게 없어요. 그 이제 코팅된 거 우리 사탕 같은 거 깨먹을 때 나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이 왁스로 코팅된 거를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부셔지면서 그 기분이 좋은 거죠.
0: 그 촉감과
1: 네.
0: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과
1: 맞아요.
0: 그렇군요. 4,000원의 행복이네요. 4,000원어치 행복.
1: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0: 네.
1: 이제 그 일회용 장난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부시는 순간
0: 4,000원 날라갔네.
1: 4,000원 날라갔네. 맞아.
0: 밥 한 끼인데 하면서. 좋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처음에 슬라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8899번님, 8947번님도 슬라임. 그리고 1995번님은 두쫑쿠, 두바이 쫀드 쿠션이라고 하셨는데.
1: 아, 좋죠, 좋죠.
0: 이게 또 실제로 있나요?
1: 잘 모르겠는데 이게 표현인가요?
0: 쿠키 아니에요?
1: 그렇죠. 두쫑쿠는 우리 네. 너무나도 핫했던.
0: 그렇죠.
1: 그렇죠.
0: 요즘도 근데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두쫑쿠.
1: 아, 맛있긴 하더라고요.
0: 드시나요, 요즘도?
1: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딱 한 번 네. 먹어봤는데.
0: 아, 안 드시는구나.
1: 맛있긴 했어요.
0: 왜 디저트를 별로 안 드세요?
1: 제가 되게 달달할 것 같잖아요.
0: 달달할 것 같다? 사람이? 아니면 뭐요? 달달한 걸 좋아할 것 같다?
1: 네. 뭔가 네네. 사람도 그렇고 네. 좋아할 것 같은 것도 달달할 것 같잖아요.
0: 뭐 지켜봐야죠.
1: 네. 그렇죠.
0: 네. 그런데요?
1: 그런데 이렇게 달달한 게 좀 안 맞아요.
0: 아, 좀 단 거 안 드세요, 그러면?
1: 네, 막 마카롱 막 유행했을 때도 마카롱 잘 안 먹었고요.
0: 와, 근데 그건 좀 의외긴 하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유행이야 해서 갖다 주면 누가 입에 이렇게 넣어줘야 그래,
0: 먹는?
1: 한 입? 이렇게.
0: 아, 한 입?
1: 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은 뭐 빵이나 그런 거 안 드세요?
1: 빵도 막 요즘에 막 생크림 많이 들어가 있는 빵들을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소보루빵 이런 거 좋아해요.
0: 아, 클래식.
1: 클래식.
0: LP를 들으며 코소보루
1: 클래식 Simple is the best.
0: 혹시 타임머신 타고 오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1: 네.
0: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처음에 슬라임 보내주셨는데 땡이고요. 그리고요.
1: 그리고 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0: 네.
1: 8062님이 저희 막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말랑이 슬라임 왁부볼 다 하세요.
0: 와,
1: 그래서
0: 말랑이.
1: 요즘에 이것 때문에 동대문 완구거리 가자고 조르고 있대요, 막내가.
0: 근데 여기를 실제로 좀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완구거리에 네. 좀 많겠군요.
0: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인기다 보니까.
1: 네.
0: 또 그리고 1995번님. 우리 어르신들은 그 호두알 두 개를 손에 넣으시고
1: 네.
0: 드륵드륵 만지작만지작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아, 고 같은 역할이구나. 왁부볼이.
1: 뭐 아무래도 촉감 왕구랑 네.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는 부시진 않잖아요. 또 막 호두알도.
0: 그렇죠.
1: 뭐
0: 호두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은 아니죠.
1: 아, 그렇네요.
0: 오래가죠. 그러네.
1: 아, 접근 자체가 너무

0: 다르신 거 아니에요?
1: 왜요?
0: 일회성이 아니니까.
1: 네. 훨씬 좋죠. 낫죠.
0: 아, 실용성이 더
1: 가격적으로.
0: 좋다. 아,
1: 네.
0: 가성비가 좋다.
1: 두 알의 행복. 또 그리고 9724번님께서는 왁부물인데 약간의 조금 잘못 들으셨나 봐요.
0: 네네.
1: 왕 예,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아서
0: 네?
1: 넘어가면은 예,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6646번님 7804번님께서도 왁부볼 한번 해봐야겠어요 또 하셨고
0: 네 더위 스트레스를 날려줄까요 하셨는데 아쉽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는 풀려도 네. 더위까지는 힘들 겁니다.
0: 이거 부시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1: 금방 부시죠.
0: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도파민 터지는 시간이 너무 짧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네. 네. 또 그리고 7367번님 정답은 1번 왁부볼. 후디 여름휴가 혹시 강원도에 숨은 명소 어디 없나요? 하셨는데 아 숨은 명소.
0: 추천 좀 해주세요.
1: 제가 생각했을 때 특정 지역 뭐 좋은 곳이 너무 많지만
0: 네.
1: 그냥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삼겹살이나 이렇게 구워 먹는 곳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를 하나 베이스 캠프로 잡고 가시는 건 어떤지.
0: 아, 네. 아니 명소 알려달라 그랬는데 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1: 제가 그 AI가 아니기 때문에.
0: 아, 네.
1: 근데 그 근처에 네. 어디든 있어요. 강원도는 워낙 이런 게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한번 거기를 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0: 아, 근데 계곡 너무 좋죠.
1: 계곡 최고죠. 네, 저는 계곡 추천드립니다.
0: 진짜 계곡 가서 백숙 먹고 또 네.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이번에 뭐 여름 피서 어디서 뭐 하실 건가요? 계획 있으세요?
0: 아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사실 네. 계획을 짜기가 네. 어렵고
1: 아, 일하느라 바쁘시구나.
0: 네 맞아요.
1: 뭐 일하느라 바쁜 게 사실 좋긴 하죠.
0: 네.
1: 뭐,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0: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주를 미리 갔다 왔어요.
1: 아 다녀오셨군요.
0: 네.
1: 아, 미리 바빠질 것 같아서 다녀오셨구나.
0: 네.
1: 잘하셨네.
0: 감사합니다.
1: 네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6432 공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오,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2980번님의 신청곡 FX의 Four Walls 예,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김도일 리포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디서 아닌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도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김두희 리포터가 또 다른 문제들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또 드라마 관련된 문제네요.
9: 네, 요즘 좀 핫한 드라마라고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8: 좋습니다. 어아트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어 싸우는 아빠 유니버스 복수 액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배우 소지섭이 맡았고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인데요. 테이큰과 존윅을 결합한 액션 스릴러라고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8: 무엇일까요? 1번
9: 김과장.
8: 김과장. 2번
9: 김부장.
8: 김부장. 3번
9: 김치찌개.
8: 김치찌개. 가쁜 김치찌개. 자, 문제만 다시 한번 주시죠.
9: 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어 싸우는 아빠 유니버스 복수 액션 드라마입니다. 자, 주인공은 배우 소지섭이 맡았고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테이큰과 존윅을 결합한 액션 스릴러인데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8: 무엇일까요? 1번
9: 김과장.
8: 2번
9: 김부장.
8: 3번
9: 김치찌개.
8: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야, 이 테이큰과 존윅을 섞었다. 엄청난 호평이거든요, 사실.
9: 엄청 호평이죠.
8: 이거를 보셨나요?
9: 아, 저는 이제 정주행을 하려고.
8: 아, 이제 좀, 준비 중이시구나.
9: 네, 준비 중이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소지섭 배우가 7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8: 오.
9: 지금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8: 네. 뜨겁구나.
9: 뜨거워요.
8: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알고리즘에 떴던 건데.
9: 진짜요?
8: 이 드라마의 액션 씬들이 다 AI로 만들어졌다.
9: 맞아요, 맞아요.
8: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번 김과장, 2번 김부장, 3번 김치찌개. 힌트 있을까요?
9: 네, 힌트는요. 제가 보기 드렸잖아요.
8: 네.
9: 그 중에서도 직급이 가장 높습니다.
8: 직급이 가장 높다.
9: 네.
8: 그렇군요. 직급이 가장 높다. 일단 뭐 보기 3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냥 아웃이고.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9: 네, 힌트송은요. 이 드라마의 OST입니다. OST 들으시면서 어떤 드라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OST.
9: 네, 알파 드라이브 1의 고고.
8: 고고.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무한도전의 무한상사를 좀 좋아하거든요.
9: 네네.
8: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다 보니까 회사의 그 직급을 그 유재석 씨나 박명수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9: 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군요.
8: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유재석 씨 직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힌트 하나 드리면서
9: 네.
8: 알파 드라이브 1 고고 듣고 오시죠.

0: 힌트송 알파 드라이브 원 고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또 이 드라마의 OST죠?
1: 네, 네. 맞아요. 액션씬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노래라고 합니다.
0: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김부장이었습니다.
0: 김부장. 와, 정말 이 아버지가 딸을 되찾기 위해서
1: 맞아요.
0: 싸우는 테이큰 느낌이기도 하면서 근데 액션씬이 화려해서 또 존윅 느낌이 난다라고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뭐 소위 사기죠. 이걸 섞으면. 그죠? 재미없을 수가 없는데.
1: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잘 알고 네. 계시네요. 이 드라마 모르면 간첩 아닐까요? 2018님이.
0: 네. 진짜로 지금 다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9855번님도 본방사수 중이다. 김부장. 또 그리고 8182번님 어떤 부모든 맞서 싸우겠죠? 열심히 정주행 중입니다.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또 8172님이 웹툰으로 봤는데 완전 똑같다고 캐릭터 하나같이 다 찰떡이라고 합니다. 딸을 위해 싸우는 소지섭 너무 멋져요. 0232님이.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2337님이 한식의 직급에서 김치찌개보다 높은 거 있나요?
0: 없죠.
1: 없죠.
0: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저도 한식을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0: 네. 네.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1: 오늘은 미역국.
0: 아, 미역국?
1: 네.
0: 아, 그렇군요.
1: 생일은 아닌데 네. 그냥 미역국 한번.
0: 미역국 좋아하시나 보다.
1: 좋아합니다.
0: 네. 굉장한 TMI.
1: 아, 네.
0: 네. 그리고 9724번님, 6128번님, 212번님도 김부장 너무 재밌다고 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394번님께서는 정답 맞춰주시면서 치즈 듬뿍 피자 먹으러 갑니다. 보내주셨거든요.
1: 네? 저와 같은 TMI를
0: 지금 점심 드시러 가신다고.
1: 네.
0: 그리고요.
1: 그리고 또 다들 네. 김부장을 너무 너무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0: 진짜 지금 9250님께서도 요즘
1: 네.
0: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최대훈, 윤경호 배우님들도 너무 좋다. 네, 다른 배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
1: 네.
0: 배우들도 캐릭터가 하나같이 다 찰떡인 것 같습니다.
1: 8062번님께서는 약간의 스포가 담겨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하시면서 딸은 도대체 언제 구할까요?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0: 네, 스포를 제대로 방지해 주셨네요.
1: 네, 테이큰이나 존윅은 보셨나요?
0: 아니요. 저는
1: 안 보셨어요?
0: 액션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진 않는데,
1: 아, 그렇구나.
0: 보셨어요?
1: 저는 봤어요.
0: 어때요?
1: 저는 그 테이큰도 재밌게 봤고 존윅도 굉장히 재밌게
0: 그럼
1: 봤거든요.
0: 김부장 보셔야겠네요.
1: 그러니까요. 영화 같은 건 별로 안 보시나요?
0: 영화는 저는 정말 한국 영화.
1: 한국 영화?
0: 눈물이 흐르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가족 영화,
1: 감동적이고.
0: 막, 예,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류 좋아하시는구나. 좀
0: 네.
1: 감동적인
0: 네, 막,
1: 휴먼
0: 7번
1: 스토리.
0: 방의 선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최근에 안 보셨어요? 최근에?
0: 최근에 본
1: 네.
0: 영화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본거 없어요?
0: 영화관 간 거요? 지금
1: 네.
0: 취조하시는
1: 아니,
0: 거예요?
1: 취조 한번 할게요. 아, 없어요?
0: 영화관 가서 분명히 봤거든요?
1: 네.
0: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이 늘 기억이 안 나죠?
1: 아,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
0: 네, 근데
1: 일단은
0: 영화,
1: 걱정되는 정도인데.
0: 네, 좀 재밌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웃고, 막 베테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1: 베테랑도 한 10년 넘었죠? 근데 뭐 예전 영화 좋아하시나 보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
0: 영화관에서 본걸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1: 영화관 문화의 날때 한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문제 맞춰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당첨자 한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333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394번님께서도 하나 보내주셨네요.
0: 네.
1: 웹,
0: 웹툰으로 보고 드라마는 역시 지섭이 오빠 보는 재미로 보고 있다. 네. 아니, 소지섭 오빠는 언제 늙을까요?
1: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원래
0: 네.
1: 근데 그 어깨로 유명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철봉 그 유명한 운동하는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소지섭 씨가.
0: 네.
1: 와, 근데 그거 보고 다들 철봉에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0: 멋있어요.
1: 예. 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음식으로 갑니다.
0: 네, 지난주에도 음식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음식을 가지고 왔고요.
1: 네.
0: 저는 이 퀴즈를 준비하고 나서 또 마트를 가보니까 실제로 진짜 이렇게
1: 오.
0: 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이게 진짜 트렌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0: 말차의 뒤를 이을 새로운 디저트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우베. 최근 음료부터 케이크,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메뉴에 활용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베는 필리핀에서 즐겨 먹는 어떤 색의 참마의 일종으로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명한 이 색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우베의 색은 무엇일까요?
1: 색은 무엇일까요? 1번
0: 흰색,
1: 흰색, 2번
0: 보라색,
1: 보라색, 3번
0: 갈색.
1: 갈색. 자, 이 우베가 요즘에 또확 떠오르고 있군요.
0: 네.
1: 네.
0: 상반기에 차차 나오면서 이게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1: 이쁘다.
0: 이쁘다라고 해서 좀 트렌드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필리핀에서 즐겨 먹는 또 참마의 일종인데, 이 우베의 색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0: 흰색,
1: 2번,
0: 보라색,
1: 3번,
0: 갈색.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도 있을까요?
0: 네, 힌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1: 네.
0: 진짜 지금 벌써 9394님이 고구마 맛이 난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그렇군요.
0: 이게 우리나라의 자색 고구마랑 색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1: 많이들 요막 헷갈려
0: 네.
1: 하신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네, 힌트송 드리기 전에 혹시
1: 네.
0: 추가로 도움은 안될것 같은 힌트 드려도 될까요?
1: 도움이 안 돼도 한번 풀어보시죠.
0: 제가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1: 아, 김도희 리포터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0: 네, 제가
1: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힌트죠. 예, 주셨고
0: 네.
1: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네, 힌트송은요. 사실 지금 8172님이 보랏빛 향기가 힌트송인가요? 이래.

0: 있는데요.
1: 네.
0: 저는 뻔한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멤버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스타의 러빙유입니다.
1: 아, 시스타 멤버 중에 오늘의 정답인 이것과 같은
0: 이름이
1: 이름이
0: 있어요.
1: 있다.
0: 그룹 멤버 중에.
1: 기억납니다.
0: 어,
1: 기억나요? 자,
0: 네.
1: 러빙유 들려드리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S-I-S-T-A-R. Sister.

0: 시스타의 러빙 유 듣고 오셨습니다. 어아트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이번에 보라색이었습니다.
0: 우베는 보라색. 오. 자색 고구마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신다고는 하네요.
1: 네, 그 자색 고구마 색보다 조금 더 선명하다고 합니다.
0: 아, 실제로는. 조금 더 선명하고.
1: 네.
0: 7269번님께서 아이스크림 보내주셨네요. 이 고성 라벤더 축제 갔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
1: 너무 예쁘다.
0: 우베 아이스크림인가요?
1: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0: 요거 맛있겠다. 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정말 그 영롱한 보라색이네요.
1: 네네, 네. 맞아요. 근데 8062님이 다들 하긴 이게 카페 가면 요즘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우베가 그런 거였군요. 요즘 카페 가면 많이 보는데 뭔지는 몰랐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그

0: 이름도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1: 그쵸.
0: 무슨 맛일까? 라는 그 두려움도 살짝 있긴 해요.
1: 그렇죠. 사실 보라색이 네. 식감을 막 돋는 돋게 하는 그런 색깔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모험 정신이 있는 분들만 어.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맛이 좀 퍼져서 유행이 맞아요. 되고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1110번님 처음에는 우베 음료에 베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색깔 때문에
1: 그쵸.
0: 더운데 한잔 마셔보고 싶네요. 또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1: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일이치님이 오랜만에 보내는 문자 같다고 정답 보라색 같아요. 카페 가서 봤는데 증명된 맛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도전을 못했답니다.
0: 실제로 또 계시네요.
1: 네, 설명 들어보니 어떤 맛인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0: 네, 또 2337번님은 그 소설 소나기의 소녀가 좋아하는 색 하면서 예, 굉장히 그 소나기에서는 슬픈 색이죠.
1: 네,
0: 예, 보라색. 근데 왜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세요? 김두희 리포터는?
1: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꽃도 튤립, 보라색 튤립은 꽃말이 네. 약간 고귀함, 우아함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네. 약간 이런 신비로운 컬러가 좀 예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옷이나 뭐 이런 거 사실 때도 보라를 좀 위주로 구매하시나요?
1: 아무래도 평소에 입는 옷에서는 보라색을 조금 입기가 어렵고 좀 방송 때 좀 화사하게 좀 입으려고 할 때는 보라색 네. 의상을 좀 선호합니다.
0: 방송 의상 같은 거?
1: 네, 맞아요.
0: 실제로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또 그리고 8899번님, 5242번님도 보라색 맞춰주셨고 그리고요?
1: 0795님이 보라색 먹어봤는데 아주 맛돌이라고 이미 드셔보셨네요.
0: 오.
1: 좋습니다. 오이사이님이 저도 보라색깔 좋아합니다. 오이사이님과 제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0: 그러네요. 또 그리고 6047번님께서도 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색이네요. 편의점에서 우베맛 당고꼬치가 있어서 신기해서 사줬더니
1: 네.
0: 자기 입맛이 아니라고 한입 먹고 말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호불호는 갈릴 수도 있겠죠.
1: 그쵸? 이게 약간 바닐라 네. 향으로 좀 은은한 단맛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조금 호불호가 네.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0: 8182번님은 필리핀을 가야 맛볼 수 있나요? 휴가 없이 일하네요. 뽑아주세요. 또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근데 뭐 과자랑 콜라보한 것도 많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가셔도 쉽게 그냥 맛보실 수 예, 있으실 겁니다.
1: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8182님 휴가 없이 일한다고.
0: 그러니까요.
1: 힘내세요.
0: 예, 휴가 없이 일하는.
1: 네, 그 와중에도 또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니 감사드리네요.
0: 여기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1: 정말요?
0: 94.5 메가헤르츠. 감사드리면서 당첨자 네. 한 분 또 선정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정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아트 마지막 문제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743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에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김두희 리포터와 함께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떠셨나요?
1: 또 오늘 퀴즈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0: 네.
1: 괜스레 좀 트렌드의 중심인 제가 좀 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근데 확실히 오늘 네. 문제들이
1: 네.
0: 그 요즘에도 그렇고 뭔가 SNS에 많이 뜨는 듯한 느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핫한 트렌드지 않나.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렇습니다. 좀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괜스레 좋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0: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그럼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퀴즈도 좀 기대할게요.
1: 기대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김들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Come on over baby, All I want is you. 예, 이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같이 있으면 갑자기 일상의 톤을 쏠 정도로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웃음소리가 경쾌하고 그 소리가 다시 주변 공기를 명랑하게 만들었다. 이건 시인 박상수님의 책 생활력에 나오는 한 줄이에요. 하루 중 조금 지겹고 잠 솔솔 오는 시간. 지금 낮 2시에 만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7월 1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Love is in the air. 그러네요. 존 폴 영의 노래 Love is in the air 였습니다. 아이 좋다. 청량하다. 7월 1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 잠시 떠난 우리 안영미 씨 대신해서 잠깐 놀러온 2시의 데이트 잠깐 DJ 가수 이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 오늘도 2시간 동안 우리 알뜰살뜰하게 서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프닝도 그런 글 읽어드렸죠. 오늘은 우리 그 시절 내 최애 가수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들어보고 그러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첫 번째로 좋아했던 가수는 누구였을까 기억 떠올려 보면서 함께 해주시면 돼요. 글 올려주시고 신청곡 적어주시고요. 2시부터 4시까지 두대 게시판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노래 듣고 얘기 나누고 지금은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커티스의 레드 레드였어요. 이 노래는요 4619님한테 아주 특별한 곡이거든요. 사진도 올려주시고 4619님이 안녕하세요. 요즘 입덕이란 걸 시작하게 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안녕. 공부해야 되는데 코르티스가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입덕하게 된 사연은 친구들과 수학여행 숙소에서 TV로 코르티스를 엄청 들었는데 다들 너무 잘생기고 끼도 많아서 입덕하게 됐어요. 전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4619님 왜 이름 적어주... 아유 우리 코, 이 얼굴 코르티스 얼굴이에요? 나 매일 신청하고 싶다. 왜 이렇게 잘생겨? 뭐야 인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 요즘 핸드폰 좋다. 화면 끝내주는데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최애도 아니고 첫 번째 최애 이건 또 특별하잖아요. 한 사람 인생에 첫 번째는 두 번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한 번이죠. 첫 번째니까. 오늘 이렇게 두댕이들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인생 첫 최애 가수 노래 들어보려고요. 3935님, 제 최애 가수는 이번에 솔로 가수로 출격한 연준. 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 왜 최애냐고요? 연준 무대는 정말 쫄깃하거든요. 아름다워야 할 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심장을 쥐어잡는 우리의 김빛나 PD 뭔가요? 아이고 보여주고 싶다 진짜. 슬픈 감정은 눈빛 하나로 전해지고 거칠고 폭발해야 할 땐 무대가 꽉 찰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줘요. 춤을 추는 걸 넘어서 감정을 통째로 춤에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무대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눈을 못 떼겠어요. 그때부터 눈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연준 사진 좀 언니 한번 좀 자, 누가 먼저 보여 우리.

예 작가 보여줄래요? 예술 작가 보여줄래요? 누구 손 빠른가 한번 보지. 연준 사진 보여주세요. 짜라. 아따 잘생겼다. 아우 큰 화면으로 노트북 화면으로 한번 볼까? 잘생겼. 아니 귀걸이를 저렇게 큰걸 걸어도 남자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뭘 해도 어울릴 얼굴이긴 하다. 노래는 톡투유 듣자.

아유, 이 노래 춤추면 진짜 멋있겠다. 멋있긴 하겠다. 연준, Talk to You. 삼구 사모님 첫 최애 가수. 예,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누굴까요? 야, 오늘 약간 궁금하다. 두근두근한데? 어떤 분들이 최애인지, 첫 최애인지. 3307님의 첫 최애는 케이윌이에요. 오, 말해 뭐해부터 시작해서 히트곡이 넘치게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부터 1일. 만날 때마다 오늘부터 1일 하는 거 너무 설레지 않나요? 때는 바야흐로 멜땡으로만 오빠 노래를 즐겨 듣고 있던 때, 대학교 2학년이었나? 저희 학교 축제에 케이윌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무대로 달려가 펜스 1열에서 오빠를 영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부터 단독 콘서트며 지역 행사며 줄줄이 따라다니고 첫 덕질을 시작했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 4집 앨범 파트 2 수록곡 너란 별도 있는데 너무너무 달달해요. 별사탕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노래예요 하면서 케이윌 오빠 엄청 엄청 사랑하는 마음 보내주셨는데, 야, 최애가 이렇게 대단한 거군요. 케이윌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자랑을 할까 싶다. 행복하겠다, 케이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같이 들어요, 우리.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다음 가수는, 아이고, 오늘 다 이름을 안 적어주셨다. 8695님,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 이름이나 닉네임 적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번호 말고. 8695님, 듣자마자 생각난 노래. 반가 반가. SES, I'm your girl. 저는요, 태어나 처음으로 덕질해서 그 당시 PC통신 SES 팬클럽 대표까지 하고, 오, 그래. 바다 언니가 제 삐삐에 음성도 남겨주고 했었어요. 그럼요. 팬클럽 대표까지 하는데 일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럼 바다 언니가 음성 남겨줘야지. 그 당시엔 핑클을 늘 견제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효리 언니도 좋고요. 핑클 음악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런 게 성덕이라 그러는 건가요? 삐삐의 음성 녹음 뭐라고 남겼을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 뭐 바다니까 예쁘게 상냥하게 남겨 좋겠죠. 노래 두곡 그러면 이어서 들어볼게요.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그리고 SES의 I'm Your Girl.

SES의 압력을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최애는 누굴까요? 7150님. 저의 최애는 101. 노래는 에너제틱이요. 그중 더 최애는, 그렇지. 그 중에서도 더 최애가 있죠. 메인보컬 김재환이에요. 101 때부터 노래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최애예요. 볼 때마다 행복해지고 노래는 귀를 맑게 해줘요. 101 재결합 기념으로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유, 이런 뭐 비타민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그냥 노래만 듣고 오빠들 얼굴 보고 언니들 얼굴 보고 그렇게만 해도 신나는 걸요 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101 노래 에너제틱.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원한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H.O.T의 빛이었어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와 있는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는 예쁜 아들 낳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 두 대와 함께 할게요. 오늘 두 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H.O.T의 빛 신청하신 분 6500님 첫 최애 가수는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 H.O.T 오빠들이었는데 신청곡이라면 캔디 또는 빛 가능하면 틀어주세요. 그리고 오빠들 노래랑 엮어서 저희 애플망고 사연 소개 가능한가요 언니? 뭐 가능하죠. 그럼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드린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가능하지. 자, 요거는 이제 따로 보내신 사연이에요. 여긴 경북 안동인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애플망고 농사하시거든요. 안동에서 애플망고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출하가 시작돼요. 저는 김실장으로 엄마 아빠 도와드리느라 바빠요. 올해로 망고 농사 3년 차인데 올해 애플망고 대박나라고 응원해주세요 언니. 대박나라 애플망고. 요거 너무 이게 또 그냥 망고랑은 다르더라고요. 맛있더라. 약간 그 감맛 그 이게 뭐 그 섬유질이 더 많아. 이렇게 덜 이렇게 너무 맛있어. 아유 이게 거기 농장이에요? 좋다. 이거 일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는데 힘드신 만큼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땀 흘린 만큼 그만큼 결과가 돌아오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노래도 들려드렸고요. 2부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한 가수들 좀 나오나요? 아이고 진짜. 보자. 이번에는 뭔지. 3211님. 2010년 우연히 알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매일 들었던 곡이 있어요. 당시 남자친구에게 이 노래 불러달라고 조르고 졸라 매일 밤마다 전화로 불러주기도 했던 곡이에요. 그때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 잊고 살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최애로 좋아하고 있는 가수예요.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의 최애인 따란 이석훈님. 그 당시 매일 듣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들려드릴게요.

0: 은지원 문득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원 씨 제가 그러니까 오늘 첫 최애 가수 제가 지금 여러분 첫 최애 가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노래랑 저는 은지원 씨 제가 10시에 라디오 DJ 할 때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친한 친구 친친 은지원 네 그때 제가 은지원 씨 그 가까이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잘생겼더라 진짜. 김빛나 PD 어때요? 요즘 뭐 연준 이런 분에 비해서 어때요? 은지원 씨 얼굴 어때요? 왜 더듬어? 왜 그래? 나 진짜 잘생겼던데. 4316님 저의 첫 덕질은 잭스키스 은지원. 그때 전 8살이었고 일요일 아침 은색 턱시도를 입은 은지원을 보는데 당시 미미, 그러니까 바비 인형, 미미의 남자친구 토토를 보는 것 같았어요. 38인 지금도 은지원 하면 두근두근하네요 하며 은지원 씨의 문득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랬구나. 8살의 눈에는 은지원 씨가 미미의 남자친구처럼 멋있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좀 남자다운 느낌이 더 들었는데 그때 진짜 인형같이 생겼었어요. 정말 잘생겼었어요. 왜 저 자꾸 쳐다봐요, 김민나 PD? 왜? 의견이 달라? 참나. 자,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오늘은 두 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어요. 이번에 최애 가수는요. 아, 좋다. 이 노래 듣겠다. 2923님. 제 첫 최애 가수는 G.O.D예요. G.O.D. G.O.D. 초딩 때 TV에서 처음으로 오빠들을 본 순간 데스티니가 시작되었죠. 부모님한테 CD 플레이어 사달라고 졸라서 매일 CD 들으면서 다녔던 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에요. 최애 멤버 꼽기 어려울 정도로 한 명 한 명 다 좋아했었는데 다들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어서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어릴 땐 돈이 없었고 바쁘게 사느라 콘서트 한번 못 가본 건 함정. 30대 끝나기 전에 공연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G.O.D. Forever 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로 가수가 혼자 쭉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명이 합친 밴드라든지 이런 그룹은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단해요. 네. 장하다 G.O.D. 촛불 하나 우리 들을까요? G.O.D.의 노래.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씨 대신 제가 잠시 DJ 하고 있어요. 이소라입니다. 저는 오늘은 두 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벌써 2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최애는 6791님 최애. 6791님 첫 최애 가수라면 꽤 멀리 가야겠네요. 남편이랑 연애 시절 둘이 같이 노래방 가서 듀엣곡 좀 불렀었거든요. 그 시절엔 남편이 음치 박치인 것도 모르고 애절하게 화음을 뽐냈답니다. 이젠 남편 몰래 혼코 가서 혼코가 그러니까 혼자 코인 노래방 간다는 얘기죠. 나 이거 DJ 하길 잘했다. 이 정도는 짐작이 되네. 혼코 가서 1시간 신나게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와요. 나이 드니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 시절 우리들의 애창곡이자 애정곡 이원진 씨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살포시 남겨봅니다 하셨거든요. 야 6791님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네요. 이원진, 류금덕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미인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뮤즈 스타라이트였어요. 아,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 인사해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문자메시지나 사연 보면은 어? 소라 언니세요? 누구지? 막 이런 분들 아직까지도 계셔서 제가 중간중간 저 잠시 안영미 씨 대신 와 있는 이소라예요. 소개하고 가거든요. 네. 자, 오늘은 두 대 가족들의 인생 첫 번째 최애 가수들 노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뮤즈 누구의 최애일까요? 9968님 최애예요. 저의 최애 밴드는 뮤즈예요. 회사에서 일이 힘들거나 아이들이 저를 지치게 했을 때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뮤즈의 노래를 듣고 들어갔어요. 가사의 뜻도 모르는데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25년 9월 인천에 뮤즈 내한왔을 때 저 현장에서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만큼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수예요. 노래 들려주시나요? 들려드렸죠.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유명한 가수래도 멀리만 있는 것 같다가 우리나라 와서 내한 공연 한번 하고 가면은 그렇게 친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저는 동네가 일산하고 파주 그 중간쯤에 살거든요. 거기서 콜드플레이도 공연하고 BTS도 공연하고 그 정도로 큰 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분들 공연할 때 저희 집에 창문만 조금 열어놔도 폭죽 터지는 소리 막 음향 다 들리거든요. 안 가도 뭔가 가까워. 자, 오늘 2시의 데이트 두댕이들의 인생 첫 최애 가수 노래로 꾸며집니다. 잠시 광고 후에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원준의 쇼였어요. 저 뭔가 좀 안정감 있다. 1, 2부에는 두근두근하면서 잘생긴 가수들 막 이렇게 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다면 이 지금은 예, 김원준 씨 뭐 예, 반갑네요. 김원준의 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적어주신 분 꽤 많았어요. 9476님이 김원준의 쇼 아 원주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학생 시절 팬클럽 가입한 가수예요.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하셨고요. 4800님 제 첫 최애 가수는 김원준 오빠였죠.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원준 오빠 팬이어서 우리 둘이 같이 선물 보내고 팬레터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원준 오빠 라디오 할 때 매일 들었었는데 그만두실 때 엄청 아쉬워했어요. 오빠의 라디오 복귀를 기다리며 신청해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DJ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래도록 기억에 남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DJ들은.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봐요. 사연 요즘에 많이 받아서 저 기분 엄청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8731님 최애 가수도 김원준 오빠. 아마 제가 초 1, 2학년 때일 건데 아 여기 그때 살면서 본 남자 사람 중 제일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빠의 모든 노래를 열심히 애창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인정이죠. 요즘에도 김원준 씨는 엄청 잘생겼던데 정말 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 싶을 정도로 지금도 미남이시더라고요. 윤상 오빠도 미남이더라. 언니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잘생겼더라. 그리고 우리 상순 DJ도 엄청 잘생겼던데 저는 남자들은 다 잘생기게 보이나 봐요.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못 봐서 그런가? 집에 있어서? 보자. 9228님 최애 가수라. 아 9218님 이분 좋아하세요? 홍경민 씨 좋아했죠? 나이도 저랑 같고 노래도 좋아서 플레이리스트에 꽉 차 있었어요. 당시 노래방에서 흔들린 우정 한번 안 부르신 분 있을까요?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고 지역 축제, 대학 축제도 따라갔었어요. 아줌마 되어서는 토크 콘서트에 경민 씨 나와서 갔었는데 여전히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잘한다. 가수에겐 최고의 칭찬. 9218님 최애 홍경민.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에 그대였습니다. 아, 6268님 제 인생 첫 플리라고 하면 그땐 사실 지금 같은 플레이리스트가 없었고 앨범을 사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앨범이었어요. 국민학교 시절 시험 기간이었는데 노래에 푹 빠져서 정신 없었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영원히 나의 환상 속 아이돌입니다. 아 이거 정말 가수가 들으면은 이거 이상의 표현이 없네요. 정말 여전히 아직도 영원히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아 부럽다. 2932님 저의 최초 최애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 초딩 때 랩도 따라하고 춤도 추고 양군 양현석 오빠 멜빵 바지도 엄마한테 졸라서 입고 다녔어요. 전부 다 히트곡이라 뭘 들어도 신날 거예요. 1511님 아 이거 약간 부끄럽지만 좋다. 저의 첫 최애 가수는 당연히 소라 언니. 저는 언니를 싸이월드에서 영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무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바람이 분다를 부르던 언니의 모습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깊은 울림보다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지? 나 또 이렇게 아프게 얼굴 붙잡으면서 노래 불렀나? 어? 있잖아요. 이수지 씨 하는 거 이렇게 아파 보이는 거 어떤 가수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다니다가 지금까지 언니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언니 어디 있든 찾아갈게요. 건강만 하십시오. 아이고 고마워요. 895님 시연이에요. 시연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수지 씨 때문에 누나를 알게 되었어요. 부르의 명곡에서 소라 누나 분장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람이 분다 모창하는 것으로 누나한테 빠졌어요. 아, 이수지 잘했다. 저 집에 있는 동안 이수지 씨가 열일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수 연예인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올 봄에도 누나 콘서트 갔었고요. 누나 못 보셨겠지만 제가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쳤어요. 제가 반복해서 듣던 노래 바람이 분다 신청해요.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랬으면

부탁했어요 하셨거든요. 고마워라. 저 이수지 씨한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 노래 들을까요? 제 공연 때 시연님이 사진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올려주신 거 저 봤어요. 감사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0: 8시 30분입니다.
1: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아이, 좋다. 아하, Take on me였어요. 여기 보컬리스트 모튼 하킷이 엄청 잘생겼거든요. 가슴 뜨근뜨근 하면서 노래도 너무 좋고. 그 당시에 엄청 이 노래 히트했었는데. 1952님, 저는 김기덕 아저씨 때부터 두대 들었던 라디오 전성기 세대 이정입니다. 중학생 때 팝송병에 걸려서 팝음악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때 인생 첫 덕질했던 그룹, 아하. 그들의 노래, Take on Me. CD는 못 사고, 테이프 사서 열심히 들었어요. 이 노래 듣고 싶고요. 참고로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 첫 곡은 언니의 트랙 9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디오 들으며 소중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네요. 언니 목소리로 기운받는 두댕이들 많은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그러시라고 여기 앉아있는 거죠. 네. 8304님, 20여 년 전 고3 때 정지영 언니의 수입박스, 정지영이 형의 수입박스, 네, 거기 공개방송 가셨었어요. 정재웅님이 나와서 잘가요 부르시는데 그 마이크 잡은 손이 너무너무 예쁘셔서 완전 팬 됐어요. 저 그 손이 예쁘면, 특히 남자가 손이 예쁘면 얼굴보다도, 저는 그 손이 그렇게 예쁜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최애가 되는 이유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우리 두대 가족들 인생 첫 가수, 나의 첫 최애 가수와 노래 듣고 있어요. 8304님 첫 최애 정재욱 씨 노래 중에서 오늘 글쎄 이 노래 어떨까 모르겠다. Season in the Sun.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승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 전에는 손가락이 예쁜 가수 정재욱 씨의 시즌 인 더 선 들었고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최애 가수인 분은요. 오늘 이름이 안 써져 있어서 좀 서운하긴 한데 0304님, 네, 첫 최애 가수가 이승환 옹이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TV나 많이 나오는 가수보다는 라디오 많이 나오는 가수를 좋아했죠. 환갑이 지나도 성대짱짱 슈퍼히어로 들려주세요. 여전하던데 이승환 씨는. 예, 제가 그러니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이 몇 살 위거든요. 그래서 전 이 그 DJ하고 그래서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뭐라고 막 부르기가 그래서 이승환 씨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더니 오빠라 그래야지 막 그랬던 거 기억나네요. 네. 0716님 이승환님 노래 들을 때마다 고3 때가 떠오른다고 적어주셨어요. 그 시절 친구들 그 시절 고민들 다 떠오른답니다. 노래는 들을 때 추억과 냄새마저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엔 그런 힘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나의 첫 최애 가수와 노래에 이승환 나왔으면은 짐작 한번 해보세요. 저희 PD가 뭘로 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PD 뻔하다. 하지만 좋다. 0327님 첫 번째 최애 첫 번째 플리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가요 톱10에서 노래 부르는 승훈홍 보다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낌이요. 중학생 되어서 용돈 모아서 첫 팬클럽 가입 난 후니 패밀리 그래 요즘에는요 볼 게 많지만요 그때는 가요 톱10 보면서 일주일 막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난리였어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하죠 노래 들려 드릴게요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1: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빨리 오세요. 건강하게, 낯빛 환하게 해서 돌아오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제가 자리 지키고 있어요. 오늘 끝곡, 두대 가족이 보내준 나의 첫 최애와 노래. 최애 가수와 노래. 오늘 끝곡인데, 0916님. 누굴까요? 사준의 메모리즈. 와, 오랜만이다. 당시 전국의 H.O.T의 열풍으로 난리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남들 다 좋아하는 가수 말고 고상한 척하고 싶었던 저는 발라드 가수를 고심히 선별하여 고른 게 가수 사준이었습니다. 근데 사준의 인기도 어마어마해져서 나중에 남들하고 같이 좋아하게 됐었어요. 그럼요. 내 최애 가수가 유명해져야죠. 그래야죠. 노래를 내면 빛을 받아야죠. 사준 씨,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 마음 뭔지 알 듯해요. 사준의 메모리즈 들으면서 오늘 저도 이제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행성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큰맘 먹고 이불 빨래를 합니다.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침대에 다시 깔 때면 은은한 세제 향과 그 감촉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수많은 집안일 중에서도 이불 빨래는 유독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불을 털고 말리는 과정에서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일상의 먼지들도 털어지고 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눅눅한 그늘 없이 잘 마르고 있나요?

몰랑몰랑 했나요? 여유 여신님 첫 곡 노르웨이 숲 유인 피처링 샤인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이제 이런 감정이고 핑크 의상을 주로 입는다고 이제 사랑에 빠졌다고 단정짓는 건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단편적인 사고다. 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취향 존중 감사해요, 샤이닝 애플스님. 한여름에도 이불 포기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이불 따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약간 이불 꼭 있어야 되는 뭐라도 하나 덮고 자야 되는 스타일. 얇은 인견 이불, 뭐 시원한 냉감 이불로 꼭 배라도 꼭 이렇게 덮고 자야 합니다. 날은 비록 이렇게 푹푹 여러분 찌고 있지만

0: 포근하게 지켜주는 이 얇은 이불 한 장 덕분에 우리가 이 한여름밤에도 안심하고 단잠을 청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뜨거운 열기, 네, 오늘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는 식혀드리고 또 마음은 포근하게 감싸드리겠습니다. 여름 이불 같은 보송하면서도 찬 기운, 냉감이 느껴지는 여름 이불 같은 시간으로 오늘 2시간 함께 할게요. 동희동희님,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데 그래도 덥긴 하네요. 바람이 부는데 이게 습기가 가득하니까 아주 후덥지근하죠. 모쪼록 예,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잘 이겨내보자고요, 여러분. 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시간 동안은 항상 함께 보시면서 방송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창 오셔서 역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구름빵님,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에게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선물이 갈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미 작가만이 알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창 열어두고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기다리고요. 오늘 1, 2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3, 4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가 같이 해주시죠. 1, 2부, 3, 4부 오늘도 2시간 꽉꽉 채워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여러분! 저 했어요!
9: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6: 와인 비니거
5: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5: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7: 발효 식초 광고.

아, 우드로님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항상 처마 끝이 짧아서 비가 들이치는 인생이라 모서리가 자주 덜 말라있죠. 하지만 가족들의 온기로 마름이 마무리되는 듯하다. 오. 역시 세상에 내 편은 우리 가족밖에 없죠. 사랑한다 우리 가족. 오늘은 좀 외쳐보면서 화요일 마무리해볼까요? 방송 말고 여러분의 하루. 방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석체크 기다려요.

낙화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모시고 지금 병원 가시는 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길 같이 기도할게요. 아치님은 몇 시에 해주신 거지 문자를? 와, 7시 반 경에 출근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새벽 5시에 천안으로 출발하시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당일 교육 받으러 가시는 길. 일단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아침했고요. 오늘 3시 반에 교육이 끝나니 오바른 라디오 앱으로 들으며 올 것 같다. 듣고 계신가요? 더운데 진짜 멀리까지 가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양 늑대님께서도 오늘 출근하자마자 출석체가 고단하시죠, 여러분. 제가 하도 뭐 출첵해달라, 사연 보내달라, 신청곡 해달라 막 자꾸 졸라가지고 날도 더운데 좀 귀찮으실 법도 하나 이렇게 또 성실히 해주시는 오바리들 고맙다. 하양 늑대님 감사합니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출석 체크까지 해주셨는데 드라마 보시다가 2시에 잤다고. 아침에 되게 후회스럽지 않아요? 밤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막 도파민 터지는데 특히 드라마. 근데 아침에 눈뜨기 너무 힘들다. 저도 이 작품에 어떤 뭐 논란도 있지만 김부장 여러 논란도 있지만 그 최대훈 씨와 윤경호 씨 보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아, 대사가 좀 맛깔나더라고요. 약간 그 어떤 인내심의 한계치가 올 때가 있는데 잘 참아내며 보고 있습니다. 하양 늑대님 다 따라잡으셨나요? 짱짱님, 아, 어제 오늘 믹스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다시 믹스의 맛을 알아버린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번 빠지면 또 못 나오죠.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침 한 숟가락을 먹고 빈속이 아니라 당당하게 먹었다. 요건 그러면 오늘 패스. 오케이. 네, 빈속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배가 든든히 차있는 상황에서 믹스 커피는 아주 잘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하셨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짱짱님? 예. 자, 그리고 국정쌤께서도 일찍 찾아주셨습니다. 춘천 오후부터 비 소식 예보가 있다. 지금도 내릴 것 같은 하늘. 오, 진짜 새까만데요? 어때요, 지금은? 아지트 열어뒀습니다. 들어오셨나요? 3430번님께서 어제 운전하느라 문자를 못 주셨는데 그래도 2시간 동안 어디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동승자 3명에게 오발 홍보하면서 같이 라디오를 들으셨대요. 아, 진짜 칭찬해. 3430번님 고맙습니다. 아바의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74번님 오셨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보낸 사연이 소개되면서 수제버거 식사권을 받으셨군요. 덕분에 어제 맛있는 버거 먹고 왔어요. 요즘 뭐 열대로 난린데 시원한 가게 안에서 버거 먹고 하이볼 한 잔 곁들이니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식사 후엔 저녁바람 맞으면서 천천히 산책했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 그리고 함께 걷는 시간만으로도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코스죠. 먹고 나와서 그 다리를 살짝 걸어갔다가 좀 기분 내키면 경포까지 쭉 갔다 오는 그 코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후기 남겨주셔서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아바, I have a dream.

아빠, I have a dream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과 문자창에 여러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 시선을 강탈함 채팅이 하나 있습니다. 꽈배기와 찹쌀 도너츠를 먹으며 탄산수와 함께 우발청취요. 오! 너무 맛있겠다. 네. 약간 기름지고 조금 느끼하지만 여기 탄산수로 딱 한 모금. 탄산수는 플레인 맞죠? 맛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아우. 샤이닝 애플슨 요 시간에 좀 쉬시고 네. 방송 좀 끝날 때쯤 한 번 더 사과 배틀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들 하십니다. 그 신청곡이 야 어떡하죠? 오늘 제가 저도 같은 가수의 노래를 한 곡 올려뒀는데 다른 곡이거든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도 나 내 신청곡 듣고 싶다. 아니면 그래 뭐 리디 한번 선곡한 거 들어보자. 기다리겠습니다. 송혜리 농부님 댁은 새 친구가 새 가족이 생기셨어요. 주말에 우리 집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오이. 오이. 아, 이 친구가 그 말티푸죠? 말티푸. 말티푸.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5월에 태어났군요. 아직 석 달도 안 됐어요. 세상에나.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 조그만 친구에게는.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오이. 이렇게 그 음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면 장수한대요, 친구들이. 뭐 카더라입니다. 우리 오이 새로운 가족들과 건강하고 예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선생님 너무 좋으시겠다. 어머, 그러셨구나. 짱유님께서 어제 지인분이 라디오를 들으셨나 봐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단톡방에 영상 찍은 걸 올리셨더라고요. 오늘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나오고 싶다 하셨는데 그 사연을 뭐 보내셔야 나오지 않을까요? 어제 음료수 전달받았다. 시민분께 감사하다. 요 이야기 주셨었잖아요. 짱유님. 혹시 이 짱유

친구가 나의 지인이다 하시는 분 계시면 문자로 이야기 남겨주십시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사연 나오는 게 어렵지 않다. 주셔야 나온다. 근데 대신에 한이 내일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계시군요. 어제부터 잘 못 먹고 있어요. 내일 끝나면 꽈배기 한 입 깨물 거예요. 한 입 갖고 되나? 한 10개 드셔야죠. 한이 어우. 와이즈라이프님 오셨는데 아이고. 오늘 남편분 생일이시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5시에 일어나서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찍 출근해서 평소에는 아이와 따로 아침을 먹는데 오늘은 생일이니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6시가 조금 넘어 이른 아침을 먹으려니 힘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편분들 되게 참 뭐랄까 너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항상 새벽밥을 드시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편분. 어제 리디가 더울수록 커피나 맥주 섭취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오늘 저녁은 초밥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생일 파티니까 봐주실 거죠?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좋은 날은 드셔야죠. 좋은 날은 드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어쨌든 사진을 주셨는데 잘못 온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아까. 미역국이 메인이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고생하신 와이즈 라이프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편분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선곡이 궁금하시죠? 정집사님. 궁금하시죠? 이 말도 웃기다.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신가요? 아직 그 신청해 주신 분의 답이 없어서 좀 기다려보고 답이 없으면 끝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선곡하겠습니다. 화이트 노래 한 곡 들을까요? 7년간의 사랑.

0: 화이트 7년간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채팅창을 안 봤다기보다 군방님 좀 늦게 봤다. 아니, 그리고 아 직권 남용이라뇨. 할만도 하지. 할만도 하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같은 앨범. 네, 새 앨범 수록곡이었어요. 일단은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 어떤 노래가 나갈지 네, 기다려주시고요. 정말요? 밤카스테라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제 동생 16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한대요. 저도 신우가 됩니다. 이번 주에 상견례 있어요. 어색어색. 와 16년이요? 와 16년? 이미 근데 약간 서로 마음이나 뭐 어떤 생활, 가족들 간의 서로 이제 암 정도는 이미 다 결혼을 벌써 한 거 아닌가? 16년이면 진짜. 근데 약간도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는 게 또 달라지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상견례라는 딱 그 타이틀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으면 가족들끼리 그것도 또 어색어색하고 말씀대로. 세상에 근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 두 분이 제일 어색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도 어색하지만 당사자 두 분이 제일 어색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16년의 결실 쉽지 않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아 결혼 전에 7년 연애를 못해서 항상 공감 못했던 노래입니다. 아이 꼭 다 경험해봐야 공감합니까 땅콩님. 아이 참. 어쨌든 같은 가수의 다른 노래를 원하시네요. 그럼 재선곡으로 가겠습니다. 2부 첫 곡 너드 커넥션의 선셋 준비해두고 돌아올게요.
1: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와, 오늘 오로라님께서도 너드 커넥션 노래를 원하셨네요. 네. 타이밍이 조금 네. 맞진 않았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새 앨범 가운데 선셋이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라는 곡, 타다 남은 밤이라는 곡도 여러분 우리 각자 좀 들어보죠. 예. 신청해 주신 곡들 고맙습니다. 우리 규리가 내일 모레 생일이군요. 생일날 생일에 오바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미리 우리 따님을 위한 생일 축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규리 엄마 차 탔어요. 네, 생일 언니도 미리 축하할게요. 너드 커넥션 노래는 조금 전 곡으로 가름해도 이해를 해줘요. 가족들과 행복한 생일, 또 행복한 주간 보내기 바랍니다. 9099번님 오셨어요. 스리님 오늘 딸이랑 함께 차 안에서 듣고 있어? 그러시구나. 제가 딸더러 오바일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정말? 그랬더니 자기도 자주 듣는다고. 약간 이런 거죠.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물개 박수 치면서. 좋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데이트 하시고요. 진스맘님 오셨어요. 리디, 점심 든든히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큰한 칼국수가 나 지금 먹고 싶은 거죠? 이게 속이 허한 건지 아니면 가짜 배고픔인지. 저녁에 비 온다고 하던데 저녁 메뉴를 얼큰 칼국수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졸려요. 문자하면서 졸고 있어요. 아, 잠안 깨네. 썼다 지웠다를 몇 번째 하는 말줄임표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졸리신 중에도 메뉴 고민은 굉장히 엄격하다. 에이, 대단하다 우리 진스맘님. 아, 얼큰한 거좀 좋다. 네. 은근히 확실히 이열치열. 뜨끈한 게 여름에는 더 몸에는 확실히 좋을 수도 좋다. 네, 좋을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좋더라.

그리고 정집사님 혹시 이 원곡 말고 다른 여성 보컬의 노래로 띄워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노래가 이제 비치보이스의 코코몽 원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선곡이 돼서 다른 버전으로 혹시 띄워드려도 괜찮을지 조금 더 휘황지 느낌 나는 곡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리디 이 더위도 휘황지면 견딜만 할 텐데 슬퍼요 하셨습니다. 아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네, 이겨내야 합니다. 예, 뭐 슬퍼한다고 이게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휴양지로 슝하고 갈수 있는 게 아니니 이것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 받아들이자. 코코모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말에 전해드릴게요. 아, 어머. 그러셨구나. 6914번님 반갑습니다. 일할 때 라디오를 잘 들을 수 없어서 오랜만에 찾아주셨대요. 근데 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찾아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원주로 이제 오신 지 10년 되셨다고요. 6914번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네. 오신 지 10년 됐는데, 문자 연통 주신님 또 너무 한참 걸렸네? 예. 자주 만나요, 우리. 원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환영하고 또 자주 우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6914번님. 그리고 노마드님 오셨네요. 아 근데 사진을 가끔 주시는데 철저하게 얼굴은 완전 가려주세요. 완벽하다. 네, 또 같은 계열도 좋아하는 네, 스타일 겹치는 걸로 우리 취향 겹치는 걸로, 시장 겹치는 걸로. 크랜베리스입니다. 드림스 준비했고요. 오늘 이 곡은 아치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Almost Monday의 Broken People 이어드렸어요.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사실 뭐 채팅창은 칵테일 이야기로 갑자기 아까 크랜베리스 노래 들으시면서 막 그런 것 같은데 땅콩님은 술 안 드시지 않아요?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0: 여러 뭐 이야기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단 걸 안 좋아해요. 단 걸. 원래 그냥 여러 과일 빼고는 단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끔 뭐 당길 때는 있지만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뭐 좋아하는 건 없어요. 칵테일은. 칵테일은 썩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일단. 칵테일과 와인은 잘 모른다. 이제 뭐 마시는 것만 항상 마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8837번님, 퇴근하려고 차에 탔는데요. 이렇게 덥군요. 차량 실내 온도가 40도입니다. 시원한 겨울 노래 터보의 화이트 러브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또 시원한 이렇게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는 곳에서 계시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모를 수 있다. 뭐 시원하게 있다기보다 뭐 25, 26도 정도 이렇게 맞춰 두시면 바깥 온도를 잘 모를 수 있죠. 그냥 아 조금 덥네. 약간 이 정도인데 어쨌든 상당히 덥습니다. 8837번님. 잔디윤이님도 오셔서 리디 너무 더워. 퇴근하는 차 안이 찜통. 시원한 빙수야 듣고 싶습니다. 여름 노래 많이들 청해주고 계십니다. 밤 카스테라님 오셨는데 어제 운동을 하시면서 무게가 잘 받아서 좀 무리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온몸이 아픕니다. 아 건강하라고 하는 건데 1년째 아픈 거 맞나 싶어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운동할 때 컨디션 되게 좋은 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막 이거 내가 왜 건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나 라는 때가 있고 반면에 막 진짜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컨디션. 약간 또 이렇게 온몸이 아파도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또 되면 이 뻐근함이 되게 또 기분이 좋잖아요. 네, 내 몸이 튼튼해지고 있구나. 근육이 생기고 있구나 생각하자고요. 일지비님. 아 일이 바빠서 어제는 8시 반 퇴근하시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에 연장 근무하시고 오늘 조기 출근하시고 6시 50분 출근. 아, 지금은 또 고생한다고 사장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잠시 휴식 중입니다. 이 소다 맛 뽕 하고 따지는 그거. 네. 아, 오랜만에 보네요. 이것도 맛있죠. 이게 왜 그 사탕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파란 거 속에 하얀색에 이제 파란 이렇게 빙과가 씌어져 있는. 전 그 파란 빙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이제 완전 응축해놓은 거잖아요. 오랜만에 또 당기네요. 우리 아이스크림집을 가끔 가는데 왜 눈에 안 띄었지? 이번 주에 한번 들러서 사탕바 너무 어렵다. 사탕바 오랜만에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색깔부터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0216번님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내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대요. 서울까지 제가 운전해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서울 운전은 처음이라 겁나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무릎 수술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하게 됐거든요. 아빠 엄청 긴장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별일 없이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진 무릎으로 10년, 20년 좋은 곳 여행 다니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니가 힘차게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0216번. 이게 한번 또 이렇게 그 기억이 또 썩 좋지 않으면 더 좀 겁나고 좀 주저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잘 될 겁니다. 느낌 왔어요. 느낌 왔습니다. 우리 0216번님 운전 겁내지 마시고 운전을 약간 뭐랄까 운전은 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겁나서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면 그것도 이제 교통흐름에 또 방해도 되고. 운전도 늘지 않고 그렇거든요. 조금은 대범함도 필요하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장거리 운전 잘 다녀오시고 아버님도 수술 잘 받고 건강히 퇴원하셔서 우리 자녀분의 말씀처럼 따님 말씀처럼 10년, 20년, 30년 좋은 곳 많이 다니셔야죠.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0216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시고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0: 맞지?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650번님 골프 치시나요? 아까 우리 밤카스테라님이셨죠? 무게 치시다가 오늘 엄청 힘들다고. 맞아요 리디. 골프 잘 쳐줄 땐 깨달음을 얻었다면 신나서 치죠. 근데 하루짜리라는 거 깨달음이 참 오래 안 가더라. 다른 깨달음은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평생 가는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매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스러운 님 오셨는데 내일이 벌써 복이라네요. 마트에 연계가 많이 나왔기에 연계백숙 해놓고 밑반찬 만들었어요. 간단한 건데 앉을 새가 없네요. 오발 들으며 휴식을 대신합니다. 저녁 준비할 때 제일 좋은 친구라고. 아유, 감사해라. 손이 크시네. 네, 간단한 건데 앉을 새가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깻잎 장아찌 있고요. 멸치볶음 있고. 아, 이게 오징어채는 아니고 이걸 뭐라 이 이름이 있죠. 사랑스러운 님. 그 우리가 아는 진미채 말고 오징어 포 같은 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본다. 근데 이 양이 많으니까 힘드시죠. 예. 고생하셨다. 예. 잠시 좀 쉬면서 우리 저녁 시간을 기다려 보자고요. 2부 끝곡은 정집사님께서 원하신 코코모 클레망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여성 보컬로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우리 다음 시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쿨의 예상. 네, 첫 곡으로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지 아실 텐데 아, 토크가 끊임이 없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숨이 찰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멘트 들어갈 시간이다. 자,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땅콩님의 신청곡 쿨의 예상이었고요. 제가 아 그거 들어갈라 그랬는데 얘기, 전기차 얘기하다가 놓쳤어요. 땅콩님. 아, 예상 말고 그게 아니야 요거 말고 오늘 아 땅콩님의 신청곡 드디어 예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죠.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하죠. 다 함께 두용 두용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우리 오바리들, 우리 사랑하는 오바리들께 라이브를 또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오늘 라이브 연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오시면 여러분 선곡표 방도 자유 게시판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0: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푹푹 찌는 더위에도 라이브 연주를 향한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다. 김다함, 송두용의
1: 다 함께
2: 두용두용.
0: 우리가 올해 네. 1월부터 같이 했잖아요. 셋이서는
3: 네.
0: 처음으로 맞았어.
2: 똑같이 한 거.
0: 둘의 컨셉이
3: 네.
0: 최초야. 이제 근데... 7월 들어가서 이제 반년이 지나니까 아, 둘의 컨셉이 이제 처음으로 맞습니다. 네.
2: 제가 맞춰준 거죠.
0: 아~
2: 네, 항상 두 번째에서 제가 네. 맞추기 어려웠는데.
1: 뭐 어떻게 억울하면 순서 바꿔요? 두용두용 다 함께.
2: 용두용두 깨함다.
0: 어, 이게 되네 바로바로. 바로.
2: 왜 되지?
1: 어떻게
2: 몰라.
1: 나 순간 뇌정지였는데.
2: 왜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거 잘하네.
0: 아, 저기 선생님 네. 뇌정지라뇨.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뭐
2: 잠시.
1: 적당한 단어가
2: 없어요. 네. 긴장.
1: 네.
2: 방송 긴장합시다.
0: 네. 아유 뭐. 네. 아니 우리 두용 씨 마이크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지 대체?
1: 아니
0: 네.
2: 저 아까 두용 너무 큰데요?
0: 네, 어, 이 정도 괜찮죠 이제. 네,
1: 아까도 네. 자꾸 마이크를 이게 옮기는데 막 토닥토닥.
0: 네, 아유, 그, 네.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었지? 안 그래도 이제 그 저기 소리통이 뭐, 되게 좋은 네. 친구인데 우리 두용 씨가
2: 살살 하겠습니다.
0: 네. 네, 이제 조절해서 괜찮아요.
2: 네,
0: 마음껏
2: 네, 네. 예, 좋아요.
0: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전기차 이야기로 시작해서 커피 이야기까지 왔고요. 이제 채팅창에서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방송 이야기 좀 하자, 아, 음악 네. 이야기 좀 하자.
1: 좋습니다.
0: 예, 시작을 네. 해 보겠습니다. 두 분 뭐 잘 지내셨죠?
2: 네, 잘 지냈습니다.
0: 무더위 속에 아니 오늘 두용 씨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좀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2: 날씨가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걸어 다녀요, 여러분. 제가 좀 아침부터 들어가기까지
0: 네,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
2: 항상 걸어, 차는 거의 안 쓰고 걸어 다니는데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좀 많이 흘리고 물론 이제 샤워 운동 가서 샤워도 하고 했지만 이 속에 이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이 안, 너무 안

0: 쪽 어딘가가 굉장히 지금 지쳐 있어요.
1: 아 심지어 오늘 또 이 커다란 네. 심벌을 또 등에 메고
0: 네, 맞아요. 네.
1: 들어오시는 세팅을, 모습이 네. 아 이렇게 좀 미안했다.
0: 네, 아니요 네. 좋습니다. 네.
1: 좋은 거 맞아요?
0: 네, 끝나고 오늘은 드럼 안 가져가도 돼요.
1: 아 그래요? 마음이 좀 놓인다.
0: 네네 편하게 네. 갈 수 있습니다.
1: 아 요즘 또 여름이라 지금 굉장히 네. 바쁘단 말이죠 우리 두용 씨가.
0: 맞아요. 성수기기도 해서
1: 악기를 뺐다 들여놨다 네. 이제 바빴는데 오늘은 일단
0: 오늘 두고 갈 수 있어서
1: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탱크님께서 이럴 수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니 오늘 방송 와전 대박 날 것 같다.
2: 네. 기대해 주세요. 네.
0: 맨날 나요?
2: 아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1: 아 왜 이렇게 자신감 있죠 오늘 다음 씨?
2: 아 저요?
0: 네. 근데 항상 자신감 있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뭐, 좋아요. 네. 그런 모습.
2: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잠깐 안드로메다 갔다 오고 이러는데
0: 질문 한 방 질문 한 방에 갑자기
1: 네. 질문 한 번에 이제 갑자기 깊은 사색에 빠지고.
2: 그러니까요. 네.
1: 순간 5분 있다 돌아오고.
2: 맞아요. 그 순간 네. 잠깐 다른 세계에 갔다가
0: 월티가 안 되거나
2: 맞아요.
1: 아 그래서 우리 다음 씨도 잘 지내셨어요? 더운데.
2: 아, 네. 저도 뭐 잘 지냈고 지난주에 또 두영 씨랑 여기 안동을 갔다 왔는데.
1: 어머, 맞아요, 맞아요.
0: 아, 기가 막혔어요. 진짜 또 네, 진짜
2: 비가 정말. 그래도 강릉은 좀 다행인 게 좀 덜 왔던 것 같은데 네. 저기 이제 대관령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진짜로 무슨 와 너무
0: 퍼붓는 느낌.
2: 진짜 끔찍했어요. 진짜로 막 차가 계속 그 이 물위를 정말 자꾸 엉덩이가 이렇게 막 비틀리면서. 그 고속도로가 중간중간에 이제 잠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쏟아지는 비는 처음 맞아봤던 것 같아요.
1: 약간 좀 네. 가면서 좀 비 진짜 많이 올 때 좀 무섭지 않아요?
2: 맞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앞에도 하나도 안 보일 맞아요. 정도로 내리고 이러니까 진짜 속도를 되게 천천히 가는데도 차가 막 그 물위를 진짜 미끄러져 가는 그 느낌 때문에 되게 아찔했던 네.
1: 어쨌든 무사히 또 잘 다녀오셨군요.
2: 네, 뭐
1: 안동
2: 잘 다녔습니다.
1: 공연이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강릉에서 아티스트들이 강릉 아티스트,
0: 맞아요.
1: 안동 아티스트 이렇게 같이 협연했던
2: 네.
1: 그 연장으로 다녀오신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같은 공연을 이제 강릉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안동에서 한 번 이렇게.
1: 네. 네. 인별그램 보니까 두용 씨가 상당히 뭐랄까 이 숙박업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놓으셨다고요.
0: 아, 야, 그 저희가 이제 1인 1실을 사용했는데 마침 뽑기로 그냥 키를 받았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자 1인실까지 1인실도 좋았는데 보니까 저랑 이제 다음 씨랑 이진 씨, 김다음 트리오 팀이 신식 건물에 3명만.
2: 그니까요.
0: 나머지 분들은 다 구형 건물이고 그러니까
2: 같은 호텔인데
0: 네, 새로 지은
2: A관 B관이 나눠져 있어요.
1: 랜덤이었고요.
0: 랜덤이었는데 일부러 저희끼리 붙여준 건데
1: 아~
0: 근데 그 층마저도 복도식으로 저희 방만 딱 나뉘어져 있는 거 원래 방방 붙어 있잖아요. 옆방이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1: 되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돼 있었구나.
0: 복도에서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되게
2: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1: 최적화. 네,
0: 되게 조용해서 이제 딱 밥 먹고 들어가서 막 운동도 막 시끄럽게
1: 또
0: 하고.
1: 운동했어요 거기서. 네,
0: 근데 하필 밑에 침이 이제 이진 씨 침이었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2: 왜 이렇게 쿵쿵대냐?
0: 혹시 일부러 시끄럽게 했냐? 내가 아래 침인 거 알고 있었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1: 아 이진 씨 또 이제 조심해 줘야죠 우리 형님. 네, 깍듯하게 네. 조심해 드려야죠. 어쨌든 해서 공연은 잘 마치시고.
2: 네, 네. 뭐 공연도 잘 했고 진짜 맛있게.
0: 아 맞아요.
2: 아주 맛있는 여행 공연이었어요.
0: 네,
2: 진짜.
1: 아니 그때 안 그래도 네. 안동에서 공연을 혹시 하게 되면 우리 쫄딱을 먹네만에 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공연이어서 제가 진짜 정말 주말 공연이었으면.
2: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리디가 또 연락 오셨잖아요. 저희 공연 진짜 며칠이었냐. 진짜로 오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 물론 못 오셨지만
1: 네.
2: 그래도 그 마음이 되게
0: 네. 감사했다.
2: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다음에 진짜. 한번 이제 주말에 하는 공연은 네. 원정 응원을 또 가보고자.
2: 네. 다음에 또 안동에서 뭐 있을 때 아예
0: 오셨으면
2: 우리 같이 섭외를 하셔가지고
0: 네, 네 그렇죠. 뭐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네. 가능한
2: 안동까지 혹시? 아 제가요?
0: 네. 다음 씨가 그 정도 되잖아요.
1: 아니, 작곡가니까.
0: 네, 아, 얘기 한번 해보세요.
2: 아, 또 이번에 가서 또 제가 또 강릉의 위상을 또 펼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뻐해 주십시오. 네.
0: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음 씨가 저 말고 다른 분들과 여기서 라디오 할 때 긴장한 모습.
1: 알죠, 알죠.
0: 그 모습으로 식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통 이제
1: 아 그런데 지금 약간 우리한테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2: 다 이제
0: 아까 그게 이제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또.
1: 아, 각 잡힌 모습.
0: 이러고 있더라고요. 옆 테이블에서. 그래서
1: 아, 약간 이제 뭐 전문가스러운 음악 쪽에서 음악계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어깨를 내려놓진 않으시는구나.
2: 또 이제 또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니까.
0: 아,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2: 아, 이제 와서 수습하는 중인 거예요.
0: 아, 네.
1: 자, 예.
0: 큰 그림을 그리며 기다려 볼게요.
1: 그럼 저도 좀 기다려 볼게요.
2: 아, 네.
0: 셋이 같이
2: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주세요.
1: 좋은 소식 한번 예. 준비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함 씨가 준비해 주시는 날입니다.
2: 아, 네. 아.

0: 제가 또 이게 네.
1: 또 왜요?
2: 사설이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 여러분 들어갈게요.
0: 네, 네. 저희 고품격 음악 방송 네. 네. 오해 발견. 네. 아, 죄송합니다.
2: 지금 아니 근데 채팅창에도 네. 지금 아직 왜 전기차랑 커피 얘기만 있는 건지.
0: 왜왜 아, 왜, 잠깐만. 그게 음악, 그렇게
2: 음악 이야기로 여러분
3: 네, 궁금하시죠?
2: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씨가 준비해 주신 주제가
0: 아, 또 이제 여행 성숙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네. 사실 참 안타깝게 네. 저랑 두용 씨는 이때 제일 바빠서
1: 제일 바빠요.
0: 어디 가지는 못하는데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강릉 또 여행지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강릉 여행지로서 이제 강릉 특집을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은 이제 강릉이 고향은 아니시죠?
3: 그렇죠. 고향은 아니죠. 네.
2: 마음의 고향, 네. 제2의 고향. 고향이죠.
0: 사실 이제는 고향이라고
3: 부를 수 있겠죠.
0: 네, 이제는 사실상 고향이고 네, 또 강릉 시민으로서 이제 세금도 아. 많이 내고.
2: 아, 또 세금 많이 낸다는 많이 게 내요? 포인트네.
0: 네, 네, 네. 아니 사실 뭐 네. 서울에서는 그때 이제 막 경제 활동을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었었어가지고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강릉 시민이죠 이 정도면.
3: 그쵸, 맞아요. 네, 네.
2: 이제 강릉에 사신 지 이제 좀 오래 됐으니까.
0: 네, 맞습니다.
2: 친구분들이 또 연락 와서 야 이번 여름 때 강릉 가려고 한다. 뭐 하면 매년 이제 좀 추천해 주시는 장소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3: 그런데 네,
2: 최근엔 어때요 혹시 장소 아니면 뭐 카페 어떤 뭐 유명한 음식 네. 뭐가 있을까요?
0: 사실 그거를 좀 도움을 얻고자 오늘 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2: 아 저희가 주시는 게 아니라
0: 저희가
1: 사실은 아. 저희가
0: 잘 몰라요.
1: 생각보다 많이 안 다닙니다. 유명 명소에서 연주를 끝나도 바로 가요.
2: 아,
1: 지쳐서.
2: 아니 그거는 네. 맞지. 네. 그거는 맞는데 전 오늘 이제 내용들을 네. 구성을 보면서 아 뭔가 이제 우리 두 분의 숨겨진 스팟들을 아, 물론, 같이 공유할 네. 수 있겠구나.
0: 네네네. 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저희가 모르는 또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위해서 또 이런 네. 주제를 또 겸사겸사.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엄청난 인사이트에 한번 좀 네. 괜찮았나요?
2: 얹어가
1: 좋아요.
0: 아 네네. 한번 좀 이제 얻어가보자. 네. 공유를 해보자 네. 하는 취지에서 오늘 강릉 여행지 특집으로 네 정했습니다.
2: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강릉 해변 첫 번째
0: 네.
2: 강릉 이제 여러 해변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강릉 해변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음식으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좋다. 식당 말고 음식 종류 음식 종류로 아,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라이브 띄워드릴까요?
0: 네, 첫 번째 곡은 사실 제가 또 김다음 트리오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안동에서도 했던 연주곡인데 김다음 트리오의 자작곡인 안반대기에 지는 별이라는 곡 연주로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강릉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바다보다도 저는 이 안반대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쏟아지는 별 정말 그 말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이제 쏟아지는 별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2: 그 되게 가까이 네.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 푸른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초원 펼쳐져 있는 그 초원에 진짜 은하수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저도 한여름에 갔는데 네. 쌀쌀한 거예요.
0: 맞아요. 추워요.
2: 네. 네. 바람이 찬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네.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정말 왜 하늘을 이불 삼아 덮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구나 네, 싶었어요.
3: 멋있네요. 맞아요.
0: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3: 가사 하나 써야겠네요.
0: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 중이에요.
2: 그러니까 지금 약간 눈동자 동공이 하나였어. 자 그러면 네. 우리 첫 번째 김다음 트리오의 안반대기에 지는 별 오늘은 두 분의 연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진 씨 한번 또 초대해서 완전체로 띄워드린 날 있겠죠. 네. 김다음 트리오 안반대기에 지는 별 두 분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0: 아름답습니다.
1: 다우 씨 와 하는 거 많이 쓰시네요. 약간
2: 그 마무리하기에 네. 이만한 게 없어서
0: 끝났어요. 박수 쳐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0: 네, 네. 오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 네. 네. 그 우리 채팅창에서 샤이닝 FC님이 빗방울이 느껴진다고 피아노에서. 와. 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밤하늘에 별이 막 이제 막 총총총총 하나씩 막 들어오는
2: 맞아요 맞아요
0: 나 이제 막 나 나갈 거야
2: 어. 맞아요 정확했어요 어. 네. 이제 빛을 하나씩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별똥별도 어. 떨어지고 네. 뭔가 하늘이 뭔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네, 조금 주고 싶었어요.
0: 갤럭시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아,
2: 갤럭시 어 약간 그 홍보는 아니고요 네. 안드로이드 아니 뭐라고 해야
1: 돼? 뭘 말하고 싶어요?
2: 아니요.
1: 헷갈리면 하지 마.
2: 저는 사과 안 씁니다.

0: 하지 마요.
1: 사과 안 쓰고요.
2: 아,
1: 사과 안 쓰고요.
2: 아, 한입 사과?
1: 네, 한입 배우면 사과 안 쓰고요.
3: 국산.
1: 네, 국산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2: 역시 아저씨. 아, 네.
1: 지금 여기 전국에 계신 수많은 요즘, 지금 우리 오발 청취자분들을 다 아저씨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아니 요즘 다 멋있는 아저씨 몰라요 요즘?
1: 네?
2: 요즘 추성훈 씨가 하는 거 몰라요?
1: 몰라요.
3: 아, 채널 아저씨? 채널. 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네. 우리 갤럭시를 사랑하는 다음 씨의 예. 자작곡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다음 씨 피아노 안 치웠으면 뭐가 됐을까 궁금해졌다고 야후의 여신님이.
1: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 뭐 했을까요?
3: 지금 약간 연주 시작하자마자 다음 씨 지금 너무 멋있어지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본업할 때 가장 멋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제가 우리 이 코너를 하면서 그 두용 씨 이제 드럼을 연주를 매주 보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연주들을 들을 때 보고 들을 때 제 저 좀 봐주실래요?
2: 아, 네. 댓글 두용 님 있길래 바로 제 이름 보여가지고 또.
1: 집중. 네.
3: 다른 연주 이렇게 볼 때 드럼에 대해서 좀 더 네. 이렇게 궁금해지고
2: 아 맞아요. 네.
3: 아 저 아 네. 저렇게도 연주하는구나. 네. 아, 약간 열정이 좀 다른데 약간 이런 것도 좀 보이고 하더라고요.
2: 드럼이 사실은 리듬만 다 아시는데 사실 퍼커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면 공부 좀 더 하면 확실히 드럼이 더 다양하긴 해요.
3: 그리고 약간 뭐랄까 연주자들 중에서도 되게 액션이 되게 다양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퍼포먼스적인 게 좀 들어가죠.
3: 약간 제스처들이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2: 맞아요.
3: 어쨌든 두 분의 연주로 안반대기의 지는 별 띄워드렸는데 저기 한 40초 정도 바로 나와.
2: 원래 안반대기 아웃트로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아웃트로 원래
3: 제가 딱 40초라는 말만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척척
2: 사실 그거 듣고 싶었는데 엔딩을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 그래서
1: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2: 이 순간을 위해서 예상했어요?
1: 이 멜로디가 여러분들 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2: 그 쳐줘요.
3: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광고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자, 김다음 송두용이 다 함께 두용두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청님께서 안반대기의 지는 별 검색을 하셨대요. 잘 듣겠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8: 예, 고맙습니다. 다양한 곡들이 또 있습니다. 김다함 트리오로 여러분 검색을 해주시면 다양한 연주곡들 또 여러 색깔들의 노래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초당두부라는 연주곡이 나갔거든요. 이 노래도 아주 귀여운 곡이잖아요. 좀 경쾌하고 발랄한. 네.
9: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네. 두부를 열심히 외쳐주시면
10: 맞아요. 맞아.
8: 두부 두부 두부.
9: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8: 맞아요. 이거 잊을 수가 없네.
9: 두부 두부 두부.
10: 요 육성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가 말한 거였는데 원래 처음에는 좀 이게
9: 그러니까
10: 되게
9: 맞아요.
10: 이상하지 네. 않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8: 이게 되게 중독적인
10: 있어요. 되게 중독적이어가지고
8: 딱 그 임팩트가 있어서 네. 바로 기억하잖아요.
9: 또 도영 씨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서 이게 처음에.

0: 되게 어 뭐야 그 이상하거든요. 맞아. 약간 구린내가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막상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약간 구수해 또 이제 청국장 같은 그런 그런
1: 제가 약간 중독성 있는 걸
0: 오늘 옷도 약간 뭐. 청국장 같네요. 에이.
1: 에이. 이거 그 고기 컨셉이에요.
2: 아, 아 그랬구나. 예
0: 죄송합니다. 네
2: 한우 컨셉.
1: 네 한우 컨셉.
2: 자 3991번님께서 예 아니 우리 두 분의 연주 그 안동

0: 강릉에서.
1: 아, 강릉에서. 네. 아, 네. 강릉에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
2: 그리고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0010번이 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영혼이 별처럼 빛나는 분들인가 봐요. 어떻게 예쁜 음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감동 가득 받고 힐링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네. 꽃담님은 안반대기에 누워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이 음악을 듣고 싶다. 상상만으로도 시원하고 행복해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드로님께서는 별빛이 함께 흐르다가 하나씩 눈앞으로 내리는 듯 하다가 이내 쏟아지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명곡이다. 네. 굉장히 극적인 후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꽁보리밤님 오셨는데 와 음악 너무 좋습니다. 진짜 밤하늘의 별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표현을 잘하는 정말 능력자시군요. 어제 네. 둘째가 밤늦게 은하수 찍으러 카메라 들고 나갔는데 이 음악이 배경에 깔렸으면 진짜 은하수가 눈에 보였을 것 같다고
1: 감사합니다.
2: 이야기도 네. 또 남겨 주셨습니다. 아, 그 작곡가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1: 뭐 사실 진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사실 뭐 연주를 하고 뭐 물론 그럴 때도 좋거든요. 연주할 때도 좋고 이제 뭔가 반주 어떤 가수분들의 반주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좋지만 그 뭔가 진짜 내가 만든 음악으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떤 저조차도 몰랐던 어떤 그런 의미들을 약간 나눠주시고 이럴 때는 진짜 이게 음악의 되게 좋은 부분이구나 네, 늘 생각하면서 정말 음악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분의 노래를 연주할 때와 네. 내 노래를 연주할 때 어떻게 좀 달라요?
1: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압감은 덜하거든요. 확실히
2: 내 노래가
1: 네, 남의 걸 할 땐 그래도 뭔가 내가 망치면 안 돼 책임감도 있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 노래를 할 때는 좀 자유로워요.
2: 또 다양해질 수 있나요?
1: 자유로운데 이제 더 몰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뭔가 좀 더 자유롭고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 확실히 이 작곡가에게 곡 설명을 듣고 혹은 연주를 들은 후에 설명을 들으면 뭔가 곡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 라이브 맞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소중하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억에 남는 해변이나 음식 강릉에 대해서 그 사연을 좀 기다린다 했는데 땅콩님께서 아드님이 지난주에 강릉 여행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 헬스장이 있다면서요. 너무 신박했습니다. 거기서 바다 수영했다고 아드님이 저쪽 이제 그 경포에서 상은지 넘어가는 그쪽에 네.
1: 아 헬스장 있어요? 야외 헬스장이?
3: 야외 헬스장을 해놨더라고요.
1: 혹시 가보셨나요?
3: 가봤죠.
2: 거기 또 했겠죠 우리 두용 씨?
3: 아니 뭐 해보진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왜?
3: 이미 그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
2: 아 지쳤어요 그때? 네,
3: 하루에 할 달량이 넘어가면 제가 아파요.
1: 아 그렇죠. 네. 그 되게 아픈 친구예요.
3: 싹 쏟아붓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잘 안. 네.
2: 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건 없다.
3: 네, 추가적인 건 없어요.
1: 항상 저랑 이제 밤늦게 뭔가 일정이 끝나면 네. 급격하게 이제 머리부터 뻗치기 시작하고 눈이 한 반쯤 감겨요 이제.
2: 아, 오늘 에너지 다 썼다.
1: 네, 그리고 막 아프기 시작해요. 막 앓는 소리가 나고 막.
3: 제가 깨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루 깨는 시간.
1: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피곤하면 아 피곤해 이 정도인데 진짜로 두영 씨는
3: 근데 저는 딱 그 시간 전까지는 혼전이 막 뭐 해야 돼요. 네. 계속
1: 에너지가 넘치죠.
2: 약간 이제 가만히 못 있는 성격. 그렇죠. 네. 그러시라고. 다이나믹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왔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안동 가셔서 연주 가셔서 쫄딱 드셨어요?
1: 쫄딱은 못 먹고 저희 그냥 안동 찜닭. 네, 찜닭을 먹고 왔는데 진짜
3: 다르던데요?
2: 달라요? 네,
1: 달라요? 달라요?
3: 간이 달라요. 간이. 네. 아~
1: 그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딱 그
3: 매운 것 같은데 안 매워.
1: 맞아요.
3: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다. 네.
1: 그러니까 저랑 주영 씨 둘 다 이제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그 매운 거 저 그런 거 매운 거 먹으면 진짜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되게 맵.
3: 저 약해요, 네.
2: 아 그러게.
1: 나약합니다.
2: 여러,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네.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네. 아, 네. 예.
1: 나약한 남자들인데.
2: 어쨌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다. 네. 좋습니다. 강릉에서의 음식은 아직은 오고 있진 않은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채팅창도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우리 두 분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방송 만나보실 수 있어요.

0: 오수여병의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정오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 땅콩님께서 수주 전에 신청해 주신
1: 수주
0: 곡을 드디어 이제 네. 네. 뭐 여러 이제 특집도 있고만 해서 우리가
1: 네,
0: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드로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셋이 노래를 하면 스리두함 어떠냐고.
2: 스리두함.
0: 스리두함. 스리두함.
1: 와. 세상에.
2: 와,
1: 스리두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스리두함. 잠깐만 저기고
2: 저희 지금 와, 저희 그
0: 즉흥 느껴서 지금
2: 네. 즉흥으로 곡 쓰는 거 제목을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아~
2: 지어주는 것도
0: 채평님 그 말고 진짜
2: 네, 지금 네. 채평이 문제가 아니고
1: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우형 아니 죄송합니다 뭐 없네요 네 저는 그 이런 쪽으로
2: 애매하면 말하지 마세요
1: 그러니까요 네,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럴 때
0: 자 곡 소개해 주시죠 다음 씨
1: 네 그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의 노래죠.
0: 드디어
1: 네. 저와 오늘 리디가 듀엣을 네. 할 예정입니다.
0: 네.
2: 단단히 준비했죠.
0: 제 네. 마이크 숨겨놨어요 여기.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 네. 이거 뭔가 했는데. 네.
0: 세세. 이게 해보고 싶었어요, 두용 씨.
2: 세세세.
0: 동화 모자
2: 하게 되죠. 네.
1: 중독성
0: 오늘
1: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두용 씨와 다음 씨와 제가 함께 전해드리는 사랑과 우정 사이 전해드리겠습니다.

0: 죄송한데 잠시만요.
1: 네.
0: 죄송합니다. NG.
1: NG였어. 어떤 문제였을까요?
0: 패드가 갑자기
1: 배터리 네. 나간 건 아니죠?
0: 아니, 있어요.
1: 아, 지금 있는데. 약간 다 호흡 준비하고 있었는데.
2: 아,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0: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요. 네. 근데 다시 켰습니다. 네.
1: 아, 한결 좋은데요? 예.
0: 또 이게 라이브의 묘미.
1: 네. 네. 아, 긴장감이 싹 사라졌어요. 네.

0: 와우.
1: 예.
0: 스리두암.
2: 야, 스리두암. 오늘 정식 데뷔인가요? 야, 네.
1: 이렇게 준비해 오자. 너무 좋다.
0: 다음에는
1: 아니 확실히 어. 이 화음을 서로 정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아, 네.
2: 그 지난주
1: 서로 침범이 없어.
2: 아 이거 우리 악보 어. 보여드려도 되나?
0: 아 그러니까요.
1: 너무 좋다.
2: 아니 우리 다음 시간 여러분. 네.
1: 훨씬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아, 해야 네,
2: 이렇게 그 누나 파트, 내 파트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싸움 없이.
1: 어 싸움 없어요.
2: 오늘은 서로 영역 어. 침범 없이. 네. 네.
1: 저 약간 되게 감사하면서.
2: 아 정말.
1: 정리된 듯한 느낌 확.
2: 정리된.
0: 아니 또.
1: 아 너무 좋아.
0: 또 우리 리디가 에이. 진짜 목소리가 너무
1: 에이,
0: 너무 맑지 않아요 여러분
1: 맑아요.
0: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2: 약간 뮤지션들한테 이런 또 칭찬 드리니까 에이. 또 너무 행복하고 데뷔하자. 감사하다
0: 자 스리두암
2: 스리두암 그러면 다음 곡 뭐하지?
0: 또 듀엣곡 뭐
2: 네. 아,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0: 그러니까요. 뒤에 꼭 뭐
2: 저희가
0: 듣고 싶은
2: 약간
0: 거 있으시면
2: 선택을 잘 못 해서 네, 선곡이 네. 좀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분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띄워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2: 한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마음의 거리가 선을 넘고 친구라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마저 잃어버리는 이 슬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0: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2: 아니 근데 제가 네. 사실 아까 웃음이 중간에 좀 터졌어요.
0: 아, 네네네.
2: 막판에도 터졌는데 혹시 왠줄 아세요?
0: 아 혹시 네 뭐
2: 가사
0: 가사요? 아 네 제가 가사를 잘못 불렀죠.
2: 아니 근데 그게 네. 이게 되게 진짜 좀 네. 약간 뭐랄까 되게 애달픈 내용이잖아요.
0: 네.
2: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0: 그쵸.
2: 나는 너를
0: 나만,
2: 네. 왜 사랑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건데
0: 네.
2: 거기서 즐거운 너의 진심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제가
0: 아니 저도 이게
2: 순간 아 단어에
0: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2: 아,
0: 시력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악보를 딱 봤는데 숨겨온이 즐거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하고 나서 무지개 말이 되나 뭐 그럴 네. 수 있죠 즐거운 진심일 수 있죠
2: 네 즐거울 수 있지.
0: 네, 즐거울 수 있죠. 네, 또 이제
2: 거기서 살짝 이제 웃음 포인트가
0: 아마 그 친구도 알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그냥 즐기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2: 아 너무 못됐다.
0: 아 너무 못됐지만 혹시나 이제 네, 그런 즐거운 마음이지 않을까.
2: 이렇게
0: 네.
1: 그 애매하면 말하지 말래.
0: 아 네네 죄송합니다.
2: 자 그러면 우리 문자를 조금 더 맞아요 미쓰기님께서 가사 틀려도 괜찮다 저희는 이미 흠뻑 빠져 있어서 몰랐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아, 괜히 네. 아니, 웃음 포인트를 좀 얘기드리고 싶어가지고
0: 네.
2: 어쨌든 그랬고 여름해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래요 예 추억이 아. 아련합니다 해주셨고요 정말 세 분 우정 변치 말라시던데요
0: 네. 조심하겠습니다.
2: 네, 저희도
1: 저희 혼나기만
0: 해요. 네, 괜찮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혼나기만 하기 때문에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2: 누구한테라고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0: 네.
2: 예.
0: 네.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2: 하고.
0: 네.
2: 아, 화음의 조화가 성가대 지금 칸타타급이다. 아유, 3도 화음 상당히 사랑한다.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메탈키드님께서는 이 노래 제가 30여 년 전 군에 있을 때 고참이 이 곡을 워낙 좋아해서 매일 메탈키드님한테 강제로 부르게 했대요.

0: 야. 그래서 덕분에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
1: 이거 어렵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노래.
1: 어려운 노래.
2: 제가 듀엣 아니었으면 못 불렀어요. 이거
1: 힘들어요.
2: 높은 이거. 부분은 네.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높은 부분은 다 지금 리디에한테 넘기고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화음 아래로 네. 이렇게 쫙 깔아서. 네.
0: 어쩐지 힘들더라. 반피 올리니까 아, 갑자기.
2: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네요.
0: 갑자기 열창 모드 들어가가지고 네. 편안히 부르다가.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 편지 미수기님께서 편지. 편지 혹시 김광진의 편지 말씀하시는 건가?
2: 여기까지가 이거를 듀엣으로. 오 이거 좋은데요?
0: 편지. 한번 아, 좀. 이것도 너무 네. 또 슬픈 곡인데.
2: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0: 네, 저도요. 네.
1: 가사만 안 틀면 될 것 같아. 웃긴 가사로만 얘기하는.
0: 여기까지 잘 정독해서 네. 예.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칵테일 사랑 너무 좋다.
2: 칵테일 사랑.
0: 아, 마음을 쪽한 날에 거울을 아, 네. 보고. 여기 지금
1: 잘 어울린다, 지금
0: 버전이 또 뭐 리메이크 버전도 여러 개 있어서 아마 한번 또 들어보시고 예, 또 우리 작곡가님께서 예, 지정해 주신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열심히 한번 편곡해 보고.
0: 예. 네. 아 좋네요. 예 네. 오늘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두용 두용 두 번째 곡까지 전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를 해보죠. 클레어 로징크란츠입니다. 프랑켄슈타인.
3: Hey, can we get some cowbell?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다 함께 두용두용 우리 다 함께 두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채팅창 우리 하은 씨가 왔어요.
2: 아, 네, 또.
1: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를 직관하셨는데 껴주는 거예요 언니도 고맙습니다. 예, 같이. 아 하은 씨 너무 그 성량이 아니, 좋아가지고
2: 저희 한번 어떻게 네. 그
1: 전체 한번 모아볼까?
2: 그러니까 하은 씨랑 이렇게 네. 해가지고
3: 나오자. 네. 대거
1: 네. 대거 우리 게스트 이렇게 주변 뮤지션 다 같이 네. 한번 앙상블로.
3: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1: 또 아이디어맨. 또 예.
3: 연말에 그냥 가벼운 시상식 같은 느낌으로 싹 다 모아가지고
2: 백상예술대상을 뛰어넘는
3: 그거 묻혀서 한번 싹 해서 뭐 가장 말 잘못 실수한 사람 상 뭐 잘생긴 상
2: 금쪽상
1: 우리 두용씨가 진짜
2: 아이디어가 좋아요
1: 네. 우리가 좋다. 항상 연말에 시상식을 했어요 네. 어. 근데 이걸 이제 좀 확대해서 그러면 네. 우리 뮤지션들과 함께 네. 라이브 그리고 이제 게스트 분들이시니까 네. 같이 네. 이제 코너 얘기도 좀 하면서 네. 이렇게 한번 연말을 정리해 볼까요?
2: 네. 어, 진짜 좋은데요?
3: 이거 진짜 좋은데? 네.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야 북적북적 하겠다.
3: 뭐 많아봤자 뭐 10명 안으로 해만 해가지고
1: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3: 그래서 딱 해가지고 카메라
1: 우리 디렉터님 참고하겠습니다.
3: 회의 가시죠.
1: 하은 씨 보고 있죠?
3: 회의 가시죠.
1: 네. 좋습니다.
2: 필참이에요.
1: 네. 어, 회의해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여러 추천곡들을 또 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씨랑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준영빠님께서 오늘 준영이가 생일이라고 중학생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하는데 힘든 중에도 생일 맞이 우리 준영이 축하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 또 즉석 야간은
3: 저 실제로 공연 중에도 네. MC분이 뭐 멘트 하면은 뭐 하고 막
2: 이게 몸이 근질거려서 참질 못해요.
1: 이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계속 다시 찾게 되는 뮤지션들
3: 그렇죠. 기억 남게
1: 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준영이 학생 너무 축하하고요. 준영빠님 저희가 준영 학생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성함 남겨주십시오. 어떻게 이걸로 엔딩 가요? 아니면 날캐로 들어요?
2: 고민
1: 나이케로 네. 들을까요?
3: 물어보지 네, 마시고 네. 야, 정해주세요.
2: 네, 그러니까요.
3: 그 제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여러분, 날 많이 더우시죠? 네,
1: 갑작스러운 네. 이 질문에 네. 좀 약한 우리 다음 씨. 네.
2: 그러니까요.
1: 네. 노래 소개해주세요.
2: 네, 날이 너무 더운데 오늘 저의 자작곡 중에 하나인 저의 나의 캐롤이라는 곡 네, 들려드리면서 네, 마무리할까 하는데
1: 어떤 내용이에요?
2: 그냥 캐롤송이에요. 캐롤송인데 이제 이뤄지지 못한 꿈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 이게 뭐 연인이든 뭐 아니면 꿈이든 뭔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게 이뤄지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어떤 좀 소중한 그런 꿈 그런 소원 네, 바람을 좀 담은 곡이었습니다.
1: 이 무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는 네. 우리 나의 캐롤 다음 씨 목소리로 끝곡 마무리하고요.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서 다 찾아볼 수가
2: 네,
1: 있죠?
2: 네, 다 음원 사이트에서
1: 들어보실 수 있고 지금 이 노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유튜브 창 오시면 끝까지 완곡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3: 네, 네. 아, 네. 홍보를 시켜줘도 못해요.
2: 제가 이래요. 그 아니, 판이 깔리면
3: 시켜줘도 답답답답입니다.
1: 다음부터 잠깐만. 아니, 다음부터 우리 다음
2: 준비를
1: 씨
2: 해야 돼요.
3: 준비 시켜주세요.
1: 다음 씨 자작곡 홍보는 두용 씨가 대신 해주세요.
3: 아, 코너를 주세요.
2: 대신할래요?
3: 5분 정도. 네. 네. 저도 저는 글을 못 읽어요.
1: 여러분 이제 30초 네. 우리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신 없으셨죠? 이렇게 또 급하게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3: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예, 저희도 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2: 너무 좋았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고 저희는 네.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다함,
3: 송도용,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개별의 반대말이 뭘까요? 24세 우연히 고령자 돌봄의 세계에 입문한 이후 그 일의 매력에 빠져서 엄력 50년 반세기를 보낸 분이 묻습니다. 흔히들 개별적의 반대말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개별적의 반대편에 있는 말들 강제적이거나 수동적 또는 획일적이기가 쉽다고 합니다. 개별과 집단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쌍인 개념이죠. 한 개인은 집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개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집단 돌봄 시설에선 개별적 돌봄이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돌봄에는 정답이 없어요. 돌봄에는 매뉴얼이 통하지 않으니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잘해야지요. 좋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상상.

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원칙이나 전문성이나 다정함 이전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겠죠? 자,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Gladys Knight and the Pips. I've got to use my imagination. 저 날씨 아직 비 내리는 곳이 꽤 많죠? 전국에? 오. 상암동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릴 때는 또 글래디스 나이트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죠. 박희진 씨, 아저씨, 저 소개팅 가서 백캠 조금밖에 못 들어요. 아, 슬픔주의. 그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1년 365일 매일 하는데 소개팅이 중요하지. 지금 이게 무슨 이런 망발을. 예. 괜찮습니다. 박희진 씨. 어,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아, 이

0: 깜짝 놀랐네. 예. 자, 글래디스 나잇 앤 더 핍스. I've got to use my imagination.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 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야,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비가 꽤 많이 내리는데요. 예, 상암동엔 보스턴의 연주한 노래 어맨더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퇴근길 석양하고 백해문 찰떡궁합. 근데 서울에선 뭐 석양을 볼 수는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영일 씨, 대구입니다. 아이,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월요일부터 와 지옥이에요. 백캠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하셨네요. 오, 야.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 온열 질환으로 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와, 이거 괜찮나? 6332번으로 아이, 좋아하는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 갔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괜찮대요? 프랑스? 아, 더울 텐데.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자, 좋아하는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 가서 보고 싶다고 이 노래를 청해 주셨네. 예, 6332번. 폴 매카트니 and Wings. Silly Love Songs.

참. 케이크. 우리는 케이크라고 한 끝끝내. 하지만 오리지널 발음은 케이크. 네. Never there 들었습니다. 579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Silly Love Songs였고요. 와, 408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처음 보내셨네 문자. 와, 시간이 점점점. 예전에 음악 캠프 25주년 골든 마우스 홀 공개 방송 할 때 PA팀으로 참여했던 음향 감독입니다. 와, 그때 뭐 신대철, 김세왕, 타미 킴 정말 엄청난 출연진들과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박규소 부장님 등등 아직 계신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다들 박규소 부장을 필두로 다들 정년퇴직했는데요. 예. 아, 이 당시엔 부장이었군요. 박규소 씨, 그때 뭐 이종호 국장 이런 분들. 와, 정찬영 PD 다들 정년퇴임하고 가만히 봤더니 저만 계속 있네 여기. 예? 아하, 이거 참. 그러네.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4080번으로. 예. 이예빈 씨는 용인에서 라이프가드 하는 28살이에요. 오늘 예상치 못하게 빠른 퇴근을 해서 드디어 오랜만에 백캠 듣네요. 배신의 콤비도 기다려집니다. 비 오니까 재즈 음악 틀어주세요. 왜, 비 올 때는 재즈 음악 들어야 돼요? 그럼 좀 기다려보시고. 라이프가드는 뭐예요?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는 뭐 인명구조원 이런 거잖아요. 수영장에 근무하십니까? 오, 그럼 수영 잘 하시겠는데? 저도 예전에 안양풀장에서 1972년에 했었죠. 라이프가드. 알바로.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러다가 아폴로 눈병 걸리는 바람에 3일 만에 올라왔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예. 자, 9108번으로 청해 주신 아리사 프랭클린 리스펙.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점 거세지겠고 밤사이 상당히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까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는 소강 상태가 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도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 데이터 지리학을 보여주는 국경의 지도책.

책이다. 그 지도책에서 찾아보니 스페인과 모로코를 나눠주는 국경의 길이는 겨우 80m. 반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엔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국경인 8,991km로 놓여져 있다. 미국은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통해

지도, 특히 세계 지도는 국가라는 단위로 나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다. 이번 월드컵의 성과라고 하면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카보베르데를 아프리카 대륙과 대서양 사이에서 찾아보게 했다는 것도 있을 듯. 지도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용하다. 철수는 오늘 국제정세 전문가와 르몽드의 지도 제작자가 함께 만들었다는 국경의 지도책이 늘 보던 세계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도는 그걸 보게 해준다.

왜 하필 지금 국경에 주목하고 있을까? 국경이란 두 인간 집단의 관계를 반영하는 지리적 한계다. 여기에는 군사적, 외교적 논리뿐 아니라 전통이나 오랜 친선관계도 반영된다. 국경이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리 안에 삽입된 역사. 국경은 하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선이나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지도체계에는 부록처럼 세 개의 유명한 선들이 실려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들 중에서 두 개의 선이 우리와 관계에 있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그것들. 군사분계선은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선으로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한반도 군사분계선의 해상 연장선으로 미국이 설정하고 유엔이 승인했으나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여기까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야. 그러니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 마지노는 프랑스의 한 남자의 이름에서 나왔다. 늘 뜨거운 지역인 중동에는 그린 라인, 퍼플 라인, 블루 라인.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려볼 수 있는 색색의 선들이 그어져 있다.

0: It's f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1: 자니 캐시의 I Walk the Line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뭐 자니 캐시에 대해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니 캐시. 그리고 자니 캐시 일대기를 만든 영화도 있잖아요. Walk the Line이라고. 그 우리가 호아킨 피닉스라고 부르는 와킨 피닉스가 자니 캐시 역으로 출연했는데 노래 고잘하던데. 예. I Walk the Line 들었습니다. 자, 6시 39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아니, 야,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갑자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는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시네. 2666번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제 30년 친구라고 말했죠. 오, 야. 8738번. 아저씨, 점심 먹는데 022056 땡땡땡땡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민하다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했어요. 아, 너무 떨려가지고 음악 캠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음악 스쿨, 음악 텐트 막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말했습니다. 별걸 벌고 다 묻더라고요. 예. 꼭 1등 하세요. 아직도 떨리네요. 기뻐요. 8738번.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청취율이 잘 나오면 예,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는 맞는 거죠? 아,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음악 텐트는 그 옛날에 배칠수가 인터넷에서 배칠수의 음악 텐트라고 그저 그 김도상 작가하고 하던 생각이 나네. 아, 음악 스쿨은 또 뭐야? 근데 보통 저 프로그램 이름은 잘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예. 그럼 그냥 배철수 듣는데요 이러면 될 거예요. 아,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배철수 듣습니다. 예. 저도 프로그램 정확한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디스크자키 이름만 예, 기억날 때 있거든요.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비가 내리니까 이런 음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어디가 쓰이고 음악 먼저 나갑니다. 예, 데미안 라이스입니다. The Blower's Daughter. And so it is just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0: 라라랜드 사운드트랙에서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에마 스톤 시티 오브 스타즈 들었습니다. 박은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제주 여행은 잘 마치고 오셨나 모르겠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 이것도 영화 클로서의 삽입곡이죠. 예. 임현정 씨가 청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또 왔네. 6979번. 평소처럼 일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왜냐면 얘가 아주 청취율 높게 나오면 안 되는데 청취율이 높게 나오면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아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현상 유지로 쫙 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7326번으로 청해 주신 콜플레이 옐로우.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0: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중미 월드컵 오피셜 앤썸 네, 샤키라 버나보이 다이다였습니다. 예. 뭐 다이다이 뜨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맞다이로 한번 묻자 이거 아닙니다. 예, 맞다이 다이다이 이런 것도 그 다이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다이는 그 일본어에서 온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야 맞짱 한번 뜰래? 이거 좋잖아요. 맞짱. 어 맞다이보다는 맞짱이 낫지 않아요? 아이 뭐 아무튼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딱 네 경기 남았습니다. 준결승 두 경기, 3, 4위전, 결승전. 야 누가 신은정 씨가 보내셨나? 네. 아니 저 신혜림 작가에게 엠볼로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는데 여기 있네. 엠볼로 최악의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신혜림 작가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신혜림 작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엠볼로가 누구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0: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조금 전에 그 들으셨죠?
1: 네네.
0: 엠볼로 선수.
1: 네.
0: 그 사실 우리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시뮬레이션.
2: 네, 시뮬레이션.
0: 네. 그걸로 경고받아가지고 네. 경고 누적으로
1: 네.
0: 퇴장당했는데
1: 네.
0: 이걸 이 경기를
1: 네.
0: 보셨습니까?
1: 네, 놀랍게도 봤습니다.
0: 왜?
1: 제가 축구 캠프 출신이잖아요.
2: 전 경기를 다 봤다고요?
1: 네, 전 경기를 다 봤습니다.
0: 아르헨티나하고 스위스 경기를 네. 보신 거예요?
1: 그 일요일 아침 10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네. 보통 그 시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 대청소를 하는 시간인데 마침 축구를 하길래 그냥 청소할 겸 틀어놔야겠다 하면서 이제 보면서 약간 그 거실 좀 닦고 막 이러고 있다가
0: 청소하면서 봤군요, 그러니까.
1: 그랬는데 이 할리우드 액션 이게 생각보다 연장전까지 가고 되게 길어졌잖아요.
0: 길어졌죠.
1: 청소를 그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뒷부분은 그냥 앉아서 다 보게 된 거예요.
0: 네네.
1: 어쨌든 그래서 이 할리우드 액션을 보기는 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주심하고 똑같이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0: 그렇죠.
1: 네, 그게 이제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의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선수는 진짜로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0: 아니 뭐 걸려야 아프죠.
1: 아, 그 어쨌든 그게 액션이었을 수는 있지만
0: 넘어지면서 팔이 닿았나?
1: 뭐 그랬을 수도 있고.
0: 이게 참 사람이 휴머니스트
2: 이전에 말이 안 되는데.
1: 뭐 잘 모르겠지만. 네,
2: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넘어지는 동작 자체가 말이 네. 안 됐기 때문에.
1: 네. 아 그런가요?
2: 네, 아프다고 그렇게 넘어지진 근데 않죠.
1: 말이 안 되게 넘어져본 적 없으세요? 전 있는데.
0: 아니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서
1: 네.
0: 제 생각엔 넘어졌는데 지금 주심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네. 저도 처음에 걸리는 걸로 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에게
1: 네.
0: 경고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때
1: 아 이게 아니다.
0: 주심에게 가서
1: 아니
0: 안 걸렸다.
1: 아,
0: 내가 어떻게 발입구에서 넘어진 네. 거니까 경고 취소해 달라.
1: 아,
0: 이렇게 얘기 한 마디만 했으면
2: 그렇게
0: 두 번째 경고 안 받았을 거예요.
1: 그럴 수는 있겠네요.
2: 그러면 네. 왜냐하면 얘기하는 선수가 없죠, 그런데
0: VAR을 볼 네. 필요도 없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있잖아요, 독일의 클로제 네.
2: 그. 진짜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내 손 맞았다 이거 안 네. 들어갔다.
1: 아~
2: 대부분은 다 이거 우리 팀한테 기회가 되겠는데 그땐 생각했을 겁니다.
0: 아 근데 네. 안타까운 것은 뭐 네. 사실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갑자기 정신이
1: 혼미해져가지고
0: 근데 이 선수가
2: 네.
0: 전반전에도 그 좀 경고받은 그 태클이
2: 네. 네.
0: 왜 했는지 모르겠는 태클이에요 사실.
2: 네. 네.
0: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경고받았거든요.
1: 네.
0: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는데 네. 그런데다가 이때 스위스가 기세가 쫙 올라오고 있었어요. 후반전에.
1: 네. 그랬죠. 네.
0: 후반전에 쫙 올라오고 있었는데 찬물로 끼얹은 거죠.
1: 네. 네.
2: 그래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0: 네.
2: 참 수적 우위라는 게 사실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아유 비슷한 네. 실력에서 한 명이 많다는 건 대단한 거죠.
2: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0: 아르헨티나 같은 팀한테 수적 우위를 주면 안 되죠.
1: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조별 예선에서부터 그렇고 대진 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굉장히 좀 지난 월드컵도 그랬고요. 막 어떻게 해서든 연장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그 연장전을 지금 가장 많이 소화한 팀 중에 하나라서 다음 경기 체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네. 준결승 두 경기 남았거든요.
0: 네. 그런데 재밌게도
1: 프랑스와 스페인의 네. 경기는 네.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0: 네.
1: 이거 뭐 빅게임이죠. 빅게임이에요.
0: 그리고 그다음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1: 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저는 또, 야, 예전에.
0: 포클랜드 전쟁이 있기 때문에.
1: 전쟁도 했거든, 수나라가. 네.
0: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항상 이제 그 좀, 유럽 남미 이런 게 지겨워가지고.
1: 네.
0: 좀 다른 어떤 언더독이 좀 치고 올라와서 언젠가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럼 모로코 밀고 있었잖아요. 네,
0: 그런데 뭐 이번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FIFA 랭킹 1, 2, 3, 4위입니다.
1: 이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2: 아 정말요?
1: FIFA 랭킹이라는 게 네. 그렇게 꼭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네. 야 FIFA 랭킹 1, 2, 3, 4위가
0: 네, 지금 네 팀 남았습니다. 네, 프랑스가 1위.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 팀입니다. 와, 이게.
1: 그러면.
0: 네.
1: 일단,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이비로서.
0: 아, 뭐. 잘하겠죠, 둘 다. 많은 분들이 아마 프랑스의 우세를 점칠 겁니다.
1: 네네. 네.
0: 아무래도 프랑스가 모로코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모든 면에서 한 수위의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0: 아,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우세를 점치겠죠.
1: 예. 네. 그치요?
0: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는 아 저는 메시를 응원하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사실 나이가 많은 팀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많은 팀인데 연장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아, 그래도 예. 불리하긴 한데
0: 예.
1: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제가 디마리아 선수 좋아했거든요 디마리아
0: 앙헬 디마리아
1: 진짜 잘했잖아요
0: 네네.
1: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런데 좀 망했죠
1: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근데 지금은 아 좋은 그 예 윙백 차원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2: 예,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르헨티나하고 스위스 경기를 또 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메시에서 메시가 어떤 선수인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1: 네네네.
0: 몇 시에 보셨다고요?
2: 네.
0: 메시에?
2: 근데 뭐라 그럴까 그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활약을 막 보이진 않아. 중간에 한번 슛 넣을 때 되게 멋있긴 했었는데 예, 시도를 했을 때. 근데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1: 새벽에
2: 그
1: 하는데.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100% 못 봅니다.
2: 그런 새벽에. 마음은 들었다 정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뭐. 누가 우승하겠죠 뭐.
2: 아 그렇죠. 누군가는 하겠죠.
1: 네, 아 근데 네 팀 중에 한 팀 할 겁니다.
2: 네.
0: 그 확실히 이제 팀이 느니까 그런 느낌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월드컵 되게 길게 하네. 예전엔 금방 끝났거든요 월드컵. 근데 확실히 길긴 기네요.
1: 다시 32개국으로 줄일까요?
0: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 32개국으로?
0: 네네네.
1: 그럼 FIFA에 전화를 해야 되나?
0: 제가 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도 아닌데 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0: 그런데 아마 더 늘리면 늘릴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다고 하잖아요. 고려하고 있다.
1: 아, 고려는 할 수 있지.
0: 그게 왜 더 늘리려고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어떤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함이겠죠.
1: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2: 네.
1: 축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2: 네.
1: 음악 얘기로
2: 네.
1: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끝나지 않는 축구 캠프를 마무리하고 배신의 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
2: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뮤지션은요. 미국의 가수예요. 빌리 스트링스라는 가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2: 최근에 들었던 신곡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은 아주 유능한 젊은 뮤지션이기도 해요. 이 빌리 스트링스가 다루고 있는 음악 장르는 블루그래스라는 장르예요. 네, 미국의 아주 뿌리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젊은 청년이 굉장히 굉장히 좀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1: 네.
2: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새아버지가 아마추어 블루그래스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전통적인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락 음악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기타를 기본적으로 잘 쳐요. 그래서 그 기타를 굉장히 그 자기가 원하는 장르의 스타일대로 아주 잘 연주를 하고
1: 아유, 그래서 기타를 못 치면 안 되지.
2: 그렇죠.
1: 성이 스트링스인데.
2: 아, 그런데 원래 이름은 윌리엄 아포스톨. 네. 윌리엄 아포스톨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요. 빌리 스트링스라는 이름은 자기 고모한테서 따왔다고 해요. 고모도 블루그래스의 조예가 있어서 악기를 고모한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롤링스톤에서 그래서 이 빌리 스트링스를 굉장히 좀 블루그래스의 스타로 소개를 하면서 특히나 유능한 기타리스트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4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 올 8월에 이제 다섯 번째 앨범이 나올 예정인데 이 다섯 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그래미에서 베스트 블루그래스 앨범상을 세 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1년, 2025년 그리고 2026년 올해도 이제 네 번째 정규 음반으로 그래미 베스트 블루그래스 앨범상을 받았는데요. 그런 전통적인 장르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할 실력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또 링고스타부터 포스트 말론까지 유명한 팝 뮤지션들하고도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이름을 또 듣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에 나온 신곡 중에 Born the Other End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자, 빌리 스트링스, Born the Other End 듣겠습니다.

0: 음악 좋은데요. 예. 빌리 스트링스 Born the Other End 들었습니다.
1: 네. 네. 저는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0: 네.
1: 예전에 배신의 한수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김세윤 작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곡인데
0: 네.
1: 어제 새벽에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한 번 더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곡을 예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로라 말링, 우리 시대의 조니 미첼이라고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죠.
0: 예, 로라 말링.
1: 예,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드라마 시즌2에 이 곡이 나오는데 이 곡이 조회수가 1,000만회가 넘거든요.
0: 그래요?
1: 그 밑에 댓글 보시면은요. 다 피키 블라인더스 얘기입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이 그럴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에 나오는데 What He Wrote라는 곡 오늘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로라 말링의 What He Wrote.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 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Forgive me.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큰 문제입니다. 7시 10분을 기해서 인천, 강화, 옹진, 영종도에 강풍경보가 내려졌고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이 고비가 되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는 최고 1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에는 최고 80, 영남과 제주에는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초속 15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와 바람에 대한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뮤즈의 새 앨범에서 엘리 골딩과 함께한 허쉬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 영국 차트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보내드렸죠. 예. 뮤즈, 엘리 골딩, 허쉬.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26초 막 지났습니다. 야, 밀라노도 이렇게 더워요? 와, 이탈리아 밀라노. 소정 씨가 보내셨네. 밀라노 오늘 36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지내고 있지만 백캠 듣는 2시간만큼은 좋은 음악 덕분에 더위를 잠시 잊게 됩니다 하셨네. 고맙습니다. 예. 밀라노는 뭐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아니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닐 막힌 지금 유럽은 지금 다 이상고온이라 예. 36도면 그래도 견딜만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는 온도는 사실은 아, 위험하죠. 위험해요. 예. 그럼요. 자, 1173번으로 복숭아철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다니엘 시저 기본 피치스

Love, Troye Sivan, I'm so tired. 3024번으로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고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다니엘 시저 기본 피치스. 김혜연 씨가 처음 글을 올리셨네. 철수 아저씨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글을 남기네요. 어떤 날은 야근하며 듣고 어떤 날은 운동하며 들어요. 네.

오늘은 야근입니다. 어떤 게 더 괜찮습니까? 야근하며 듣기, 운동하며 듣기. 운동하며 듣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혜연 씨. 또 자주 오시고요. 자, 2421번으로 매일 듣지는 못해도 백캠 들은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군요. 신청곡은 처음입니다 하고. 와우. 예,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려야죠. 예.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0: 코르차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3: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4: 베르디
5: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도
14: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193번으로 지난 주말에 영화 마치 슈프림 보는데 야, 이 노래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합니다 하고 알파비일의 Forever Young. 물리적으로는 이거 안 되죠. Forever Young. 이게 되겠어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들 수 있죠. 정신은 젊게. 네. 아, 제가 요즘 이거 노리고 있거든요. 예. 물리적으로는 안 돼가지고요. 자, 8193번으로 청해 주신 알파비일의 Forever Young.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일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모 의과대학에서 실제와 상상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건반을 눌러 피아노를 치고 다른 그룹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상상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두 그룹의 운동 피질의 변화가 유사했고 신경 경로 또한 똑같은 형태를 보였대요. 이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허점 때문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를 앞두고 머릿속으로 자세나 동작을 상상해 볼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안 좋았던 과거를 자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며 지나치게 비관하면 우리 뇌는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나마 긍정해보는 게 때론 필요할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4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도영의 반딧불이었습니다.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실험이래요. 실제와 상상에 대한 피아노 연주 실험.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뇌의 아주 재미난 허점 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정교한 기능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응용을 하면 참 큰 노력 없이 또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김치현 님이 운동선수들에게 상상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 일단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계속해서 악보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는 길을 계속 상상을 해보는 게 그냥 그들에게는 자동화되어 있는 수준의 훈련이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상황 속에 나를 계속 두어보는 거 그런 걸로 우리 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부엉이들과 2시간 내내 수다 떨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나누는 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하루 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한 선물이 어제부터 준비되어 있죠. 매년 여름을 가장 뜨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에 가는 것인데요. 올해는 7월 25일 그리고 26일 예스24 원더로크 홀에서 열립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4시 공연에 부엉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공연에 가서 진짜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 남기고 싶은 분들 정말 볼만한 공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로 반드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1377 누르고 3번.
9: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0: 1377 누르고 3번.
9: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랄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백지연 님이요. 안녕하세요 대장부왕. 별밤이 8시로 이사가니 야구 시간이랑 겹쳐서 자주 못 들었는데 내일까지 올스타 휴식기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 우천 취소가 예상되니 자주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그래도 우천 취소되는 그 아쉬움 뒤로 별밤이 먼저 떠올랐다니 진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지연님 감사하고요. 장현수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별밤 들어요. 고등학생은 핸드폰 아내와 초등학생은 책 다들 라디오에 귀를 주고 눈은 각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여기 제 사연이 나오면 동시에 눈 마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장윤수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핸드폰 놓고 책 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재미난 사연이고 너무 그리고 풍경이 아름답다. 이게 또 루틴인가? 가족 루틴? 진짜 행복에도 루틴이 필요하다니까요. 가족 부엉이들 사연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현님. 아이 학교에서 대입 수시 설명회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비도 오고 배도 고프지만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모든 고3, 08년생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3 화이팅! 영원히 외쳐도 모자랄 그 말 화이팅입니다. 저도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최유리의 신곡 막사랑 그리고 그 전에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들었는데요. 3043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주차장 기둥을 박아서 차 문짝 하나 해먹고 씁쓸한 마음 달래려고 달리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아유, 진짜 괜찮습니다. 몸 해먹는 것보다야 낫지요. 액땜입니다. 그 와중에 달리기를 루틴을 지키고 있는 3043님의 의지 그걸로 앞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심구우님 아기 106일 때 사연 보냈는데 어느덧 그 아기가 162일이 됐어요. 이제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그 사이 운 좋게 큰 집으로 이사도 했고요. 여전히 별밤은 쭉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제 너무 이제 놀라운 날들의 연속이겠어요. 이때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고은님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아이의 동선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튼 계속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797님 내일 퇴원하시는 어머니 댁에 들러서 청소하고 가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좋은 곡이 나오네요. 암 발견부터 수술까지 한 달. 간호하느라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한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별밤 듣고 있을 환자분들,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듣고 계시는 진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선물 하나 챙겨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2부로 올게요.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한 피로감에 반나절을 잠으로 보낸 것 같다. 주말에 딸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봐주고 왔더니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제 22개월 된 첫째 손자와 태어난 지 보름 된 둘째 손녀를 보느라 딸과 사위 둘 다 잠이 부족해서 개슴츠레 눈을 뜨고 우리를 맞이했다. 일단 첫째는 발에 오토바이 모터를 달았는지 도통 걸어 다닐 생각 없이 여기저기 우다다 뛰어다녔다. 어디 부딪혀 다치면 어쩌나 싶어 쫓아다니기 바빴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한창 먹고 자고 먹고 자야만 할 때인데 벌써 등 센서가 발동됐다. 침대에 닿기만 하면 울어대는 통에 내내 안고 있느라 팔이 다 저렸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안겨있으면 편한 걸 어찌 알았을꼬.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밥상을 차리긴커녕 차려준 밥상 받기도 힘들다는 걸 실감했다. 내가 정성스레 만들어 보내준 반찬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는 걸 알고 딸에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와보니 과연 그럴만했다. 손주들이 이쁜 건 이쁜 거고 육아가 힘든 건 힘든 거다. 나는 주말뿐이지만 내가 없는 나머지 날들을 육아로 고생할 딸과 사위를 위해 당분간 안녕하지 못해도 딸아이 집에 부지런히 좀 다녀야겠다.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 들은가요는 유미경님의 사연이었어요. 손자 녀석 쫓아다니고 손녀 안아주고 딸 부부가 저녁 먹게 밥상 차려주고 났더니 집에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답니다. 이젠 주말마다 이쁜 손자 손녀 봐야 해서 안녕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하, 진짜 이 사랑은 뭘까요? 이제 보통 진짜 이 손주 봐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게 이미 해봤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식들이 고생하면은 하는 게 생각하면 그게 안쓰러워서 진짜 그래도 내 자식 사랑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손자 이뻐서도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 마음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단하신데도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의 또 미래에도 따뜻함이 반드시 새겨질 거거든요. 아무튼 부모님이 육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미경님 사연을 오랫동안 기억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사연이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My Everything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에브리띵 이어서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들으셨고요. 6555님, 대장봉 저 오늘 청취율 전화 받은 거 있죠? 퇴근길에 바빠서 참여는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런 전화가 오다니. 너무 신기한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계속 물어봤어요.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개 얘기하라 그래서 별별 반반 별밤 외쳤어요. 말을 더듬고 사실 오늘 다리 깁스를 해서 온도 지지리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퇴근길 함께해서 좋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통화 수신 한 거 캡처해가지고 인증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반드시 선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전화 나도 좀 오지. DJ인 줄 아나? 또 4893님, 별밤 문자는 처음이에요. 남편은 낚시 사업, 저는 전시회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바쁜 시즌이라 남들 여름 휴가 갈 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별밤 처음 들으며 야근하고 퇴근 중이라는 소리. 여름에 휴가 못 가고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지금 그래도 동시에 두 분이 성수기인 것 참 부부로서는 복입니다. 이게 엇갈리면은 겨울 시즌에라도 그래도 두 분 같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 지금 일하는 시즌인 거 완전 그냥 또 많은 분들 상대로 장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객들도 이왕이면은 4893님께 다 몰리기를, 아니 우리 정우철 도슨트도 있으니까 나눠서 몰리기를 바라겠고요. 닐 세다카의 Laughter in the Rain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9724님, 2시간 내내 대장부항과 수다 떠는 요일이 제일 좋아요. 특별한 일 없었던 부항이 문자도 읽어주시나요?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게 좋은 거겠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눈물나게 부러운 사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무탈하고 평범한 하루하루.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연 너무 좋아합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3부에서 우리끼리 마저 수다 떨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0: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멜리에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는데요. 0327님이요.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태풍 이슈로 여수 숙소랑 항공 예약을 모두 취소했어요. 돌아와야 할 시간에 강풍이 예보돼 있더라고요. 숙소는 한 푼도 환불 못 받아서 속상하지만 위험 부담 비용으로 애써 마음 다독이고 있어요.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멜리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설령 뭐 많은 예보들이 또 생각보다 예보와 달리 뭐 아무 기상이변이 없으면 또 그것대로 속상해하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예보와 달리 괜찮네라는 기억이 좀 여러 개 쌓이면 뭐 날씨 우정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만 그러다가 진짜 나는 이런 예보와 상관없어라는 생각에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에 누군들 뭐 진짜 처하고 싶겠어요. 평소에 그냥 이게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라는 예보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 내 운을 믿지 않고 일단 피하는 것 그게 진짜 너무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환갑 기념은 저도 함께 그냥 축하를 드리고 0327님께 블랙박스를 보내드려야겠군요. 이 좀 나중에 차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데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하실 때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여행 캔슬해가지고 사연 보내가지고 이 블랙박스도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사연까지 더해지시라고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듣고 싶은 노래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6021님, 여기 강릉 주문진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된 휴가가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다행히 비도 안 오고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번 휴가도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제 사연이 방송된다면 휴가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아주 효과적인 부엉이의 아주 정말 효율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함께 라디오를 듣다가 사연이 싹 당첨될 만한 사연 싹 보내가지고 아주 그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6021님과 아내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저기 별밤 우리 많은 수많은 가족들도 거기 좀 한번 끼워봅니다. 눈치 없이 갑자기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깃털이 날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0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눈썹 펌을 했어요. 눈이 이렇게 또렷해지다니 계속 거울 봅니다. 리센느가 부른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저 진짜 추천인 게 뭐 이거 그걸 하느니 더 확실한 건 속눈썹 붙이는 거 아닌가? 저도 가끔 속눈썹 붙이면 한 2주일 동안은 기분 좋거든요. 예, 뭐 마스카라 바른 것 같고 속눈썹 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세상에 이게 그 속눈썹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이렇게 사람 인상에 큰 차이인가 싶을 만큼 달라요. 약간 그 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긴 한데 저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는 걸 참 못하거든요. 이거는 좀 할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는 강추입니다. 저도. 김주영님, 제주살이 할 때 외로운 마음에 별밤 자주 들었는데 서울 올라오고 일이 바빠서 한동안 못 듣다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와 좋은 노래가 위로가 되는 밤이네요. 온유의 On The Way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리센의 Pretty Girl, 온유의 On The Way.

리스 앤네가 부른 프리티 걸 이어서 온유의 온 더 웨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신 분들인데요. 3090님 휴대폰 매장 운영 중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오늘 휴대폰 팔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봤어요. 속상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고생하세요. 라고 그 와중에 저한테도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요런 실수를 초반에 해봐야 예, 이게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배의 동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아무도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약간 조금 그 슬픈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950님은 요즘 5일 내내 잔업하고

퇴근하다 보니 부엉이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바쁜 게 좋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쁜 게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좀 한창 때는 그 말을 들어도 뭐가 좋다는 거야 싶지요. 아 오늘 새싹 부엉이들에게 제작진들이 선물을 팡팡 쏘고 있습니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사연 보내서 좋은 일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맞죠? 부칠 이사님께서요. 저 요즘 퇴근 후 운동하고 씻고 별밤 듣는 게 루틴이 됐어요. 라디오는 장소는 달라도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매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크러쉬 피처링 그레이의 Whatever You Do 신청합니다. 그죠? 왜 이게 우리에게 이토록 큰 위안을 줄까요? 같은 시간에 이게 잠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느낌? 실제로 대면을 하는 식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상한 그 티 안 나지만 견고한 유대감을 주는 게 라디오인 것 같아요. 임현정님, 2년째 에어컨 고장이에요. 아이고야. 이번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 데서 새 제품 사고 주말 설치 때까지 더위와 싸우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덥고 습해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요. 2년 연속 여름의 시작은 참 혹독하네요.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너무 어울리는 또 신청곡인데 지금 또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죠. 대비한다고 해도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무사한 분들도 내가 에어컨 점검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 앞으로 거대하게 다가올 더위 덩어리. 한가운데서 고장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습니다. 크러쉬 피처링 그레이의 Whatever You Do 이어서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을게요.

0: Chantara e Boseu.
1: Ikaw to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Ikaw to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Ikaw to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또 부모님들 저녁 메뉴들이 속속들이 도착해 있군요. 이정민님은 언니가 오늘 저녁을 직접 만들었어요. 바삭한 닭가슴살 전 느낌의 치킨과 냉장고 털이하며 계란, 땡초, 우엉, 맛살 넣은 김밥요. 아, 치킨은 일반 프라이드 느낌과 간장치킨 느낌 두 종류 나줬어요. 맛있어서 언니가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야, 진짜 너무 요리 잘하는 분이네. 심지어 두 종류로 했다고요? 반반 느낌으로? 세상에. 너무 부럽고요. 김밥에 참 이 재료들도 너무 건강이 느껴집니다. 조영찬님, 내일 초복이라 저녁에 누룽지 삼계탕 2인분 포장해와서 먹으려고요. 양이 꽤 많아서 2인분으로 부모님과 저 3명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되네요. 아, 또 맛있는 누룽지 삼계탕 집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근히 그 초복이나 이런 거, 말복 이런 거 이때 보양식 잘 챙겨드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챙겨드시는 분들 보면은 왜 나는 이런 게 멋있어 보이지? 이런 거에 너무 무심하게 살아왔어서 그런가? 내일이군요. 누룽지 삼계탕이라. 제가 안 먹어본 거네요. 누룽지탕도 먹어보고 삼계탕도 먹어봤는데 누룽지 삼계탕은 안 먹어봤고 둘 중에 그냥 저는 삼계탕이 근데 좀 먹고 싶다. 삼계탕 자체를 내일 먹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엄나영님, 저녁으로 감자전과 냉목국 해서 먹었어요. 감자 가는 건 힘들지만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보람이 있어요. 바람이 제법 시원해서 저녁하는 동안은 에어컨 안 틀었는데 주방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감사했어요.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네요. 아, 진짜 우리들은 우리가 그냥 반찬 중에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는 항상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닌 곁다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반찬들이 정작 만들 때는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수영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지난주를 보냈어요. 저 같은 분들께 작은 조각의 위로라도 보내고 싶네요. 홍의삭의 퍼즐 부탁드려요. 라고 홍의삭 씨 가사를 많이 곱씹으며 들어본 분 같죠. 신청곡 느낌과 사연의 이 조합이. 두 분 신청곡 듣겠습니다. 소향의 바람의 노래, 홍의삭의 퍼즐.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에 이어서 홍이삭의 퍼즐 듣고 왔습니다. 송종우님, 아까 에어컨 말씀하시던데 설치 마치고 퇴근하는 차에서 듣고 있는 에어컨 기사입니다. 비지땀 흘리며 일하는 전국의 모든 기사님들 힘내세요. 진짜 에어컨 기사님들 힘내십시오.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작업 환경은 늘 고장난 에어컨 현장입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 뭐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그냥 더위는 기본 옵션. 아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3535님 7월 14일 오늘은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는다는 실버데이잖아요. 예?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왜 다 아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골드데이도 있나요? 카퍼데이도 있나요? 구리반지. 아무튼 오늘 데이트 은근 기대하며 나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이 진지한 표정으로 꼼지락거리더니 직접 엮어 만든 토끼풀 반지를 껴주더라고요. 수십만 원짜리 진짜 은반지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비록 초록 반지라 실버데이가 아니라 그린데이가 돼버렸지만 저희 토끼풀 반지처럼 변치 않고 풋풋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이레빗의 선잠 신청합니다. 아니 진짜 심술 나고 시작했다가 저는 이렇게 기념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상한 심술이 나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었군요. 아 진짜 세상에 요새 토끼풀 반지가 얼마만에 들어보는 겁니까? 그리고 은 악세사리 한때 유행해가지고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관리 진짜 안 되고요. 너무 꼬질꼬질해집니다. 치약으로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시커매지고 별로예요. 예. 토끼 풀반지 훨씬 귀엽네요. 만드신 거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쁜 사연이었고요. 신청해 주신 제이레빗의 선잠에 이어서 최상구님 신청곡도 들을게요. 씨아의 스테이.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이슬기님이 창문 열고 빗소리와 별밤을 함께 들으니까 뭔가 멍해지면서 고단했던 하루가 아득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대장부엉. 이거 멍해지는 느낌이요. 아마 슬기님 지금 이 순간에 잠깐 그저 이렇게 머무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런 현상을 좀 겪거든요. 소리 없이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명상 훈련 결과일 텐데 그럴 때 뇌가 되게 좀 명료해지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의 피로도가 좀 회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슬기님이 그런 기분 느끼셨다니 너무 기쁘고 0430님 부산은 보슬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이나님을 만났어요. 멋지실 거라고 각오했는데 너무 멋져서 조금 당황했답니다. 먼 길 기쁘게 날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린데이의 라스 나이로널스 들어요. 아, 거기 계셨던 분이군요. 저 진짜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의 북토크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고 그린데이의 라스트 나잇 온 얼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요즘 나의 호기심은 어딜 향해 있나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 길을 빨리 익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지도를 달달 외우려는 욕심보다 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해야 더 관심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더 잘 해내고 싶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호기심으로 돌아가보세요. 이 길 끝엔 뭐가 있을지,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인지, 결과가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적어도 그 발걸음이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에반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띵디 에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강풍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다들 퇴근은 조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MBC로 오는 이 길에 굉장히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조심히 퇴근은 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사실 비가 내리는 기념으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비우고 왔는데요. 다행히도 굉장히 별탈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요즘 나의 호기심은 어딜 향해 있는가? 제가 저의 원동력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을 만큼 저의 모든 생각의 흐름은 사실 호기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즘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왁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왁부볼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알게 된 건데요. 왁스를 뿌시는 볼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왁스를 뿌러뜨렸을 때 그 타격감 깨작깨작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굉장히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구매한 이 왁부볼이 저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각자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게 또 자신의 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은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3 학생인 저의 호기심은 라디오로 가득해요. 전혀 생각해온 적 없었지만 띵디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도 언젠가 띵디 같은 멋진 DJ와 일을 하게 되려나요? 아, 감사하게도 제가 사실 연차 굉장히 많이 찼거든요. 지금 이틀차 DJ인데요. 저에게 아주 멋있는 DJ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DJ를 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간 사이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방송국에서 라디오국에서 꼭 뵀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언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띵디 아기 DJ의 2일차의 마음은 어때요? 어제보다는 좀 덜 떨리는지 게스트가 있는 오늘 좀 더 떨리는지 궁금해요. 띵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긴장을 안 하고 와서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말의 속도가 좀 느리고 나긋나긋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게스트가 있으셨을 때가 좀 더 저는 즐거운 라디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요. 오늘 또 게스트분이 또 계시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좀 더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게스트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25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저의 호기심은 친친 나오는 뚱디님 착장이에요.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착장 컨셉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제는 약간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정교회장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그 정교회장의 그 뒷취미인 밴드부 컨셉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 컨셉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노래 많이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0: 네. 드럼, 기타, 보컬, 베이스 어떤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네,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친친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라디오 너무 좋았어서 오늘도 달려왔어요.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맞게 또 차분하게 또 여러분들의 귀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등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친친방 오늘은 생방송 중입니다. 더 많이 궁금해할수록 인생의 재미도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질문을 안고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탐구 중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절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차라고요. 네, 방금 절었어.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디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일제약, 해리즈 하부회, 오뚜기 카레,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경기도청. 이상 출석 체크 완료!
1: 티어실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명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나채아님의 사연입니다. 띵디, 저 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습하고 꿉꿉해요. 이런 꿉꿉한 날 띵디 신침방 들으면서 집 갈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띵디는 비 오는 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아직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날씨여서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어서 저는 되게 시원한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무더운 날씨를 한 번에 날려줄 수 있는 이 비가 저한테는 굉장히 단비로 여겨집니다. 네, 2038님입니다. 저는 요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인터넷 서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올해 목표가 책 30권 읽기였는데 아직 3권밖에 못 읽어서 남은 반년 동안 27권 읽어보려고요. 제가 산수는 잘 못하지만요. 그래도 달마다 한 권씩이라도 목표를 잡아두고 열심히 2권 정도 읽다 보면은 그래도 금방 목표 채워질 수 있을 거니까요. 꼭 화이팅! 제가 뜬디가 응원하겠습니다. 5278님께서 뜬디님, 저는 김해여고에서 고3 부장교사이자 고3 딸을 둔 엄마인데요. 학교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딸에게는 고생 많다, 사랑한다 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딸에게 이 말 꼭 전해주세요. 김해경원고 3학년 7반 장정은, 엄마는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웃으며 달려가자. 그리고 고3 학생들도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반드시 빛나는 내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한로로의 영영 신청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딸을 둔 어머니로서 굉장히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직접 말로 이 이야기를 따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따님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직접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5278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영영.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5278님의 신청곡 한루로의 영영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이예슬님께서 뜬디는 고기 짬뽕파예요? 아니면 해물 짬뽕파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저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그런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은 해물짬뽕으로 많이 먹지만 고기짬뽕도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저는 고기짬뽕을, 차돌짬뽕을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야식으로 맛있게 비도 오는 날에 차돌짬뽕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404님께서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해서 5개국어를 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하는 건 한국어, 영어, 일본어뿐이고 스페인어랑 중국어를 공부하는데도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 목표는 뜬디보다 중국어 더 잘하기, 기다려 내 경쟁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중국어,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 회화는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국어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일도 중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반복이 중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니까요. 5개국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3404님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고은양님께서 뜬디님 저는 호기심이 생길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왁부볼. 왁부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다. 그러면 왁부볼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 흐름이 굉장히 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왁부볼은 굉장히 뭐 웃긴 예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인생에 되게 어느 순간에나 다가오는 그런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에서 다가오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스파클이 한번 튀게 되면 그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봅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친친방의 DJ 선배님 늠디를 향한 환영 인사와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피어나모니의 라스코, 이어서 NCT 127의 하이웨이 투 헤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들어갔습니다.
1: 어, 거기 뒷문인데. 어. 아, 거기로 들어가셨네요.
2: 죄송합니다.
1: 아, 여기. 밤비의 학교의 또 다른 K-POP 밤비의 등장이라 아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오신 우리 전학생 모셔봅니다. 아 사랑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늠디는 사랑이지 뭐. 멋진 말랑이가 되어 돌아온 장한음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자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인사는 반말로 한번 친근하게 해볼게요.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준 건지 한번 한마디로 붙여서 한번 소개해볼까요?
3: 아, 안녕. 나는 장한음이라고 하고 이번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 전화로 컴백해서 이제 전화 오게 됐어.
1: 아, 반가워 반가워. 아, 밥은 먹고 왔어?
3: 밥은 직전에 먹고 왔어.
1: 아, 뭐, 맛있는. 뭐 먹고 왔어?
3: 닭볶음탕, 감자전,
1: 오.
3: 또 밥,
1: 밥,
3: 밥이랑
1: 닭볶음탕과 감자탕,
3: 감자전과 밥과 기억이 안 나. 메뉴가 좀 더 있었는데.
1: 메뉴가 굉장히
3: 알차게 먹고 왔어.
1: 알차게 거의 팔첩반상을 네. 아 먹고 왔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또 맛있게 먹고
3: 맞아 맞아.
1: 잘 컨디션 챙겨야지. 또 활동도
3: 열심히 할 수 있어.
1: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 제가 사실 반말은 자꾸 고장이 나서요.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아, 친구들 환영 문자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음씨가 먼저 하나 읽어주실까요?
3: 네 쿨큐티님 늠디는 역시 친신방이 퍼커림 너무너무 반갑고 좋다.
1: 와. 우리 친한 친구 방송반에 원래 DJ로
3: 맞아요. 작년 한 10월쯤에 한 4주 정도를 했었는데
1: 아
3: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선배님이신.
3: 아
1: 잘 부탁드립니다.
3: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늘님께서는 아 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음 오빠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매번 틀어요. 저번 주 내내 이번 앨범 전곡을 틀었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너무 이번에 저희가 또 활동이 또 네, 겹쳤죠.
3: 맞아요 겹쳐가지고.
1: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음 씨의 이제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인이어를 꼽고 네. 듣고 있었거든요.
3: 네, 진짜요.
1: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3: 이
1: 노래 분위기에 맞게 또 청량하게 네. 또 잘 불러주셔서
3: 감사합니다.
1: 귀호강했습니다.
3: 영광입니다, 진짜.
1: 아 그리고 이 하늘님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아 하늘님, 앨범 전곡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방송부에서까지 혹시 제 노래를 틀어주신다니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저의 노래를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8941님께서 퇴근하면서 우산을 썼는데도 비에 다 젖었어요. 두 분은 비 맞지 않고 출근하셨죠? 아, 맞아요.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3: 네, 갑자기.
1: 아, 지금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들 계속해서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시고 오늘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음 씨 비 혹시 맞고 오셨나요?
3: 비가 많이 오길래 이제 이 자켓을 이렇게 둘러쓰고 우산이 없어서 자켓 둘러쓰고 뛰어서 이렇게 아까도 막 왔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또 비가 막 안 오다가 오늘 호우주의보가 이제 발령되자마자 비가 와르르 쏟아지길래 좀 저도 청취자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가은님께서는 한음이 신곡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친방에 왔으니까 친친방에서 누가 돌아왔게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으면

0: 심심방에서 누가 돌아와게.
1: 약간 효과음 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아,
0: 네.
2: 혹시 죄송한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INTP, INTJ.
2: 아, 그쵸.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굉장히 내향이네.
0: 네, 맞아요.
2: 성향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 좋아해. 저와의 이제 주파수가 되게 맞는다.
0: 그런가요?
2: 라고 저도 내향인이거든요.
0: 네.
2: 근데 방금은 굉장히 이셨습니다.
0: 네, 이제 열심히 해야죠.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2: 그렇죠.
0: 하는.
2: 아,
0: 그렇습니다.
2: 네, 친친방 오랜만 복귀인데
0: 네.
2: 열심히 해야죠.
0: 그럼요.
2: 아, 그렇습니다. 유나님께서 장말랑 씨 말랑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0: 네.
2: 왁부부를
0: 해보셨나요?
2: 해보고 굉장히 좀 최근에 빠져들었습니다.
0: 아, 진짜요?
2: 네, 말랑이를 좋아하신다고요?
0: 저는 말랑이를 이제 왁부볼은 좀 아깝더라고요.
2: 아. 네,
0: 한 번 푸시면 끝이니까.
2: 맞아요, 일회용이죠.
0: 네, 그래서 말랑이는 조금 이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2: 네.
0: 말랑이를 좋아하는데 왁부볼도 좋아하기는
2: 네.
0: 하고
2: 네.
0: 이제 집에도 엄청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2: 아, 네. 역시 말랑이 그럼 총 몇 개나 구입하셨죠?
0: 요즘에 집에 있는 거 한 서른 몇 개 막 이렇게 챙겨버렸어요.
2: 아, 서른 개나 사셨다고요?
0: 네, 큰일 났습니다.
2: 그렇게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건가요?
0: 네, 그게 또 금방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살 때 조금 많이 사고 들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2: 네.
0: 어디 차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2: 아, 네.
0: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2: 아, 엄마 아빠가 네. 힘들어하신다. 네. 아, 말랑이 사랑 가득하신 우리 한우 씨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 한우 씨에게 궁금한 질문, 원하는 요청 바로 보내주세요.
0: 네.
2: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눈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 학생이 듣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한음 씨가 4개월 만에 다섯 번째 디지털 싱글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한음 씨도 이렇게 3, 4개월 만에 빨리 컴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0: 맞아요. 몰랐습니다.
2: 사실 이 데뷔하고 첫 여름 컴백이라고
0: 네.
2: 들었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0: 일단 네, 첫 여름 컴백 어쩌다가 됐는데
2: 네.
0: 제가 더위도 조금 타는 편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2: 네.
0: 그래도 좀 이렇게 여름에 활동하는 게 좀 색다롭기도 하고 좀 다른 착장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죠. 서둘러 사실 이게 서둘러 컴백할 만큼 이 좋은 노래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뭐.
2: 아, 그렇죠. 그렇게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이번 싱글 타이틀 곡 먼저 소개해볼게요.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 곡이 어떤 곡인가요?
0: 일단 뭔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조금 이제 친구 사이에 좀 사랑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설렘을 담은 곡이고
2: 네.
0: 밴드 사운드에 좀 청량한 곡이고요.
2: 네.
0: 이번에는 좀 발성도 약간 락 발성을 좀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밴드 락 밴드 느낌의 사운드로 곡을 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번에 락 컨셉으로
0: 네.
2: 좀 뭔가 매력을 좀 더 살리셨다고
0: 말씀하셨는데 네.
2: 그러면 한음 씨가 생각하시는 곡 이 락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0: 좀 이 에너지가 넘치는 장르이니만큼 무대 위에서도 조금 팬분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조금 좋은 것 같고
2: 네.
0: 좀 신나는 것도 약간 장점이지 않나? 그냥
2: 그쵸?
0: 무대를 하기 좋은 곡들이다, 장르가.
2: 사실은 이 락이라는 장르가 이 주는 이 이펙트
0: 네.
2: 그런 어떤
0: 에너지가.
2: 사운드적인 그런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0: 맞습니다.
2: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아, 그리고 직접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0: 네, 네.
2: 네, 그동안 최근에 발표한 앨범에서는 꾸준히 한음 씨가 자작곡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0: 네.
2: 이번에는 작사에만 참여를 하고 곡을 좀 아껴뒀다고 표현을 하죠.
0: 맞아요.

0: 곡을 아껴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일단 제가 작곡하는 곡들은 이런 밴드 사운드는 좀 적어요. 저는 약간 팝이나 R&B 쪽의 장르를 많이 쓰는 타입이라 밴드 사운드는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사에만 좀 참여를 하고 제가 만드는 곡들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랑은 완전 그 작업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좀 성향이 좀 반대네요.
1: 아 진짜요?
0: 왜냐면 활동이 겹치셨잖아요. 저도 사실 이 얼터너티브 락 장르로 이제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관심으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된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할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좋고 나쁘기라기보다는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엄청 많이 고민하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험치도 빨리 쌓이고 뭔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좀 부러워요.
0: 정말요?
1: 저는 좀 엄청 완벽해야 돼.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0: 신기합니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0: 정말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셔서
1: 좀
0: 완벽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1: 또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이 다들 뭐 있으니까 가수들은
0: 음악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 한음 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용용님께서는요 이번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작사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셨나요?
1: 뭔가 원래 데모를 받았던 곡이어서 이걸 제 스타일대로 조금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제 딴에는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었어서 뭔가 저도 막 세련된 곡을 많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곡은 좀 풋풋하고 좀 날 것에 가사를 전달해줘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타협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0: 이게 사실 뭐 곡마다의 스타일이 뭐 저마다 다른 거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본인의 취향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좋은 곡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해주신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가사를 쓰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좀 드시는 편이신가요?
1: 그래도 한글로만 쓰면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영어까지 쓰면은 이제 그래도 네이티브한 느낌을 내야 되는 게 제 몫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곡은 한글이 거의 대부분이라 조금 빠르게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0: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인선님께서는요 싱글에 두 곡이 있잖아요. 근데 친떠를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1: 사실 저는 그 다른 수록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컴백을 한 거기도 하고 그러려면 확실한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완전 학생 컨셉이니까 또 이제 뭔가 학생 컨셉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다 이런 걸까요? 그래서
0: 그런 게 있나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1: 조금 이제 더 나이 들면은 제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조금 이번에 마지막 도전, 학생 도전 해가지고
0: 학생 도전
1: 네, 진짜 우리 타이틀이 됐습니다.
0: 아, 네. 학생 컨셉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네. 표현이 너무 웃기는데
1: 마지노선 네.
0: 어,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 그렇죠. 언제든 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뭔가 혼자 느끼기에

0: 좀 더 나이 들어서 하면 아 좀, 하여튼 네, 그런 느낌으로
1: 아닙니다. 하는 씨 얼굴이라면
0: 감사합니다.
1: 네, 서른 살이 돼도 마흔 살이 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소소 데일리님께서 뭐 그건 좀 아닌데라고 문자로도 굉장히 화가 난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신곡이죠.
0: 네.
1: 한음 씨의 청량한 감성을 담은 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장한음의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0: 장한음의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듣고 왔습니다. 하늘마다님께서 이번 노래 진짜 좋아
1: 감사합니다
0: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정말 그 이 K-POP 씬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다크, 청량, 뭐 그쵸, 컨셉으로 그쵸. 따지면 너무너무 청량한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안소연님께서 청량하다.
1: 와, 청량하다.
0: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청량해요. 정말 네. 그 사이땡 사이다는 뭐 얘기도 되겠죠. 뭐 사이다.
1: 사이다는 그냥
0: 제가 네. 2일차밖에 안 돼서 지금.

0: 네,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네. 사이다 마신 것처럼 정말 톡톡 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민님께서 그래서 친구와 좋아하는 사람의 경계는 언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노래 가사를 어찌됐건 간에 친구와 네. 그 좋아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근데 이런 뭔가 고민이 들 때부터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네.
0: 그렇죠.
1: 그냥 친구한테는 이런 감정이 들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좀 친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미 빠진 게 아닐까.
0: 굉장히 명언을 해주셨어요. 이미 좋아 나 이거 이 사람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라는 고민을 할 때쯤은 이미 좋아하는 빠졌다. 상태다.
1: 그렇죠.
0: 너무 맞는 말이
1: 맞는 말인
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미인님께서 뮤비 남주인공 장한음 찍으면서 친구에게 떨리는 감정을 실제로 연기했는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1: 네.
0: 아 실제 어쨌든 뮤직비디오인데 네. 굉장히 연기처럼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촬영하신 거죠.
1: 네.
0: 네.
1: 그 이제 상대 배역분도 계셨었는데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건 대본이 없는데 그냥 연기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대본이 없는데 약간 좀 신나는 연기해주세요 이러면은 배우분이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웃을까요? 약간 이러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0: 아 그쵸 하는 씨 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확실하게 콘티도 좀 있고
1: 그쵸.
0: 하다못해 쿠키라도 같이 나눠 맞아요, 먹고 맞아요. 뭐 이런 신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냥 웃어라 네. 이렇게 막연하게 네. 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1: 네, 조금.
0: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네. 사실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래퍼들한테 쿵짝쿵짝 할 테니까 너 프리스타일
1: 그렇죠.
0: 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1: 그 정도 어려웠어.
0: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마음에 드는 연기는 또
1: 네.
0: 또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이제 약간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약간 티격태격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했는데 제가 상대 배역분한테 그럼 저를 한 대 때리실래요? 이래가지고 상대 배역분이 저를 팍 때리고 저는 약간 약간 밀려나는 약간 그런 좀 학생들의 풋풋한 연기를 했는데 좀 신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0: 그렇죠. 그런 애드립이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0: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런 애드립이 가끔은 좀 더 장면을 더
1: 빛나게
0: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보기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한음 씨와 신곡 이야기 재밌게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커피 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청량한 신곡으로 돌아온 장한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혜주님께서 잘생기기만 하면 된다니까 둘 다 작사 작곡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5: 혜주님. 네, 건강하실 겁니다.
4: 저희가 또 공통점이 꽤 있네요.

0: 네,
1: 친한 친구 방송반의 DJ
0: 네.
1: 역이기도 하고
0: 네?
1: 역기도 했었고
0: 네.
1: 작사 작곡도 하고
0: 네. 솔로 아티스트로서 네. 열심히 하고
1: 열심히
0: 있고.
1: 하고 있고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혜선님께서 뜬디 한음님 보는 눈에서 꿀 떨어져요. 크크. 한음님도 내향형이라 힘드시겠지만 뜬디 눈 네. 많이 쳐다봐 주세요.
0: 아, 저한테는 너무 선배님이셔가지고
1: 아, 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데뷔 한 달 차여서 아주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네. 제가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 사랑하시는 게 저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0: 네.
1: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한 게 티가 나서 되게 경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서
1: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4648님께서 차라리 제가 두 분 사이에 앉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를
0: 만들어 드릴까요?
1: 조심스럽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0: 앉으세요.
1: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역시 아이돌이시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0: 해야죠.
1: 그렇죠. 저랑 맞춘 것도 아닌데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장한음의 Midsummer Night.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띵디 에반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지 1112님께서 혹시 지금 여기 도서관인가요? 다시 말랑이 얘기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요즘 좋아하는 음식 얘기라도. 뭐 말랑이 얘기 다시 할까요?
1: 말랑이 얘기요.
0: 아 그럼 말랑이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최애 말랑이가 있나요?
1: 최애 말랑이는 우유빵.
0: 우유빵
1: 말랑이 좀 이렇게 큰 친구가 있는데. 오. 이렇게 좀 한 손에 딱 잡혀서.
0: 아 그게 또 한 손에 잡히는 크기예요? 네. 엄청 큰.
1: 딱 이 정도.
0: 이 정도?
1: 네. 그래서. 좀 괴롭히기 좋다. 말랑이 괴롭히기 좋다.
0: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네. 이 말랑이라는 게 장난감인데 괴롭힌다.
1: 네, 아 이겁니다.
0: 아 이렇게 네. 요즘 이렇게 나와요?
1: 네, 이렇게 비닐에 쌓여가지고. 대단.
0: 이게 제가 모르는 시장이 네.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 얘기까지도 안지 씨를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 요즘 아까 뭐. 닭볶음탕 얘기를 또 네. 해주셨지만
1: 맞아요. 저는 음식은 뭐 다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DJ 할 때는 작가님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음식을 배달시켜주셔가지고
0: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좀 식비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잘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세로로 먹고
0: 아 네, 뭐 이렇게 김밥을 세로로 먹으면은 어떻게 먹는 거죠?
1: 그냥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0: 아 그렇게 아 동
1: 어쩌다 보니 되더라고요.
0: 오락기에 동전 넣듯이 아 그런 식으로 에. 가능한 거였나요? 굉장합니다.
1: 좋은 발상이시네요. 멋있는. 예.
0: 재밌습니다. 자. 안지 씨 죄송하지만 본업 얘기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타이틀곡 얘기를 나눠 봤고요. 이번엔 수록곡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목이 INI죠. 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이제 조금 더 사랑에 대한 노래고 초반 가사가 이제 뭔가 우주에서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별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그런 것처럼 나도 너가 발견했으니까 너가 부르는 이름대로 뭔가 너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가 될 거다. 약간 이런 로맨틱한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0: 아까 이 노래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 곡이 좀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좀 더 멜로디가 다이나믹하고 가사도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고 네.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0: 일본 애니메이션
1: J-pop 스타일인 것 같다.
0: J-pop 스타일인 네. 것 같다. 저도 사실 이 J-pop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네. J-pop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시티팝도 있고
1: 그렇죠.
0: 애니메이션 주제가도 있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군요.
1: 네, 좀 벅차오르는 곡 이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작사 과정에도 참여를 또
1: 네,
0: 하셨어요.
1: 네.
0: 또 이 과정도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조금 더 작사하기 쉬웠던 곡인 것 같고 그냥 작사를 할 때 뭔가 주제를 하나 딱 정해서 작사를 하는 편인데
0: 네.
1: 이번에는 주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 곡이기도 했고 별 아니면 별. 너와 나 이런 확실하게 주제가 있으니까
0: 너와 내가 어쨌든 별이 별.
1: 네, 약간 그런 하여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하는 죄송해요.
1: 네. 네,
0: 이름이라서 네. 장하는 바보님께서 INI 제목에서 I를 소문자로 쓴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0: 인데요. INI. 그러니까 보통은 대문자 I로
1: 네.
0: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이게 또 소문자인 이유가 따로 있나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
2: 솔직히 말하면
0: 네.
2: 이유는 없고요.
0: 이유가 없다.
2: 이게 보기에도 좋은 것까지가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대문자 I보단 소문자 I가 더 클릭하고 싶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닐까요?
0: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2: 네.
0: 닉네임을 보고
2: 네,
0: 이유가
2: 좀
0: 없게
2: 기분이 좀
0: 되어버린
2: 상해가지고.
0: 그런 상황인 것
2: 네.
0: 같은데 이유가 따로 없으셨군요.
2: 네.
0: INI.
2: 네.
0: 네. 지행님께서 한우 오빠 INI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가 있나요? 이분께서.
2: 우리가 처음 우리가 되던 순간 어둠은 다 채워버린 거야. 뭔가 어둠을 태운다는 뭔가 그런 뭔가 발상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둠을 태울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0: 그렇죠.
2: 어둠을 태움으로써 불이 나고 더 반짝이는 우리가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
0: 그쵸. 사실 장작을 떼야지 불이 나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근데 사실 어둠을 이제 불을 지핀다. 약간 이런 되게
2: 네.
0: 시적인
2: 네.
0: 그런 표현인 거죠.
2: 그게 재밌어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음 씨가 직접 채워넣은 가사 오늘 라이브로
2: 네.
0: 또 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청해 드릴 건데요.
2: 네.
0: INI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는데
2: 네.
0: 수록곡 라이브는 친친방에서 또 최초 공개라고
2: 네.
0: 합니다. 박수!
2: 감사합니다.
0: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또 불러주실 생각을 하셨나요?
2: 그래도 제가 이 친친방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청혼입니다. 친친방.
0: 친친방과 청혼을
2: 네,
0: 지금
2: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좀 친친방에서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한음 씨는 라이브 자리로
2: 네.
0: 해주시고요. 친친방 친구들은 한음 씨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한음 씨에게 대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번,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 8229님께서 INI 제목 이거 완전 장한음이랑 에반이네요. 내향인들아 힘을 내. 아, INI. 아, 그럼 네. 한번 내향인 장한음 씨의 아주 감성적인 보이스 한번 들어볼 준비
2: 네.
0: 해도
2: 됐습니다.
0: 되나요?
2: 네.
0: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럼 장한음 씨의 라이브입니다. INI.

0: 감사합니다.
1: 장한음의 I&I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저희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라이브 후기 나눠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친한 친구 방송반 라디오 최초 공개였죠. 장한음의 I&I 라이브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청량한 노래를 듣는 와중에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그리고 시흥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음 씨.
5: 네.
1: 아,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제가 들은 게 확실히 맞네요.
5: 네. 이
1: 그 음악 방송에서 들었던 것처럼
5: 네.
1: 정말 그 목소리가 되게 산뜻하고
5: 네.
1: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5: 아,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박승은 님께서 너무 상큼하다. 한음 님 목소리에서 사과향이 나는데요. 승은 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사과향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5: 하필 사과?
1: 네. 뭐 다른 네. 과일들 되게 청량한 과일들이 많은데 네. 뭐
5: 저는 오렌지 좋아합니다.
1: 오렌지 향이라고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5: 오렌지 향.
1: 아, 오렌지 향이 납니다.
5: 감사합니다.
1: 김연지님께서 한음 씨 노래 듣고 놀라운 점이 평소에는 굉장히 저음인 목소리이신데 노래 부르실 때 음색은 청량 그 자체시네요. 이게 반전 매력입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이게 근데 또 굉장히 또 발성을 또 굉장히 좀 잘 사용한다고 느끼시는 느꼈던 게
5: 네.
1: 이렇게 그 내추럴 보이스에서
5: 네.
1: 굉장히 또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5: 네.
1: 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5: 네.
1: 그래서 굉장히 라이브도 안정적이고
5: 네.
1: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노래가 청춘 드라마 재질이라고 합니다. 김윤희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십니다. 6762님께서는 저는 가사 중에 편지 속 둘의 이름마저 띄어쓰기 싫다는
5: 네.
1: 가사가 너무 로맨틱하다. 아에나 감히 레전드 수록곡이다 라고 하십니다.
5: 감사합니다.
1: 편지 속 둘의 이름마저 띄어놓기가
5: 그렇죠.
1: 띄어쓰기가 싫다.
5: 그만큼 너가 좋다.
1: 이거는 박수 한번 주시죠.
5: 아, 감사합니다.
1: 같은 작사, 저도 이제 작사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또 고민이 깊은 편이거든요.
5: 네.
1: 근데 이런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정말 감동적인
5: 맞아요.
1: 이해하기 쉽게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5: 네.
1: 너무 좋은 가사도 생각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늠랑이님께서 이번 싱글 두 곡 역시 음역대도 그렇고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는데 녹음할 때는 어땠나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5: 네.
1: 라고 했는데

0: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셨나요?
1: 맞아요. 음역대가 좀 높은 곡이긴 한데 음역대보다는 INI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INI는
1: 아. 좀 테크닉이 좀 많이 필요한 곡이기도 하고 좀 음역대 자체도 제가 표현해본 적이 많이 없는 네. 그런 중간 음역대여서 아예 고음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좀 테크닉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1: 네.
0: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다는 INI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님께서 아 그래서 학점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1: 지윤씨 그런 저에게 슬픈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0: 이게 무슨 네. 학점은 괜찮 갑작스럽게 학점 괜찮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게 아무리 청취자 친친 우리 친구라고 하지만
1: 그래요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는 말은
0: 무슨 말이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0: 네.
1: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다니는데
0: 네.
1: 이제 올해 너무 바빴어가지고 겨우 2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학점 챙기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0: 아니 그래도 지윤 씨 이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그래요 이해를 해주세요.
0: 이렇게 명곡들 디지털 싱글로 급하게 팬분들을 위해서
1: 네.
0: 빠르게 이렇게 컴백해주신 분께 학점은 괜찮으신가? 아 물론 순수하게 걱정해주신
1: 거라고
0: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저희 친친이잖아요.
1: 그래요.
0: 네, 놀리는 겁니다. 학교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1: 학교 생활은 이제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06년생, 07년생 엄청 어린 친구들이라 오히려 제가 선뜻 말 걸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다녔고
0: 이게 어쨌든 친구들은 다 이제 졸업을
1: 한 친구들이 많죠.
0: 한 친구들이 네. 많고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이제 복학을 했을 때는
1: 동생들이니까
0: 네.
1: 그래서
0: 저희 그 친친 라디오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동아 방송 연예 대학교
1: 네.
0: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대학교 이제 동기 네, 동기 뭐 후배들 뭐든 같이 계신다면
1: 네.
0: 편하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다가와주세요.
0: 아 정현님께서 학점 안 중요하다 얼굴은 4.5점이라
1: 네 감사합니다.
0: 얼굴 4.5점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주 그 만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나
1: 선배님이
0: 잘생기셨습니다.
1: 선배님이 훨씬
0: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 네
0: 정말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한음 씨의 학점을 위로하며
1: 감사합니다.
0: 잠깐 노래로 힐링하는 타임 갖고 오겠습니다. 장한음의 럭키보이 듣고 돌아올게요.

0: 친한 친구의 방송반 장한음의 럭키보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밤비즈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촉촉한 초코칩
1: 다시
0: 촉촉한 초코칩 쿠키님께서 사랑노래인 친떨과 찰떡인 음식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한음이가 즐겨 먹는 음식도요.
1: 네.
0: 친떨 이 타이틀곡이죠.
1: 네.
0: 친떨과 찰떡인 음식을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네. 비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비유하자면
0: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1: 뭔가 학생 때 자주 먹었던 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학생 때 뭘 많이 먹었죠?
0: 뭐 도시락.
1: 도시락. 도시락 세대.
0: 저는 아니긴 한데. 뭐가 있지?
1: 떡볶이. 떡볶이. 아이스크림.
0: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1: 마라탕.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0: 저 마라 로제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1: 마라 로제 떡볶이를.
0: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1: 그냥 다 잘 먹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0: 그 땡떡.
1: 땡떡.
0: 무슨 맛?
1: 땡떡.
0: 무슨 맛 드시나요?
1: 착한 맛 또 맵던데요.
0: 아, 착한 맛 또 매워요?
1: 네, 제가 진짜 못 먹어가지고.
0: 매운 걸 저 잘 못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1: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나요?
0: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해서 그 보통 맛으로 먹습니다.
1: 땡떡 보통 맛.
0: 근데 땡떡은 사실 보통 맛도 맵잖아요.
1: 맵죠.
0: 그래서
1: 잘 드시네요.
0: 잘 먹진 않고요. 좋아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장한음의 손눈썹님께서 옛날에 인터뷰에서 사랑 노래 가사 쓸 때는 드라마를 참고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랑 노래 가사 쓸 때는 드라마를 참고하신 편인가요?
1: 예전에는 데뷔 전이나 뭐 데뷔 직후에는 약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조금 팬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랑의 그 방식엔 또
1: 그렇죠.
0: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건데
1: 있으니까.
0: 그 중에서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 네.
0: 곡을 좀 더 쓰신다니까
1: 많이 쓰고 있고 또 저를 사랑하는 뭔가 love your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사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대상이 저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0: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윤님께서는 타이틀곡 친떨 작사가 너무 설레게 잘했어요. 진짜 친구에게 떨린 적 있으신가요? 전 치가 떨린 기억밖에 없는데 라고 치가 뭐 친구에게 떨린 적이라기보다는 뭐 반대로 치가 떨린 기억이 있으셨는지
1: 치가 떨린 기억?
0: 네.
1: 뭐 치가 떨린 기억은 많죠. 친구들이 뭐 지금도 뭐 제 친구들은
0: 네.
1: 놀리기 바빠가지고
0: 한음 씨를 놀리
1: 하든 뭘 하든 뭐 무대를 하든 곡이 나오든.

0: 당신 왜 그러냐?
1: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0: 너 이상하다.
1: 아 이상.
0: 왜 그러냐? 이런 네, 아. 느낌으로 많이 돌. 그래도 그게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래 돌려주는 것도 그래서 뭐 치가 떨린다. 저는
1: 치가 떨린다.
0: 네, 치가 떨린다.
1: 아 친구에게 네. 떨린 적은 별로 없으나,
0: 없으나
1: 치가 떨린 적이 많다.
0: 네, 이거 현재 진행형이다.
1: 네. 아 진짜 웃기네요. 아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떨릴 수 있는 거잖아.
0: 와우.
1: 님께서 한우미가 쓴 가사 중에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영화 대사 같은 가사로 연기 챌린지
0: 연기
1: 한번
0: 챌린지요.
1: 해주세요.
0: 네.
1: 첫 번째 심남, 두 번째 비아냥, 세 번째 플러팅, 네 번째 분노.
0: 네.
1: 이렇게 네 가지를 부탁을 하셨는데
0: 네.
1: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0: 아우 해야죠. 네. 신남?
1: 네 신남.
0: 아.
1: 자.
0: 아.
1: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0: 아,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1: 아, 효과음이라도 주세요.
0: 네. 네.
1: 딩동댕동. 네. 자, 두 번째 비아냥 하나 둘 셋.
0: 뭐 사랑이지 뭐.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1: 오, 네. 오 너무 킹받아요. 지금 굉장히 네. 킹받았어요.
0: 잘한 거죠.
1: 굉장히 잘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세 번째 플러팅.
0: 플러팅.
1: 네, 하나 둘 셋.
0: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1: 오. 네, 네 번째 분노.
0: 분노.
1: 네.
0: 분노?
1: 화내시면 됩니다.
0: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1: 오.
0: 아?
1: 박수 한번 주세요. 아,
0: 어,
1: 제가
0: 성패하네요.
1: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0: 네.
1: 한번 밀쳐 아 늦었어요. 효과음 늦었습니다.
0: 아, 예. 사양하겠습니다.
1: 아,
0: 이미 삐져가지고.
1: 아 아까 전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0: 네.
1: 한번 밀쳐 주실 수 있나요?
0: 네네네.
1: 라고 했던 게 방금 좀 떠올랐던 게 방금 화를 한번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좀 청취자분께서 해주셨는데.
0: 네.
1: 바로 채상을
0: 그렇죠.
1: 탁 치시는 걸 보고
0: 네네
1: 이런 부분에서
0: 이제 즉흥으로 그렇죠
1: 떠오르는 걸 바로 이렇게 해내시는 모습 보고 아 그, 이런 부분이었구나
0: 네
1: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아 이 정도 했으면은 아까 그 성함 누구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님 아 정말 그 방에 계시겠지만 박수 한번 방에서 네. 쳐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나
0: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네. 한음 씨의 연기 쇼를 끝으로 이제 한음 씨 하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0: 네.
1: 아 아쉽지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밤비즈 분들에게 끝까지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 밤비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게 선배님이랑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같이 이번 활동 재밌게 같이 즐겨줘서 또 고마워요. 예,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장안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네, 해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한음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에바니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보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거제 야호.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중앙고등학교. 그럼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냠냠. 7월 15일 수요일 내일 거제중학교 중앙고 거제중앙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버터문어밥, 닭다리 삼계탕, 아삭고추 된장무침, 도토리묵과 양념장, 섯박지, 수박. 와,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내일 특히 이 삼계탕이 급식으로 나오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문제인데요. 7월 15일인 내일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복날로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위 지지 않게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많이 챙겨 먹는데요. 저도 보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연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몸보신 하시라고 치킨 5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체 선물이니까 학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리센느의 Pretty Girl.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리센느의 Pretty Girl 듣고 왔습니다. 요즘 역주행으로 2년 전에 발매한 곡이 음원 사이트 탑100, 1위에 오른 대세 걸그룹이죠. 리센느가 카라의 2008년 히트곡 Pretty Girl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원곡의 당당한 매력은 살리면서 자몽향기 같은 상큼함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네, 이 부분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네요. 3693님이 리센느 분들 오늘 음방에서 데뷔 첫 1위도 했대요. 아, 펑펑 우는데 괜히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리센느 야호 꽃길만 걸어라. 네, 리센느 분들 꽃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초복이었습니다. 내일 거제중앙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버터문어밥, 닭다리 삼계탕, 아삭고추 된장무침, 도토리묵과 양념장, 석박지 수박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제가 이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7년째 이제 6년 이제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학교들 사이에서. 너무 다 맛있는 음식들 이 소개해 주시는 음식들이 다 맛있는 음식들만 소개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학교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보통 문어밥은 저는 살면서 학교 메뉴로 좀 처음 보는 메뉴인데요. 거기다가 닭다리 삼계탕 보통 밥이 이러면은 보통 단무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삭고추 된장무침에 굉장히 감칠맛을 살려줄 수 있는 석박지와 입에 침이 고이네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맛있는 식단이어서 너무 요즘 거제가 요즘 호흡이 좋은 것 같습니다. 3682님께서 뜬디 아까 도시락 먹었다면서요. 아까 도시락 먹은 게 아니고요. 아까는 짬뽕을 먹었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다시 또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침이 고여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바로 3404님 축하드립니다. 예! Yeah.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초복. 저는 뜬디랑 같이 3주 동안 새벽 산후 고생한 에버드라고 치킨 먹고 싶어요. 오. 뜬디도 밥 거르지 말고 맛있는 삼계탕 먹어야 돼. 용산에 맛있는 삼계탕 정말 많은데 들깨 삼계탕 강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404 에버님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치킨 5마리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더위 팍팍 물리치세요. 그럼 이어서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4648님께서 뜬디 어제 퀴즈 당첨된 군인 누나의 뭐예요? 안녕! 선물 인증사진 보내요. 덕분에 커피 교환해서 뱃사람들이랑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희승이가 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지롱. 평생 에버해. 평생 팬할 거야. 훈훈하다. 와, 정말이었어요. 정말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시고 커피까지 시켜.

찍으신 인증사진까지 어우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에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저는 항상 뿌듯함에 벅참에 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디오기 때문에 자중할게요. 자, 이승현님께서 띵디님 콩국수 좋아하나요? 콩국수의 계절이 왔는데 띵디는 소금파인지 설탕파인지 너무 궁금해요. 귀요미 띵디님 화이팅! 계속 음식 얘기하지 마세요. 저 지금 침이 너무 고여. 지금 제가 마이땡 젤리도 먹고 지금 음식 얘기하니까 지금 입안이 지금 굉장히 축축한데 콩국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저는 콩국수 사실 많이 먹진 않지만 가끔 콩국수 먹으면은 그래도 설탕파인 것 같습니다. 좀더 달달하게. 지금 두 분이서 한 분은 따봉을 날리시고 한 분은 우를 날려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또, 한분 더, 소금파가, 지금 친친방에는 더 많은 걸로. 설탕 지지 마세요. 설탕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 황다현님께서, 띵디 저 요즘 잠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잠들기가 힘든 건가요? 띵디는 혹시 잠에 들지 못하는 밤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궁금해요. 꿀팁 알려줘. 그냥 잠에 들기 힘든 거였군요. 네, 쉽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사실 이 휴대폰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지금, 저희 친신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뭐, 휴대폰도 보시고, 뭐, 그러고 계실 텐데, 그렇기보다는 라디오만 틀어놓고, 눈딱 감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그렇게 잠에 드시면은 사르르 잠에 들게 되실 겁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노래 조지의 Love You Less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달갛다. 마치 달의 어두운 뒷면처럼 마음은 누구나 그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리나. 나 자신을 환하게 비추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쏙 숨어버린다. 나는 지금 내 꿈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다. 빛나는 달을 향해 달려가다 주춤 그만 행선지를 놓쳐버렸다. 겁이 많은 탓일까, 생각이 많은 탓일까. 그렇게 달의 뒷면에 숨어버린 지 어느덧 벌써 9년차 직장인이 되어간다. 그런 나에게는 자꾸만 내일의 내가 아닌 어제의 내가 찾아온다. 그래도 조금의 긍정적인 마음이 남아서일까. 저 먼 곳에서 어제의 내가 얼른 나아가라고 배웅의 손을 흔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반드시 다시 날은 빛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느리지만 조금씩 새로운 내일의 나를 다시 만나려 노력 중이다. 한 개의 변화가 100개, 1000개가 될 그때까지 그럼 곧 다시 빛날 나를 마주할 수 있겠지? 언젠간 내가 그려낸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날이 오겠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에반의 오버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9170님께서 와 오늘 라디오에서 오버플로우 듣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비 오니까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오버플로우라는 곡 자체도 감정이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의 곡이라서 굉장히 또 비와도 굉장히 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박승은님이었는데요. 그림이라는 진짜 꿈을 품에 안고 9년차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저에게 한마디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띵디 반가워요. 요즘 에반 음악 들으면서 힘 얻고 있어요. 제가 사람 마음을 달같다고 표현했는데 딱 에반의 음악을 들으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하는 달같다고 느껴져요. 덕분에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발견해가는 중이에요. 저도 곧 저만의 열정을 되찾을 날이 오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뽀에버요. 신입생 에버가. 와, 아,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한다는 게 마치 달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게 저의 마음에 아주 큰 인상을 남기네요.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에버들과 함께 하면서 스스럼 없이 뭔가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어두운 면, 밝은 면 뭐 여러 가지의 뭐 면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신입생 잘 부탁해. 반가워.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승은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비사랑님께서 오늘 근데 뚱디 진짜 프로 라디오 진행자 같아요. 초대석 진행도 너무 잘해 라고 해주셨는데 아, 아닙니다. 아, 사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연차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틀 차에는 또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최고의 DJ가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068님께서 오늘도 뚱디 덕분에 행복한 밤이 되었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저 덕분에 행복한 밤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저도 스페셜 DJ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밤에 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9408님께서 희승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럼

에반, 저는 지금 에반이기 때문에 희승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쓴 메시지인가요? 이 문자는 저에게 직접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나도 사랑해. 순님께서 흰구리 퐁퐁 에반이 가지마. 나도 가기 싫어 흰구리 퐁퐁. 그치만 떠날 때가 됐는걸 퐁퐁퐁. 아휴 아쉽네요. 아 정말 근데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틀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려 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친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에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사 빌리플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님, 부대표님 그리고 저기 계신 정땡님 그리고 오늘 와주신 매니저 유땡님 그리고 옆에 찍으신 예땡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 띵디와의 마지막 밤입니다.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우리끼리에서 속닥속닥 재밌는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 겸의 나는 어떤 새나 물고기처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에반이었습니다. 또 와.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짐 스터지스와 앤 해서웨이가 함께 출연한 영화죠. 원데이에서 레이첼 포트만의 스코어 We Had Today 그리고 그 음악이 흐르는 장면 오늘 오프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저만의 달력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달력과 다르게 영화 때문에 생긴 저만의 달력 7월 15일에는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 원데이의 날. 이 영화 원데이는 1988년 7월 15일에서 2011년 7월 15일까지 바로 그 하루씩을 그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만

0: 영화에 담겨 있어요. 뭐 1988년 7월 15일, 뭐 몇 년도 7월 15일, 뭐 2003년 7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덱스터와 엠마의 인생에서 한 20년이 넘는 그들의 시간에서 7월 15일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아내는 독특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이었죠. 원데이. 영화에서 이제 짐 스터지스가 연기하는 덱스터하고요.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엠마의 인연이 시작되는 건 1988년 7월 15일이었죠. 이제 졸업식 마치고 어쩌다 보니 이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밝아오는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이제 언덕에 올라요. 제가 아까 함께 하룻밤을 보낸다고 했는데 정말 그냥 하룻밤만 같이 보냈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하룻밤을 그냥 같이 보냈을 뿐이에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상태에서 이제 함께 언덕에 오르고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됐든 오늘을 살았잖아. We had today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하고서 서로 좀 장난치면서 재밌게 이제 그 언덕을 뛰어내려올 때 2011년의 7월 15일 장면이 이렇게 디졸브가 돼요. 1988년 7월 15일에서 2011년 7월 15일로 그 두 개의 날짜가 하나의 시퀀스 안에 이렇게 합쳐지는 그 순간을 들려드린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OTT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앤 해서웨이가 제일 예쁘게 나온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원데이예요. 원데이의 앤 해서웨이가 보여준 그 20년에 걸친 시간을 연기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모습의 앤 해서웨이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배우가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들은 원데이에 가득하던데요. 뭐 스타일이며 뭐 모든 면에서 저의 원픽은 원데이. 네.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7월 15일이 영국에서 성 스위딘 데이로 불린대요. 그날에 일종의 좀 뭐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그날 비가 내리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날 맑으면 40일 동안 화창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영화 초반에 언급이 되거든요. 7월 15일. 왜 우린 장마죠? 왜 비가 오죠? 꼼짝없이 40일 동안 비가 오게 생겼는데요. 이 성 스위딘 데이가 한국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7월 15일만 영화에 담겨 있는 원데이는 어떨까요? 7월 15일에 이 영화를 본다면 그 느낌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뭐.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0: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슈퍼배드 2 사운드 트랙에서 YMCA 더 미니언스의 노래였습니다. 슈퍼배드의 조연이었다가 주인공이 됐죠. 우리의 미니언즈 2015년에 1편 나오고 2022년에 미니언즈 2 나오고 바로 이번 주에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라고 세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합니다. 저 봤어요. 재밌어요. 미니언즈는 뭘 해도 재밌죠. 제가 원래 굿즈 욕심이 별로 없어서 영화 보러 가면 이런저런 이제 굿즈 주면 뭐 필요 없는 건 안 받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작가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토이스토리 5 시사 왔을 때 스티커를 주길래 그건 오늘 아침 작가님이 이렇게 드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미니언즈는 무조건 제 겁니다. 누구 안 줍니다. 미니언즈 굿즈는 악착같이 제가 챙겨서 제 거 만드는데 이번은 시사회 또 뭐 별거 안 주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전에 미니언즈 열쇠고리 한참 애지중지하며 달고 다녔었는데 저도 사랑하는

는 미니언즈가 이번에는 영화를 만듭니다. 이번 스토리 재밌어요. 할리우드의 역사에 알고 보니 미니언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미니언즈는 어떻게 현대 영화를 창조해 내었는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레퍼런스를, 미니언즈의 다양한 방식으로 좀 패러디되고 오마주되고 있는 기존 영화의 레퍼런스들을 좀 발견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언즈 대 몬스터스. 그 미니언즈의 그 목소리로 YMCA를 듣고 나니까 저 갑자기 왜 이 영화 생각나죠? 엘빈과 슈퍼밴드 시리즈. 저것도 좋아했는데 제가 또 귀여운 거에 약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엘빈과 슈퍼밴드 노래 하나 듣죠. Bad Day. 네, 그 노래 하나 듣고 이은선 기자와 함께 Good Day를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름은 잘 나고 계신가요?
0: 너무 싫어요. 본격 시작이죠, 뭐 이제.
1: 아, 이 습도 어떡하죠, 습도. 예전엔 그냥 온도가 높아야 더운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온도보다 무서운 게 습도라는 걸 올여름엔 특히 엄청납니다. 이럴 때 제일 좀 쾌적한 데가 극장입니다, 여러분.
0: 맞아요.
1: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또 아마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필수고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0: 이런 활력, 이런 박력.
1: 네. 라인 맞췄네요.
0: 네, 네. 맞았어요.
1: 이런 활력, 이런 박력. 이거 약간 CF 같은데요.
0: 이런 활력,
1: 이런 박력. 네, 이거 뭐죠?
0: 한국 영화에서 느껴지는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르적인 단어들을 갖다 붙여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 꿈틀대는 박력 같은 게 한국 영화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1: 영화가 한 편 한 편 공개될 때마다 늘 설렘이 있었어요.
0: 네.
1: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될까?
0: 네.
1: 이번에는 어떤 장르의 어떤 시도를 보게 될까? 늘 좀 그런 기대가 있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런데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 전체를 뭐 뭉뚱그려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좀 얌전한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된 무드이겠지만 막 나가는 활력,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박력 같은 건 조금 사라지고 있는 시기여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드문 가치가 된 게 아닌가, 박력과 활력을 두른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들은 정말 드물게 그런 걸 목격하게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1: 활력도 있고 박력도 있는 영화.
0: 네.
1: 자, 첫 번째 작품은 뭐죠?
0: 이 영화는 극장 밖을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옆에 누가 호통 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혼나면서 막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1: 네.
0: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호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고편에 공개된 장면이지만 말 타고 달리는 사람에게 조인성 씨가 끌려가잖아요.
0: 네.
1: 그 조인성 씨가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맞아요. 그게 영화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만든 진짜 하나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1: 정말 그냥 그렇게 끌려가요, 관객이. 네.
0: 저는 사실 영화 본편을 보기 전에 그 말을 모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조인성 씨인지 몰랐어요.
1: 저도 잘 몰랐어요.
0: 네. 네. 그런데 그게 조인성 씨더라.
1: 네.
0: 이게 14일 오전 기준으로 지금 전체 예매율이 60%가 넘어 었어요. 점점 수치가 올라가서 제가 이걸 좀 세기가 애매해져서 그냥 14일 오전 기준으로 60%가 넘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예매량이 지금 개봉 이틀 전에 37만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분들만 다 오셔도 사실 첫날 기록은 뭐 한 5-60만은 무난하게 채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 작품이고요. 알려진 대로 호포항이라는 마을의 이야기죠. 길 한복판에서 엉망으로 훼손된 소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수사하러 나간 경찰서장은 범석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의 육촌이자 사냥꾼인 성기라는 남자의 일행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냐면 아마 먹이를 찾아서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에 지실 거다.
1: 네.
0: 라는 믿기 어려운 가능성을 들려주죠. 근데 비슷한 시각에 주민들의 신고가 막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존재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범석이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에 사냥꾼인 성기 일행은 숲속을 탐색하는 이 투트랙의 작전이 영화의 초반이고요. 네. 범석은 황정민 배우 그리고 성기는 조인성 배우가 연기합니다.
1: 감독이 나홍진입니다.
0: 네.
1: 네.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고요.
0: 네.
1: 추격자 황의 곡성을 본 관객은 그 이전에 만든 그 세 편의 영화와 이 호프라는 영화는

0: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를까에 대한 지금 막 상상과 기대를 마구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우선 이 영화의 경우에는 초반에 그 범석이 마을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정말 스멀스멀 정체 없음의 공포를 보여주거든요.
0: 네.
1: 이건 사실 전형적인 그 괴수 영화의 초반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여주진 않는데 뭐 소리 혹은 뭐 잠깐 스쳐가는 어떤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위용을 보여주면서 그 존재를 상상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0: 스필버그의 조스만 봐도 처음에는 네. 지느러미만 우리가 한참 보잖아요.
1: 네.
0: 나중에야 조스의 그 실체를 보듯이
1: 그쵸.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죠.
1: 그런데 뭐 조스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데 상어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0: 아, 그죠,
1: 생겼다라는
0: 그죠.
1: 네, 짐작은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가 짐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가 범석이 괴물의 흔적을 쫓으면서 러닝타임 한 40분 정도가 흘렸을 무렵에 이 영화 감추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예고편을 통해 이미 그 실체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 역시 진격의 거인 시리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0: 네.
1: 정말 엄청난 크기의 생명체와 범석의 추격전이 발휘하는 이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어떤 한국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박력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후배 순경인 성애가 나타나요.
0: 저 그때 박수 칠 뻔했어요.
1: 정호연 네. 배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0: 정말 멋있게 등장하던데요.
1: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걸 쏘는 순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언급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가 말을 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그 장면은 아마 이 배우들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근사한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정말 인상적인 인장들을 두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고요. 그 범석의 첫 등장은 사실 서부극의 분위기를 닮아 있어요.
0: 네.
1: 마치 황량한 어딘가에서 사건을 수사하려고 등장한 보안관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 등장을 하는데 경찰이라곤 하지만 복장이나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를 보면 저거 우리나라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몇 년 되는지 좀 짐작도 안 되고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서부극의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액션 스릴러로 갔다가 이후에 믿기 힘들지만 이게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호프라는 영화는 기존에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어떤 면에선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 에일리언 같은 작품들, 뭐 주라기 공원, 거대한 크리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우주전쟁 같은 스필버그 감독과 뭐 제임스 카메론 등등의 영화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징적인 블록버스터들에서 비롯했던 상상력과 그 박진감을 와 가로지르는 영화라는 인상이 들었고요.
0: 네.
1: 모든 인물들이 합세해서 도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죠.
0: 네.
1: 그래서 이 후반 시퀀스가 초반부의 그 한 1시간가량의 박력을 좀 다시 발휘하는 시퀀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장르적으로는 조금 새로울 수 있지만 그리고 연출장마다 배경과 무대가 매번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추격자로부터 이어지는 나홍진 감독 영화의 뿌리에 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홍진 감독 영화는 항상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이 사이에 엄청난 그 지독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대결과 충돌이거든요. 다만 각 영화마다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직전작인 곡성도 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곡성의 경우에는 그 방식을 관객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혹의 방식을 썼죠.
0: 네.
1: 그런데 호프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아주 일직선의 질주 같은 작품이고요. 이런 표현이 호프에 걸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의 엔터테이닝 무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네. 그리고 한국 블록버스터의 지형을 넓혀놓겠다라는 그 야심을 전혀 숨기지 않는 내가 바꿔놓을 거야 하는 그 야심이 정말 드러나는 작품이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실제로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제 국내 영화 시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장르를 잘 조합하는 것이 한국 영화가 그간 잘 해오던 것이니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싶다라는 목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0: 바로 전작이 곡성이니까 사실 곡성은 한번 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지? 이 인물과 저 인물의 실체와 정체가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좀 꼬여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도 호프를 이제 기다리면서 곡성같이 뭔가 이야기가 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본 호프는 이야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1: 정말 단순하죠.
0: 네, 이야기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뭔가 더 호프의 뭐 속편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 이야기로 뻗어나가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극장에서 만나게 될 요 호프
1: 예. 네.
0: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뭔가 빈틈을 막 파헤치느라 머리 싸맬 필요는 없고
1: 네 전혀 없습니다.
0: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예. 그냥 이렇게 끌려가시면 되고 여전한 질문인가요? 무엇이 중헌디?
1: 아, 이제 이 대사는 곡성을 가로질렀던 이 대사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 영화를 이후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질주가 제일 중요하다. 질주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마을이 구체적으로 뭐 어디 붙어 있는 지역인지는 그냥 암시 정도만 되지만 일단 굉장히 한적한 마을인 건 분명한 것 같고
0: 네.
1: 이 마을을 사람들이 그냥 헐렁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다지 뭐 바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마을의 습격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허둥지둥하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재미있는 점이 당장 생존이 너무 급한데 열받긴 하는 거예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이 마을을 감히 습격해? 이런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정보가 충분한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다 이 마을에 살게 됐는지 혹은 각자의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정말 이 공동체가 작고 통신은 애초에 두절이 됐고 인근에 지금 산불 진압에 모든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원 병력을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고립이 돼 있고 처참하게 널린 그 사체들을 볼 때마다 범석이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 그런 정도의 마을이라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고 대사로도 등장하는데 이 마을은 예비군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도 직접 다 총을 들고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몇 안 되는 마을의 생존 노인들이 개조한 장갑차를 타고 엄청 그 기관총을 싣고 무장을 한 채 막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범석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후배 순경인 성애가 경찰차에 막 보도 듣도 못한 무기를 막 가득 싣고 나타났을 때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묻지 마라 라는 말로 가름을 하고 거대한 추격전이라는 설정 하나만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든 게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고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이때 그 인물들이 손에 든 무기가 애초에 자기 자신과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용도인데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좀 해를 입히는 그런 지뢰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아이러니고요. 시공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0: 네.
1: 인간과 어떤 생명체들의 대결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알려진 대로 이 영화에는 마이클 패스벤더,
0: 네.
1: 알리샤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같은 외국 스타들이 등장을 하지만
0: 눈을 크게 뜨고 어디에 출연하지 네. 해도 그들의 얼굴을 보기는 힘듭니다.
1: 그래도 네. 패스벤더 얼굴은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짐작은 하는 거죠. 네. 제가 패스벤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왜냐하면 이들이 연기한 캐릭터가 알려진 대로 CG 캐릭터이기 때문인데
0: 네.
1: 그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사실도 사실 크게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에는 질주 빼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0: 그냥 질주와 추격
1: 네. 네.
0: 시간을 즐기시면 되고요. 과도한 해석은 차단하십니까?
1: 차단하셔도 좋을 만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0: 네.
1: 이 영화는 일단 휴대전화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렇게 줄이 꼬인 유선전화만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거

걸로 봐서 90년대 이전일까? 뭐 이런 정도를 어렴풋하게 추측을 하게 하고 마을을 자세히 보면 주민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어요. 뭐 멸공 이런 단어도 보이고 불법 무기류 신고 기간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이 글자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근하게 이곳을 지배했던 어떤 이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0: 실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과 싸워왔던 사람들이 분명한 실체와 마주하는 것, 시호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이 괴생명체들의 실체, 이제 뭐 밝혀졌지만 외계인들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념을 견지한 뭐타 공동체나 인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철학적인 주제는 이 영화에선 전혀 또렷하게 감지되지가 않고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의미나 해석의 가치기를 이 영화 계속 거부하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관객이 추격전에 긴장을 막 엄청 즐기다가 잠시 샛길로 빠지는 걸 허락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크릿 에이전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 이게 어떤 편집의 오류라기보다 저는 정교한 의도처럼 이 영화가 읽혔거든요. 이를테면 그 포획된 외계인의 사체를 해부하려고 굉장히 용을 쓰는 긴 장면이 있다거나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다수의 외계인을 목격했다 라고 장광설을 털어놓는 이 마을의 노인의 어떤 진술이 있다거나 이런 유머의 순간이 대표적인데 이걸 포함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호프는 인물들의 대사를 전부 걷어내도 사실상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해도 일부의 대사를 놓쳤다고 해도 서사의 공백이 전혀 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어떤 가능성 정도를 살짝 흘려두냐면 상대의 정체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로 대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공격을 시작한 쪽이 저쪽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암시만 슬그머니 남겨놓고요. 여기에 굉장히 범상하지 않은 동네 청년이 한명 등장하는데 노문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고요. 이 등장 이후에 또한번 어떤 가설에 불이 지펴지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문제적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한 10분, 15분 가량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편을 위한 초석일 수도 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적인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이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1: 곡성을 볼때 하고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극장에 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0: 네.
1: 곡성은 계속 생각하면서 요게 이건가? 저게 이건가? 이러면서 보는 좀 맛이 있었다면 호프는 바로 이제 극장 들어가서 영화 시작하면 호프에 탑승하시는 거고
0: 네.
1: 안전벨트 매시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질주가 끝나고 나서 극장에서 나오면서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영화 보는 동안만큼은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같이.
0: 제가 4DX 상영관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왜냐면 그 의자가 계속 흔들리는 게 너무 막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4DX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1: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이라는 주제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였고요. 음악은 추격자의 엔딩곡이죠. 여전히 비 내리는 밤.

0: 저는 추격자 하면 지금도 4885 너지 하고 개미 슈퍼. 네. 잊을 수가 없네요. 영화 추격자에서 여전히 비 내리는 밤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1: 제가 운전하다가 네. 도로에서 4885 차량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오. 물론 그 차주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아, 네. 순간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편의 영화가 네. 사람의 인식과 그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운전하면서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분은 주차 대행 같은 거 맡길 때마다 4885 차주분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볼 그렇죠. 것 같은데요.
1: 시선을 이제 감수하셔야겠죠.
0: 2008년 영화인데 아직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숫자 4개를 네. 거의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1: 그러니까요.
0: 그만큼 나홍진 감독 영화의 어떤 잔상이 그렇게 정말 깊고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황해의 그 뼈다귀도 생각이 나요.
0: 그죠. 자, 오늘은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이라는 주제로 소개해주고 계신데 호프와 함께 소개해주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제가 호프를 보고 극장에서 나오면서 아 근데 이런 느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받았는데 뭐였지? 한국 영화가 이런 시기에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생각하다가 네.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떠올린 영화입니다. 물론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활력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신정원 감독의 2009년 개봉작 차오입니다.
0: 명작입니다. 네. 신정원 감독님의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저는 이 차오를 생각하면 역시 또 휘바휘바 네. 네. 괜찮으신가요?
1: 지금 헤드폰이 너무하게 제가 웃었는데
0: 그렇죠. 아,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왜 휘바휘바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인물들의 네. 얘기를 들으시면 네. 아실 텐데요. 호포항이 호프의 배경이었다면 차오의 배경은 산메리라고 하는 네. 산 속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0: 이 마을이 도시 사람들과 어떻게 제휴를 맺어서 이 사람들이 주말 농장에 찾아와서 이 시골 마을은 일거리가 생기고 도시 사람들은 당시 유행 용어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제공한다라는 계약을 좀 맺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한창 바쁜 와중에 참혹하게 찢긴 시체가 연이어 발견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전직 포수였던 천일만의 손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짐작하기로는 이 모든 것은 변종 식인 멧돼지의 짓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 즈음의 산메리로 서울에서 좌천돼서 내려온 김순경이라는 순경이 또 있죠. 그리고 제인구달을 꿈꾸는 동물 생태 연구가 변수련이라는 그 학자가 마침 또 이 근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생태계를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에다가 전문 사냥꾼인 백포수, 이 사람이 바로 핀란드 유학파죠. 그래서 이 백포수와 그리고 인근 지역의 경찰서 신형사까지 그 5인의 추격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인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산으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영화 제목인 차우는 짐승을 잡는 덫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경기 충북 강원도에서 쓴 사투리라고 하네요.
1: 어쨌든 이것도 괴수물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요. 부끄러운가요? 괴수물이라고 말하기가.
0: 네, 진지한 어떤 괴수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네.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일단 이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말 농장의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지금 농번기인데 어떻게 작물을 관리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작물 피해를 먼저 염려하면서 그 멧돼지가 내려왔던 사실을 숨기는 마을 사람들이 사실 모든 일의 화근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들로 인해서 종이 바뀌어버린, 교배종이 되어버린 그 멧돼지의 사연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은 그런 괴수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연변이 멧돼지가 등장하는 장면은 간혹 서늘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웃긴 코미디 영화인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코드가 맞아야 웃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에요. 네. 공포인가 하다가 코미디인가 하다가 액션인가 하다가 갑자기 휴먼 드라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진짜 복잡한 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남들과 있을 때 달라지는 그 모습을 저는 이 영화만큼 정말 기깔나게 포착한 작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의 면면을 코미디의 터치로 하나하나 잘 살린다는 게 이 감독의 특이점이고요. 보고 나면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정말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신정원 감독은 이전에 마을 시리즈라고 해도 좋을 만한 작품들을 남겼죠. 뭐 시실리 2km라는 네. 작품에 시실리가 있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우의 산멜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후에 점쟁이들이라는 영화에선 저주를 불러갔던 울진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배경이 되는 마을들이 순박하고 임신 좋은 어떤 그 지역을 표방하지만 차후에 나오는 산메리도 범죄 없는 마을로 막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은 각종 비리가 가득한 곳,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지역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크고 작은 코미디의 비극들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영화의 코미디가 어떤 식이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제보를 받고 지역 파출소 인원이 달려간 곳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인데 몸통이 사라진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이 무덤이 하필이면 가파른 그 산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출동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몸에 두르면서 굴러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떤 영화에서 막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호통을 치다가 한 번은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1: 살인의 추억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구르듯이.
0: 근데 이 영화는 세 번은 굴러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핀란드 유학파라고 했던 백포수. 네. 그의 이름은 사실 백만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포수가 멧돼지의 습격으로 사냥개를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슬픈 장면인데 이 개랑 핀란드어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핀란드어처럼 들리는 말로 슬퍼하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웃음 코드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정수는 엉뚱한 멧돼지를 포획해놓고 마을에 관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에서 모든 게 폭발합니다.
1: 명장면이죠.
0: 네. 이 잔치에 초청 가수를 부르는데 이 초청 가수가 일단 노인들

0: 많은 마을 분위기와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슬랭이 난무하는 인디씬의 래퍼들이 왔다는 게 일단 모든 비극의 시작이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막 노래방 기계로 흥을 돋울 때, 그때 마을에 가는 문을 쿵쿵 두드리는
1: 네.
0: 멧돼지의 습격이 시작되면서 이 마을 잔치가 아수라장으로 뒤바뀌는 장면이 있습니다.
1: 저 처음 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0: 네.
1: 설명 들으니까 장면이 다 그려져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0: 네.
1: 시실리 2km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뭐 물론 이미 차오를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차오가 취향에 맞을 겁니다.
0: 네.
1: 자,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문제의 멧돼지.
0: 아, 여기 나오는 이 식인 변종 멧돼지가 몸 길이가 3.5m고, 무게가 1,500kg에 육박한다는 설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스치면 그냥 뭐 죽는 정도의 어떤 정말 기계 혹은 무기 같은 멧돼지인데, CG가 너무
1: 네.
0: 어설프다라는 것으로 개봉하자마자 이건 그냥 컬트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영화예요.
1: 네.
0: 그런데도 영화 180만 명이 봤거든요. 그 정도의 관객이 극장에서 본 영화이기도 한데, 신정원 감독이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킹콩,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담당했던 스태프들도 멧돼지 캐릭터는 진짜 어렵다, 털 표현 같은 것들이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영화의 뭐 CG 그리고 애니메트로닉스 이렇게 포함된 작업만 30억이에요.
1: 네.
0: 그 당시에 순재가 66억이 들어간 작품이거든요.
1: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0: 그렇죠. 게다가 멧돼지 하면 저는 사실 그 CG로 만들어낸 멧돼지보다 여기서 그 식인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새끼를 추격대가 이용을 하는데, 실제 새끼 멧돼지를 데려오는 게 불가능해서 아기 돼지의 분장을 해서 했다는 슬픈 사연이 또이 영화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멧돼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한데,
1: 네.
0: 너무 어설프다, CG가 이게 뭐냐, 이런 혹평을 들어야 했지만, 이 영화의 장점은 그 약점을 가리기보다 뭐, 왜, 이런 정신으로 그 비무비의 특징처럼 사용하는 패기가 영화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패기가 저는 밉지 않거든요.
1: 왕사남의 밤티 호랑이 전에 네, 이미 이때 밤티 멧돼지가 있었는데 영화 장르가 또 이러하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0: 네.
1: 저는 그게 오히려 약간 의도처럼
0: 네,
1: 느껴져서
0: 잘
1: 전
0: 어울리는 지점이
1: 재밌었어요.
0: 있죠. 그리고 그 정형화되지 않은 웃음의 포인트들, 의외성. 이런 도전이 그때쯤에 한번 나오지 않았다면, 뭐,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1: 네.
0: 오늘날 호프까지 이어진 도전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선 이런 한국 영화 걸었던 시도들에도 좀 눈길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오랜만에 차오를 떠올렸습니다.
1: 신정원 감독님의 명작 차오. 이런 영화를 또볼수 있기를, 또 신정원 감독 스타일의 코미디를, 또 약간 흔히 말하는 좀 B급 장르 영화들을 또볼
0: 네.
1: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제
0: 네.
1: 신정원 감독님은 고인이 되셔서
0: 네.
1: 좀더그 생각이 나네요. 네.
0: 그렇네요. 지금 또 계시면 어떤 영화들 만드실까?
1: 호프를 어떻게 볼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0: 어떤 희한한 도전들 하실까 궁금한 감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1: 네. 자, 오늘은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을 보여준 한국 영화 두 편. 지금 극장에서 볼수 있는 영화 호프와 2009년 신정원 감독의 작품 차오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잔치 때.
0: 아, 제가 이
1: 네.
0: 곡을 이 시간에 틀려고 정말 벼르고 가져왔습니다.
1: 네. 박상철의 무조건을 오늘의 엔딩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0: 마을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1: 아,
0: 곡입니다.
1: 진짜 명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박상철의 무조건, 영화 차우 삽입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날들 이렇게 멍하니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동을

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5: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칭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팔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 무렵이 되면 임금이 관료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빙표, 즉 얼음을 받을 수 있는 징표였는데요. 당시엔 얼음이 워낙 귀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빙표를 가지고 빙고에 가야 귀한 얼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장 반기는 하사품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각자 자신을 위한 특별한 빙표 하나씩 발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때 살얼음 동동 뜬 냉면 한 그릇 선물해도 좋겠고요. 달콤한 파티올라간 눈꽃빙수 같은 것도 괜찮겠죠? 오늘 초복인 만큼 여름 내내 고생할 나에게 얼음이 들어간 음식으로 시원한 위로와 격려를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7월 1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초복이군요. 이 초복, 절기상으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위가 이미 지금 본격적으로 온 거 아닌가요? 이제 오는 거라고요? 아, 믿을 수가 없네요. 요즘 보니까 기온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높진 않은데 습하기가 워낙 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 가득 드셔가지고 좀 이 여름 잘 버틸 수 있도록 한번 힘내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도 점심 든든하게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줘야죠. 1212번님께서요.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왔어요. 세상을 여는 아침 얘기했어요 하셨는데요. 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막 그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라는 주의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증 문자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전화 받으시면은 새 아침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기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12번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요즘 날씨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 기운이 없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코너는 그분들을 모시고 잠시 상상으로나마 도망쳐보는 시간입니다. 퀴즈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639번님, 부모님 모시고 남한산성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이 쉽지 않으신 부모님 모시러 달려가는 길인데요. 닭죽으로 건강도 챙겨드리고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올게요. 영기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오, 소복맞이 부모님이랑 남한산성에 닭죽을 드시러 가시는군요. 아, 맞아요. 이런 산성, 릉 근처에 가면 맛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도 서울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맛있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도 한번 해주시고요. 카페 가서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도 잔뜩 드시고 오세요. 0689번님, 저는 인천에서 포천에 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와서 만나러 갑니다. 작년 2월에 군대 갔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건강하게 전역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말년 휴가면은 이제 마지막 휴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기쁘시겠어요.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잘 있다가 전역하기를 저도 바랄게요. 잘 다녀오세요. 0485번님, 남편이랑 시흥에서 서울로 출근 중입니다. 남편 출근 시간 맞추느라 저도 덩달아 일찍 가고 있어요. 덕분에 새 아침도 듣게 되네요. 그래도 편하게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시흥에서 서울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대중교통 타면 힘들 수 있잖아요. 가서도 도착하면 여유 시간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시간 여유롭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서종환님, 안녕하세요. 영기는 최근에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저는 드론에 관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진 않겠지만 꼭 해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IOI의 갑자기입니다. 오, 드론. 최근에 드론 관련된 장비들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밖이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방 한번 가볼까 싶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드론 꼭 배우셔가지고 촬영 그런 거 해보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네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IOI의 갑자기 함께 하시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황명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치과 가려고 하루 연차 썼어요. 옥수수를 먹다가 어금니가 조금 깨졌네요.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치과는 두렵고 긴장됩니다. 제발 간단하게 치료받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노래로 긴장 풀 수 있게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어쩌다가 옥수수를 먹다가 어금니가 깨지나요. 치과 무섭죠. 저는 어릴 때는 오기로라도 나 치과 하나도 안 무서워. 치과 괜찮아. 나 그냥 갈 수 있어 했는데 점점 가기 싫어지고 무섭더라고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그냥 뭐 갔다 오면 되지. 오 하루 회사 안 가도 되니까 오히려 좋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출근하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이왕 가신 거 깨진 어금니도 잘 수리하시고 또 다른 데도 안 좋은 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싸이의 예술이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689번님, 0485번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5566번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7월 15일은 사랑하는 엄마의 86번째 생신입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방송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 남겨요. 엄마 늘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쑥스러워서 표현 잘 못했는데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61살 된 막내가라고 해주셨네요. 오, 어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가족분들과 다 같이 밖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얼른 쾌차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327번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출퇴근 시간도 휴무일도 각각 달라서 저희는 만남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어렵게 날을 잡아서 오랜만에 성남 모란에서 족발을 먹기로 했습니다. 허리띠 풀어놓고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저희랑 같은 일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왜 이렇게 만남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지 했는데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시군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항상 또 혼자 일하시느라 많이 또 심심하시고 적적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쌓인 이야기들 이참에 만나셔가지고 맛있는 족발 드시면서 회포 또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요. 정지숙님은요. 청주 30-2번 버스에서 세상을 여는 아침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반가워서 보내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오, 청주의 30-2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버스에서 라디오 틀어주는 거 정말 귀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정지숙님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지숙님도 오늘 하루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제가 또 응원드릴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1046번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거센 빗소리에 잠설친 분들도 많으셨겠는데요.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부지방과 경북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5에서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영남권으로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30도, 서울은 24도, 영남지방은 아침에도 많이 꿉꿉하고 더운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경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야야야, 이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빨리 주워 올리면 세균이 안 붙겠지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아까운 음식을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우리는 이 3초 룰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과 상관없이 세균은 무조건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방송에서 식품위생 전문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바닥에 세균 역할을 할 특수 형광 액체를 뿌려두고 여러 음식을 떨어뜨린 뒤 딱 3초 만에 신속하게 주워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식의 수분과 재질에 따라 오염도가 달랐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떨어뜨리는 젤리, 이건 빛의 속도로 주워 올려도 표면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요.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오염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수분이 적은 빵은 묻어나는 양이 덜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반전! 빵에 묻은 오염물을 털어내려고 손으로 쓱쓱 문지르자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표면에 더 넓게 번졌다고 합니다. 털어먹는 것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떨어진 걸 주워 먹고도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속의 든든한 면역 시스템 덕분일 텐데요. 바닥에 떨어졌으니 절대 안 돼! 하고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내 소중한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음식물은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세균이 묻으며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오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2NE1의 아파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떨어진 음식은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는 속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3초 룰도 3초 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퍼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제일 신기하지 않나요? 일본에서도 이런 걸 믿고 실험을 했다는 것도 전 놀랍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웬만하면 흙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주워 먹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 저 지금 멀미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와, 오, 언제 끝나죠? 언제 도착하는 거죠? 저 지금 우주선 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제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 바로 화성입니다. 영화 마션을 보다가요,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구에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화성이나 가서 농장

그럼 기지 안에 토양부터 만들고 감자를 심어봐야겠어요. 흙도 나르고 물도 만들고. 아 근데 분명히 도망쳤는데 왜 지구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든 것 같죠? 저 일할 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성의 자전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의 하루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이 일은 지구의 24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화성의 하루는 이것이라는 고유한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를 비롯한 세계 우주기구들은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때 날짜를 세는 단위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자 화성의 하루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솔, 2번 루나, 3번 테라, 4번 아레스. 힌트 드릴게요. 태양이 영어로는 뭐죠? 네, 선이죠. 근데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솔, 2번 루나, 3번 테라, 4번 아레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마션에 삽입된 곡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함께 하시죠.

라틴어로 땅, 대지, 지구를 뜻하고요.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은 우주로 혼자 가야 한다. 그러면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뭐 사명감이나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생각해도 혼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부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홍상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영화 마션 삽입곡 중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자 화성의 하루를 의미하는 용어. 정답은 1번 솔이었습니다. 보기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솔, 태양을 의미했고요. 루나는 라틴어로 달, 문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테라는

최근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종영 10주년을 맞아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서 화제가 됐죠. 바로 드라마 도깨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한 드라마 도깨비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2016년 말 방송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들은 물론이고요. 뛰어난 연출과 영상미, OST까지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는 정말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공유는 고려시대 무신이었으나 왕의 질투와 간신의 모함으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음을 당한 도깨비 김신 역을 맡았고요. 김고은은 도깨비의 가슴에 꽂힌 검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지은탁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이동욱은 과거에 지은 큰 죄로 인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하급관리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사후세계로 망자를 인도한다는 전통 무속신화와 불교의 사후세계관이 합쳐져 탄생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갑과 도포를 입은 모습은 과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창조된 이미지라고 하죠. 그렇다면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가 맡은 역할이자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당사자, 2번 태사자, 3번 심사자, 4번 저승사자.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당사자, 2번 태사자, 3번 심사자, 4번 저승사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드라마 도깨비 OST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가 맡은 역할이자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 바로 4번 저승사자였습니다. 네, 저승은 죽은 뒤에 가서 산다는 세상이고 이 사후세계를 뜻하는 말이죠. 한자가 아닌 우리 고유어. 인데요. 참고로 함께 쓰이는 사자는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순 우리말인 저승과 한자어인 사자가 결합한 형태네요. 이 도깨비 정말 재밌었죠. 정말 울면서 웃으면서 봤는데 이 10주년 저도 영상 좀 봤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똑같더라고요. 와, 10년의 세월은 저만 맞았나 봐요. 저도 감동 있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둠 전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언제 어디서나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안전화.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윤수진님. 2008년 7월 15일 오후 1시 47분 저희 부부에게 온 사랑스러운 다민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연을 예약해봅니다. 다민아, 고3 생활이 많이 힘들지. 그동안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한번 겪지 않고 뭐든 알아서 하는 너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 생각했단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한 걸 알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너무 대견해. 앞으로도 멋지게 씩씩하게 걸어나가자. 박다민 사랑해. 신청곡은 아이가 좋아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다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학인가요? 지금 고등학교 방학했나요? 아직 아니.

이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멋진 하루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고3 생활 잘 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진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행복하게 열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SNS에서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1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대신에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식 리스트를 보니까요. 오이만 먹으면 30억, 쥐두부는 100억, 두리안 70억, 햄버거 2억, 김치찌개 1억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아 저는 하하 두리안이나 오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쥐두부? 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리안 완전 가능, 없어서 못 먹어요. 라면은 매일 하루 세 봉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자 가능한 음식이 댓글로 달렸는데요. 이 와중에 아주 한 분이 현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김밥 햄버거 빼고 나머지는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굉장히 피의적인 발언 같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100억 받는 상상, 행복한 상상은 이쯤 하고요. 현실에서는 아침밥부터 영양소 골고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오늘이 바로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나만의 여름 보양식 균형있게 챙겨 드시길 바라요.

7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윤현상 피처링 에이핑크의 윤보미 밥 한 끼 해요 듣고 왔습니다. 아, 한 가지만 드실 수 있다. 1년 동안.

0: 1년 동안 근데 돈을 많이 주네.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돈을 많이 주는데 1년 꾹 참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돈 벌면? 저는 일단 합니다. 만약 진짜 있다면 도전해요. 두리안까지 갑니다. 두리안이 70억이래요. 오이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30억? 너무 두 배 차이가 나서 두리안 갑니다. 근데 취두부는 안 될 것 같아. 김민정님이 에이 테디는 한 개만 먹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히히.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개만 먹고는 다 우리 모두가 불가능해. 1년 동안 다 쓰러질 거예요. 뭘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죠 왜. 1419번님이 오 초복이군요. 아싸 치킨 먹어야지. 테디 한날기 하실래 예. 아 고맙습니다. 저한테 또 귀한 부분을 또 넘겨주셔가지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저 지혜. 홍애니님이 수모닝 테디 밤새 비가 참 많이 왔네요. 맞아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따 기상청 연결해서 또 날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침은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랑 2시간 파이팅으로 함께 다져보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오늘도 준비가 됐는데 잠시 후 4부에서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4부까지 함께 해주셔야 이 이벤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어요? 022056으로 시작된 거 받으셨다면 예, 캡처해서 인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 선물 다 드릴게요. 2시간 동안 굿모닝 FM에서 준비한 선물이 아주 많아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치킨 앤 콜라 세트, 화장품 세트, 캡슐 세탁 세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플러스 뭐 막대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나나 맛 우유 등등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좀 해주세요. 파이팅 좀 주세요 저한테. 자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까지 하는 거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선물 다 챙겨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오늘은 굿모닝 FM 제작진이 찾아갑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곳에 계신 분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연결해볼까 합니다. 그 분위기 배아량 리포터가 함께해 주세요. 아 감사하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이카운트,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보험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도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7시 11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2: 네, 테디 스모닝.
11: 스모닝.
12: 밤새 안전하셨죠?
11: 네.
12: 밤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지났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만 130mm의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늘은 약하게 산발적으로만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다 그쳐 있겠고요. 지금 동해안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이 30도,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도, 전주 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다시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무더워지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빨리감기를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지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캐치 해주셔야 돼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 주세요. 아, 이거 뭐 들리는 말랑한다. 들리는 말랑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신의 영역은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680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야,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들 위해서 요거보다 조금 느린 버전으로 힌트 다시 나갑니다. 들리죠, 들리죠. 이제 무조건 들린다. 들려. 아까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원 속도처럼 들립니다. 선착순 1등은 뽑혔으니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에게 선물 더 드릴 겁니다. 아이스티 준비되어 있는데 정답송 원곡으로 원래 박자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나가는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와이스의 노래였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발표할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 트와이스의 TT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7181번님이 정답 TT 이번에 월드투어 끝났다고 하는데 푹 쉬었다가 따끈한 신곡도 얼른 듣고 싶네요. 이제 월드투어 끝났으니까 국내 활동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5085번님이 트와이스 TT 우리 가족은 아이들 피아노 콩쿠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남 여수에서 제주도로 캠핑하러 가고 있어요. 민채, 민승아 꽉 차게 놀자. 화성 여보 고마워. 콩쿠르 잘 마쳤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노력한 만큼 또 실수 없이 잘 마치고 네, 그 매듭을 또 여행으로 가시는 거 와, 완벽한데요. 또 날씨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1: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17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성땡당 신제품 나온 거 봄? 여름을 맞이해서 복숭아 케이크랑 블루베리 케이크가 출시됐대요. 저 복숭아랑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는데 당장 달려가서 사 먹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성땡당답게 또 그냥 뭐 한두 개 올리지 않습니다. 듬뿍 그냥. 케이크마다 판매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고 해요. 드실 분들은 요 지점별로 어떤 케이크 파는지 체크를 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고, 드셔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어땠는지 좀 보내주십시오. 아, 해자다. 7178번님, 딸기 크림빵 드립니다! 1022번님,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황 뜬 거 봄? 최근 콘서트에서 어깨와 등에 여러 개의 붉은 원형 자국이 포착이 됐는데요. 딱 보니까 부황 자국이더라고요. 부황은 우리 엄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도 하다니 너무 신기해요! 예, 실제로 여기 효과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부황은 혈액순환과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어쩌다가 이 부황을 만나게 됐을까요? 신기합니다. 부황까지 유행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문양별로 막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1022번님 초코쿠키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들을까요? We can't be friends.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리아나 그란데 We Can't Be Friends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의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이제 소개받아 볼게요. 6320번님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북중미 월드컵 4강전 봄! 스페인이 2-0 승리로 결승에 진출했어요. 이로써 스페인은 3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은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스페인의 결승전 상대는 누가 될지 꼭 챙겨봐야겠어요. 올라와야 할 강자들이 올라와서 아주 예, 기대가 되고 재밌게 지금 새벽을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결국은 프랑스가 무너졌네요. 6320번님 초코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9294번님 내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된 거 봄. 올해보다 380원 인상이 된 건데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월급은 약 223만원 정도라고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자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찍 오르자마자 또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294번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1894번님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기사를 봄. 매일 운전하시는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세상 소통하는 시간일 텐데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진짜 재밌는데 굿모닝 FM 들어보심 바로 민원 처리하실 땐요 하셨는데, 민원은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족하고 불평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판단을 잘 해야죠. 판단을 잘해서 우리 기사님들 조금의 어떤 쉼을 뜯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각자 원하는 거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않나. 1894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향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따뜻하게 향기 남기겠습니다. 유명 가수 테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살짝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이름도 향기롭게 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비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특히 신호 있는 시내길들이 평소보다 좀 더 밀리는데요. 성산로 성산대교 방향 모래내고가차도 끝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고, 반대 도심 쪽도 모래내고가차도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녹번역에서 독립문 쪽으로 지체고요. 도심 방향 남산 1호터널도 한남 1고가차도부터 1호터널 나와서 종로 2가까지 좀 많이 밀리는 편이라서 1호터널도 좀 피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사고도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에 사고 있어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부근에 사고 있어서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도 도봉자차도 중간부터 성수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오늘 장 리포터 깨알 뉴스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준비한 깜짝 깨알 퀴즈.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요즘 10대부터 20, 30대까지 열광하는 최신 유행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촉감과 말랑한 탄력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이 뭔지는 깨알 뉴스 중간에 나오니까요.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캡슐 세탁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돼요. 정답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오, 깨알 뉴스에도 이렇게 퀴즈가 나가다니.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오뚜기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데요.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총 29개 품목의 출고가가 인상됩니다.
0: 집에 하나쯤 꼭 있는 제품들인데 가격 얼마나 오를까요?
1: 네,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카레와 케첩이 6.1%, 당면은 10%, 후추는 17%인데요. 인상된 출고가는 유통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식품 포장재 가격이 오른 데다가요, 각종 원부자재 가격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최근 식품 업계에서는 원재료와 포장재 또 물류비까지 제조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오뚜기 제품만 오른 건 아니군요.
1: 맞아요. 앞서 롯데 칠성 음료도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가 MGC 커피는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씩 올렸고요. 이디야 커피도 매장 내 스틱커피와 커피 믹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에 잇따라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어떻게 제품은 이제 내일부터 출고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 뭐 마침 살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나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열광하는 말랑이 장난감. 대리도 혹시 만져보셨나요?
0: 힘을 많이 주시네요. 어제 안나 씨가 이제 고민 박사 시간에 말랑이 들고 오셨어요.
1: 네네. 그래서
0: 저는 이런 거 안 만져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핸드 꼬르륵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은
1: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0: 너무 놀랐어.
1: 네, 그런데 사실 이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말랑이를 만진 뒤 얼굴이 붓거나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 어머.
1: 또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눈이 심하게 붓거나 충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말랑이 장난감에 포함된 일부

0: 화학 성분이 민감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말랑이를 가지고 논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안나 씨도 손 꼭 씻으라고 말을 해줘야겠네. 너무 많이 만지던데.
0: 네, 꼭 씻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최근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말랑이가 터지면서 한 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말랑이 장난감은 대개 실리콘이나 고무 안에 액체 젤이나 점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질이 열에 취약해서 터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차량 안에 오래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지고 내리시길 바랄게요.
1: 예,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네요. 안전수칙 꼭 지키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접질리거나 담에 걸렸을 때 찜질부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데 이 냉찜질과 온찜질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아, 이거 좀 헷갈려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찜질을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0: 네, 먼저 냉찜질은요.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부상 부위로 피가 몰리는 현상을 막아주고 내부 출혈과 붓기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 따라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나 멍이 들었을 때 또 치과 발치나 수술 후에 붓기를 가라앉혀야 할 때는 붓고 가려울 때 또 벌레에 물려서 붓고 가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1: 예, 발목 접질렸을 때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 바로 해줘야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반대로 온찜질은요. 통증 부위의 온도를 높여서 신체 조직을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원리인데요.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 또 담에 걸렸을 때, 생리통이 심할 때, 안구 건조나 눈의 피로를 느낄 때 온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1: 간단하게 이렇게 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부은 곳에는 냉찜질을 하고 뻐근하고 굳었다 이렇게 싶을 때는 온찜질을 한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알 뉴스 들어봤는데 아까 깜짝 깨알 퀴즈 내드렸었잖아요.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부드러운 촉감과 말랑한 탄력으로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열광하는 최신 유행 장난감은 바로 말랑입니다.
1: 말랑이. 맞춤본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네. 3246번님. 말랑이요. 처음엔 저런 걸 왜 사? 했는데 어느새 제 회사 자리에만 3개가 있어요.
1: 어머. 이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나 봐 진짜.
0: 맞아요.
1: 김혜연님이 정답 말랑이요. 우리 딸이 자기한테 짜증날 때마다 꾹꾹 누르라고 사주더라고요. 누르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고요.
0: 8738번님. 정답 말랑이 장난감입니다. 저 어릴 땐 수제비 반죽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1: 아, 수제비 반죽을 또 주셨구나. 아, 이 촉감 좋아하는 분들.
0: 맞아요.
1: 아이들에게는 또 엄마가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0: 네.
1: 찰흙 만지지 않았어요?
0: 저 만들기라고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놀았었어요.
1: 요즘에는 그 놀이터에서 이제 흙이 없으니까 찰흙이랑 지점토 만질 때 유일한 흙 만지는 촉감이라.
0: 맞아요.
1: 그 아이들한테도 꼭 필수라고 하던데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흙 만진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없는 것도 좀 그래.
0: 그러니까요.
1: 자,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캡슐 세탁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정 리포터 오늘 특별히 고생했네요.
0: 네, 집중 많이 하셨죠.
1: 네, 주시느라. 깨알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참가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수요일 이 시간 특별합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특별합니다. 현장 연결로 바로 만나볼건데 아 우리 가족이죠. 아량이 넓은 배아량 리포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1: 네, 저는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리는 거의 뭐든 공장 같은데 간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오늘 밖에 비가 와서 좀 어둡잖아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LED 조명이 쫙 밝혀주는데 아 여쭤보니까 이곳은 24시간 불이 안 꺼진다고 합니다.
0: 아 진짜 거의
1: 모두가 어디야, 본인의 일을 묵묵하게 하고 계셨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0: 그러니까 수산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이렇게 시끄럽네.
1: 아, 제가 동선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오전 12시 선후 경매부터 시작하셔서 제가 경매장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어? 제가 12시에 간 건 아니고 7시에 도착해서 가봤거든요. 오전 4시 30분 꽃게 경매까지 이미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여서 여기는 이제 경매장엔 주문하러 온 분들이 곳곳에 남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소매 판매 매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는 아. 아침 7시가 아니고 혹시 지금 저녁 7시인가? 혹시 나 지금 퇴근길인가? 하는 것처럼 아주 활기가 넘쳤어요.
0: 아 진짜 지금
1: 우리 테디가 좋아하는 예. 전복, 문어, 대게, 멍게 색색깔의 다양한 수산물들이 지금도 옆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테디랑 저의 말에 리액션을 해주고 있거든요.
0: 아, 저희 말 리액션 해줄 정도면 애청자일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너스레 한번 떨어봤어요.
0: 아 좋아요. 오늘 퀴즈에 도전할 자, 참가자 어떤 분이에요?
1: 네 이곳에서 말씀을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장님은요 냉동 수산물을 써는 작업을 직전까지 하고 계셔서 좀 바쁘셨는데요. 말씀은 아우 나 쑥스러워 하셨지만 저 오자마자 아침 먹었냐고 사과를 막 깎아주시면서 여유가 있으셨어요.
0: 아, 따뜻하다.
1: 그래서 혹시 이거 미리 합을 맞춰봤는데 예전에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포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우리 사장님 모셔볼게요.
0: 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2: 밤 넘고 치킨 또 받자 바라바라 밤.
0: 안녕하세요.
2: 수산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소개로는 그냥 BNA4 좋아하는 바...

0: 하나 읽기 아줌마예요.
1: 그렇군요. 아, 비욘에이퍼는 네. 또 어떻게 입덕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아, 딸내미 때문에 10년 전에 입덕했는데요. 요번에 또 8월 2일 날 콘서트 한다길래 예. 겸사겸사 홍보도 할 겸 예.
1: 또 사장님 중에 바나나 있을 줄 몰랐네.
0: 했어요. 바나 일기예요.
1: 아, 대단합니다. 사장님. 또 요 에너지로 네. 저희 퀴즈 한번 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문제 주세요.
1: 아, 네. 제한 시간은 77초인데 모르면은 네. 바로 패스하시고요. 네. 바로바로 바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0: 네.
1: 화이팅
0: 네.
1: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비욘에이퍼 화이팅.
1: 바나는 바나다 확실히. 자, 이제 네. 번만한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2, 5.
0: 10.
1: 이 노래 부른 가수는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만
0: 장윤정.
1: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0: 떨어진다.
1: 사자성어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함. 작심
0: 3일.
1: 바다의 닭고기라고 불리며 통조림으로도 많이 먹는 생선은
0: 꽁치.
1: 아니에요.
0: 아닌데 참치.
1: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모르면
0: 몰라요.
1: 모르면 패스 패스.
0: 통과.
1: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는 모른 패스.
0: 패스.
1: 새우를 영어로 하면 패스.
0: 패스.
1: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0: 헌법 헌법. 패스요.
1: 튀르키예의 수도는
0: 패스요. 너무 힘든데요.
1: 쏠 수 있어! 이 영화가 나왔어요. 이 제목.
0: 패스.
1: 두 개의 심장, 네. 축구선수. 우리나라에.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려웠죠?
0: 쉽지 않아, 예.
1: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잘 푸셔가지고 만점 나오는
0: 연예인 정도.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맞췄는데.
1: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1: 아, 잘 푸셨어요. 잘 푸셨어요. 문제 어려웠는데 다 맞추셨고. 네. 제가 오답 알려드리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는 타짜였어요. 김혜수 씨가 했던 대사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축구 선수는 박지성 선수. 세월을 영어로 하면 쉬림프. 7월 17일은 제헌절.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였습니다. 아, 어때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0: 풀어보니까요.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나이 되니까.
1: 이게 쉽지 않았는데도 차분하게 네. 잘 푸셨어요. 성공 너무 축하드리고.
0: 예. 네. 네.
1: 자, 이제 우리 바나 누님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셔야죠.
0: 네. 8월 2일 날 산더리 신우 공찬이 보러 가요.
1: 비욘에이퍼에게 음성 편지 하나 가세요.
0: 음성 편지요?
1: 네.
0: 그냥 그것도 가서 그냥 콘서트 구경하면서 예, 응원할게요.
1: 아,
0: 그냥.
1: 좋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진짜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0: 예.
1: 예.
0: 팀씨도 화이팅.
1: 화이팅.
0: 네.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아량 리포터 고생 네. 많으셨어요.
2: 아닙니다. 저는 이제 7시, 오후 7시처럼 퇴근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요.
2: 네, 아량이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덤덤한 퀴즈에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튀르키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인 이것은요. 튀르키예의 어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세로로 긴 꼬챙이에 고기를 층층이 쌓아 회전시키며 익힌 뒤에 얇게 탁탁 슬라이스로 썰어서 빵이나 야채와 함께 먹는 이것 무엇일까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객관식입니다. 1번 케밥, 2번 국밥, 3번 귓밥. 어우, 이 셋 중에 하나는 못 먹는 거죠.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번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 거예요.

노래 듣는 동안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늘 반반키 참가자였던 우리 바나 누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비원에이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누님? 걸어본다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아침을 씹어먹는 굿모닝 팬티입니다. 담담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의 튀르키예 전통 음식, 정답은 바로 1번 케밥이었습니다. 6592번님 정답 1번 케밥. 어릴 때 김밥 파주던 할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 지금 보기 때문에 그죠. 3번 괜히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성하림님이 정답 케밥. 저는 딸 등교 준비로 머리 묶어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딸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고, 저는 이제 형제로 자라서 그런 아침 풍경이 없거든요. 근데 딸들은 이렇게 엄마가 머리 해주는 그 시간이 또 늘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오늘 머리 스타일?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5분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바나 누님 노량진에서 동태포를 이제 뜨시는 분이었는데, 노량진 제가 사실 매년마다 한 번 꼭 가거든요. 가서 저는 킹크랩, 철이 되면 킹크랩 먹으러 갑니다. 킹크랩을 그래서 딱 삶아서 올려주시는 동안 광어회를 이제 기본 안주처럼 기본 찬처럼 그냥 먹는데, 먹다 보면 그 두 마리씩 먹게 돼가지고 크랩이 조금 덜 맛있게 먹게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푸짐한 풍경 오늘 소리로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헨슨의 음밥이 흐르고 있는데 10초 들을 거예요. 10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노성우입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계팀의 시설관리 쪽을 일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아니고 이제 공항 내에 있는 이제 공적이나 소방 점검하고 뭐 안 된다 있으면 뭐 보수도 하고. 처음에는 좀 부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약간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은 평일인데 왜 여행을 갈까? 저 사람 일을 안 하나? 무슨 일 하길래 평일에 여행을 가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퇴근하고 나서 제가 동아리, 댄스 동아리 하거든요. K-POP 댄스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연습한 거는 BTS의 2.0인데 그나 좀 자신은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춤이 뉴진스의 하이포이. 그 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목소리가 굉장히 뭔가 서운하시네요.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노성우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뵈면 이제 덩치도 있으시고 곰상이시래요. 성우 씨가 곰상이 추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하면서 옆으로 갈 때 엄청 큰 사람이 팔 돌리면서 움직이는 거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또 여행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에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언제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남겨주시면 우리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곱게 담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산 아니고 휘산.
1: 아이고.
0: 네. MBC 이휘산 아나운서와 네, 함께합니다. 어서
1: 안녕하세요.
0: 오십시오.
1: 이휘산입니다. 네.
0: 배드 챌린지 드디어 올라갔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 네, 여러 의미로 뜨거웠어요.
0: 예.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1: 네.
0: 북부 대공은 어디 가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쿼카만 남았네요.
1: 예. 예. 팔딱대는 쿼카 같은 느낌이죠.
0: 예. 그리고 또 네네. 우리 아내분이 아침에 네. 안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1: 잘 안 듣는데 그 이 계정도 팔로우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근데 계속 뭔가 들어가면서 챙겨봐요.
0: 이게 한번 궁금하니까 네. 보게 돼서
1: 네. 뜨나봐요. 제가 보내주지도 않는데도 계속 댓글 달아요.
0: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게 또 캐릭터 나옵니다.
1: 네.
0: 어디 불편하신가?
1: 저한테 날뛰는 한 마리의 망둥어 같다.
0: 야.
1: 라는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0: 그래도 활기차게 보셨네요.
1: 예. 어디까지 가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까지 시켜야 될지 몰랐는데 앞으로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1: 와우.
0: 예, 재밌는 챌린지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1: 이게 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생기다가
0: 부끄럽지만
1: 또 하면 재밌어.
0: 이왕 해보면 또
1: 괜찮아요.
0: 제가 네.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너무 하기 싫거든요.
1: 네.
0: 또 해놓으면 또 그럴싸해요.
1: 네, 가끔
0: 이거 아니면 언제 네. 하겠나 싶기는 해요.
1: 여기가 희극인실이다.
0: 그래.
1: 그렇게 생각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희극인이 될 필요가 없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오늘 네. 네, 언어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전에 어제 제가 그 설명 안 하고 도망간 게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내 자신.
1: 맞아요. 나의 자신이 돼서 어색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맞다고 했었잖아요.
0: 예.
1: 근데 테디가 내가 할 때 그 내 뭐냐고
0: 그럼 나이가 이렇게 네. 나가 이렇게
1: 나가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때 내가는 좀 내가 다른 경우예요.
0: 예.
1: 내가 할 때 내는 대명사 나에다가 주격조사 가가 붙을 때 나타나는 형태인데 오랜 언어 변화로 지금의 내라는 형태가 굳어졌어요. 또 너가도 너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너이 해가지고 내가
0: 내가
1: 라고 써야 맞죠. 예. 근데 잘 안 쓰죠. 그죠? 내가가 맞는데 정리하면 어쨌든 내 자신은 그때 내는 나의 뜻하는 말이고 내가의 내는 대명사 나가 조사 가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라서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경우예요. 어쨌든
0: 맞아요.
1: 네.
0: 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엄청 돼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공부를 해봤는데
1: 네.
0: 뭐 체언을 꾸미는 관용사

0: 조사 관영 조사
1: 벌써
0: 이렇게 막 하니까 네. 아, 이 어렵더라고.
1: 저도 어려워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조용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언어 유의 시작해 볼까요?
1: 자,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1: 와. 오, 여기가 음악 방송 대기실이구나. 와, 진짜 신이라서 모든 게 다 신기하다. 와.
0: 가슴 아파서 목이 메였어.
1: 발라드의 황태. 아니 그 황태자. 불리는 태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휘돌입니다.
0: 휘돌 씨, 반가워요. 네. 노래 아주 잘하실 것 같네요.
1: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배님 모창을 진짜 잘하는데.
0: 제 모창을요?
1: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0: 네네네.
1: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0: 예, 초면인데 가성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진심이 좀 더 우러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나처럼 뭐 발라드의 황태자가 되려 이렇게 불리울 수가 있거든요.
1: 네. 근데 진짜 완벽하신데.
0: 네.
1: 이거 하나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유, 노래 지적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휘돌 씨 마음? 뭘 고쳐야 돼?
1: 그게 아니고 선배님, 그 불리우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겁니다.
0: 아,
1: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 이휘돌도 기억해 주십시오.
0: 아, 예, 기억나겠네요. 이제 기억 이휘동 씨. 예.
1: 네?
0: 좀 바빠서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요, 뵐게요.
1: 선배님.
0: 비리리.
1: 아니, 휘동이 아니고 휘돌이 선배님. 가슴 아파서.
0: 휘돌이 어쩌다가 가수까지 됐어요?
1: 네,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불리우는 불리는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선배 태희가 후배 휘돌이에게 좀 더 진심을 다해 노래를 하면 나처럼 발라드의 황태자라 불리울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0: 불리울 수 있다라고 했죠.
1: 불리울 수 있다. 그랬더니 휘돌이가 불리우는이 아니라 불리는 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정답은 불리다가 맞습니다.
0: 그렇지. 네. 불리우는이라고 쓰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또.
1: 많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먼저 불리다. 부르다의 피동 표현, 즉 다른 사람이나 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받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나 별명으로 가리켜지거나 이름이 붙을 때 쓰이는데요. 부르다의 그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리가 붙어가지고 불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리우다는 불리다에다가 불필요하게 우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0: 그러니까.
1: 중복인 거예요. 중복. 참고로 우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예요. 그래서 불리다처럼 피동 표현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0: 예.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깔끔하게
1: 문법이라 가지고
0: 불리우다 아니고
1: 불리다
0: 이게 맞다는 게 핵심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천천히. 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1: 불리다.
0: 1508번님이 저희 초1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덕분에 국어 공부하고 학교 가서 되게 잘난 척합니다. 하셨는데.
1: 네.
0: 그럼 오늘은 뭐 사동사, 피동사 이런 걸 이제 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1: 네. 또 너무 잘난 척하면은 좀 그럴 수 있다.
0: 그런가? 근데 나는 했으면 좋겠다.
1: 그래요?
0: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아침에 굿모닝 FM 태입니다 들었는데.
1: 그런 것도 괜찮아.
0: 초등학생들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는 거.
1: 그것까진 좋다.
0: 그럼 우리 라디오를 듣는 키즈들이 또 늘어나는 거죠.
1: 그렇죠. 거기까지 딱 해줘요.
0: 그런 상상을 함부로 해봤습니다.
1: 네.
0: 될까 모르겠습니다.
1: 거기까지 해줘요.
0: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엑소의 Call Me Baby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엑소 Call Me Baby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짜쪽 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함께 할 겁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원희 셰프님이 행운의 번호 추첨 이벤트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 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가져가십시오.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통닭 복날에도 까마치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깐.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8시 15분 49초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국어 문법이 이렇게 어려우니.
0: 맞아.
1: 제 아들 국어 시험지에는 쫙쫙 비가 내립니다.
0: 예.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1: 언어 유희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0: 함께해 주세요.
1: 네, 파이팅.
0: 파이팅.
1: 찜통더위라 불리는 날씨가 영남지방으로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중부지방도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그래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도, 비가 적게 내린 영남지방은 대구가 현재 30.4도로 영남지방으로는 폭염특보의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포항이 36도, 대구가 35도, 강릉 34도로 동쪽 지방으로는 푹푹 찌겠고요. 서울은 29도, 대전,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약하게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가 되면 다 그쳐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다시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오늘 또 오시면서
1: 네네.
0: 저희 부품을 또 고장낼 뻔했습니다.
1: 아, 큰일 날 뻔했어요.
0: 예, 네. 저희 행운 추천 번호를 왜 먼저 뽑으셔가지고
1: 한번 뽑아봤는데
0: 예.
1: 그게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공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1: 네, 대국민 사죄를 할 뻔했습니다.
0: 숫자 몇 번이었죠?
1: 4번이었습니다.
0: 네, 4번 공이 없어질 뻔했어요.
1: 심지어 4번을 뽑았어요.
0: 4번이 어땠어요?
1: 제가 운이 없거든요.
0: 아니에요. 제 생일이 4월 4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행운의 번호로
1: 원래 4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양수입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또 솔깃하네요.
1: 네, 음수와 음수 만나면 양수입니다.
0: 예. 저는 숫자 4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1: 네.
0: 예. 자, 오늘 또 액땜이라 생각하고 어떤 행운이 터질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최기찬 기자님 오늘 뭐 액땜 하셨으니까
1: 네네.
0: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1: 네.
0: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률 3%, 두 번째 키워드는 선호투표제, 마지막으로는 유통구조 개혁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1: 첫 번째 키워드 성장률 3%입니다.
0: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1%포인트 높였습니다. 이제 지난해 성장률 기준으로는 무려 1.9%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전망대로라면 2022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물가까지 반영한 경상 성장률 전망치도 12.3%로 높였는데요.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예,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각종 투자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이른바 3, 4, 5 비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1: 잠재 성장률 3%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0: 예. 이제
1: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어허. 그래서 줄여서 3, 4, 5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현재 수준과는 상당한 좀 격차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담대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이제 해야 할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요?
1: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서남권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는 데 약 8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와. 또 이제 충청권과 영남권에도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거점을 조성하고요. 권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창업 도시 6곳을 추가하는 등 지방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0: 예, 물가가 근데 상당히 높고 환율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요?

0: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를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도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를 하고요. 중동정쟁과 같은 대외 충격에 대비해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을 해야 세계 중심이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기회입니다. 기회.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선호투표제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선호투표제 어떤 방식이에요?
0: 그러니까 유권자가 후보들의 순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입후보 한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1: 예.
0: 이때 자신이 찍은 후보가 탈락을 했다면 2위 순위표를 계산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런데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0: 그러니까 친정청래계에는 당원에 규정된 결선 투표는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라면서 추가 투표가 없는 선호투표제는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반면 친명계는 결선 투표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선호투표제가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 선거 방식뿐만이 아니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 거셉니다.
0: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당권 경쟁의 빅3로 꼽히는데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 전 총리는 총리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면서 당정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정청래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공방이 소지가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정 전 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뭐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밝혔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대선 행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거쳐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를 향해서 더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뭐 저격수처럼 굉장히 세게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송 의원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외친다고 갈등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스토커에 빗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권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시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좀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두 후보의 경쟁을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승리하는 필승메이커 뛰겠다면서 중도 사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1: 그렇군요. 선거 방식부터 당정 관계,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당권 경쟁의 쟁점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유통구조 개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높은 물가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지목을 했네요.
0: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특별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중첩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특히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0: 맞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민이 받는 산지 가격은 낮거나 혹은 크게 출렁이는 반면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과 산지 가격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억울한 구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0: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농산물 유통을 농협이나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서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필요하면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이제 전략 안보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1: 네, 담합과 독과점 문제 또 지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담합과 독과점의 폐해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물가가 뭐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물가를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유통과정의 불공정한 거래와 경쟁 제한 요소를 더욱 철저히 살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3% 성장 전망이 아니라 성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성과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8003님이 어제 퇴근 준비하다가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라서 뭐지? 하면서 받았는데 자신있게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외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도 테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시면서 인증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금요일을 뵐게요.
0: 네, 뭐 청취율 조사를 전 세계에서 받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전국으로 했으면 우리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0: 아이가 뭐 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오겠죠.
1: 그렇죠. 자, 키키의 I Do Me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최기창 기자님 보내드려요.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에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비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도로 위는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사고 소식도 많은 편인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쪽으로 초입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성산대교 다리 위부터 북단에서 남단까지 또 이후로 지하차도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용담터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안산에서 매송까지 6km 구간 지체고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지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도 상계교 부근 사고 처리가 좀 안되면서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쪽으로는 계속 정체입니다. 성수 쪽도 도봉지하차도 중간에서 성수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강변북도 구리 방향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아직도 1시간 10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수박 같은 셰프님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수박만큼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름에도 빵빵함을 자랑하는 수박 같은 제 얼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원희입니다.
0: 예, 오늘도 네. 우리 원희 셰프님하고 맛쟁이 시사 시즌 2 네. 시작할 건데 아, 여기 수박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수박 얘기를 또 고를 네네. 건데 아니 이제 수박철이에요.
1: 수박철이에요. 실은 올여름 몇 수박 하셨어요?
0: 저는 3수박.
1: 아, 3수박제 하세요?
0: 이미 좀 네. 먹었네요, 그래도.
1: 아, 저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입이 조금만 아기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2수박 했거든요.
0: 아, 2수박 했어요.
1: 2수박 네. 했거든요. 네. 이제 슬슬 여름 내내 달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또 많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아, 이게 수박 코너가 요즘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입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0: 있어.
1: 안 살 수가 없어요, 진짜.
0: 보여. 눈에 네. 너무 보여.
1: 너무 보여요.
0: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네. 예, 먹고민 사연 오늘 미리 도착한 사연이 8355번님.
1: 네.
0: 셰프님은 수박 성공률 얼마나 되세요? 저는 50대 50이에요. 맛있는 수박 고를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1: 네네.
0: 이런 먹고민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1: 네네. 우선은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고민 해결을 살짝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50대 50 성공 확률이시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그 수박을 키우시는 농부님들의 그 굉장한 노고와 정말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내시는 걸로 봤었을 때 만약에 성공률이 50%라고 하면은요 이분은 절대로 복권은 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러게.
1: 네. 아니 그냥 막 골라도 50은 넘거든요 요즘.
0: 아니 마트에서도 네. 사실 50대 50으로 가져오지도 않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상 50대 50이 아니라 이분은 90대
1: 네.
0: 10.
1: 네 이게
0: 10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네.
1: 요즘은 그 비파괴 당도 선별기라고 해가지고요.
0: 맞아.
1: 이게 얘를 깨보거나 과즙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갖다 대면 당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통 브릭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몇 브릭스 이상이 나오는지 그게 분명히 표시가 되는 것들 로만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데도 50대 50이다. 절대로 복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50대 50이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네, 슬픈 예.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짧지만 제가 고르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뭐 두드리거나 뭐 꼭지가 뭐 시들었네 안 시들었네 이런 거 말고 얘를요 우선은요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배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머리 쪽에 있는 거를 꼭지 아래쪽에 있는 걸 배꼽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배꼽을 작은 걸 골라요.
0: 아,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
1: 이게 뭐 저는 그냥 제 경험상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박 농가에 가서 예전에 볼 때 그 수박 키우시는 농부님께 저한테 해주신 꿀팁이에요. 뒤집어가지고 꼭지를 봐서 꼭지가 작은 걸 고르래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쪼그라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꼭 그 배꼽이 작은 거를 골라라 말씀을 해주셨고 긴 거 고를래 동그란 거 고를래 그러면 전 동그란 걸 고릅니다.
0: 아, 모양이.
1: 네. 모양이. 네. 이게 뭐 원래는 뭐 암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암수 구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더 신중해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까만 줄이 진한 거. 햇볕을 많이 받아서 까만 줄. 그리고 왜 우리 그 전완근에 보면 이렇게 핏줄을 이렇게 선 사람들 있잖아요.
0: 예.
1: 그 까만 줄에 그 까만 선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 가서 당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야.
1: 저는 요거는 수박 키우시는 농부님들께 들은 거니까요.
0: 예.
1: 전 딱 그 세 가지 보거든요. 배꼽이 작을 것, 그다음에 동그란 거, 까만색 그 줄이 선명하면서 툭 튀어나왔을 것.
0: 오.
1: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0: 요.
1: 저는 올해에도 정말 수박 단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벌써.
0: 네. 아니 이게 뭐 확실하네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알려주셨으니까.
1: 맞아요.
0: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1: 네. 복권은 안 사시는 걸로 약속하시고요.
0: 예, 진짜 무슨 운에 네. 기대는 거 하지 마세요. 노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1: 네네.
0: 자 이쯤에서 맛쟁이 신사 시즌 2 지역별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 먹방 투어를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밤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바로 여수입니다.
0: 아 여수 밤바다. 네.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밤바다 하니까 약간
1: 네.
0: 빠라라라라 밤밤 뭐 이런 게 생각났어. 밤바다 밤밤.
1: 네. 아, 제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게 표현을 했거든요.
0: 예, 너무
1: 네.
0: 먹는 것만 생각하시고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아 여수 밤바다 이 노래 때문에 또 여수 하면 여름이 맞아요. 생각이 나게 됐어요.
1: 네네. 실은 이 여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낭만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이 여수가 밤바다, 바다로서 유명해지는 이유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는데 먼저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0: 맞아. 네,
1: 여수가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예요. 네,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0: 저 탄 것 같아요.
1: 네, 이게 보면은 전체 제가 가서 탔었을 때는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저 때는 이 금액을 더 지불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가 뚫려 있는.
0: 맞아.
1: 뚫려 있다라기보다 밑에가 이제 투명 강어용이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수 밤바다도 보면서 네 360도로 밑에까지 구경할 수 있는. 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조금 더울 수 있는데요. 거기 그 창문 조금 열 수 있거든요. 네, 가는 동안 좀 시원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 좀 덥긴 덥습니다.
0: 더울 것 같네.
1: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너무 더운 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통 해수욕장 가시는데요. 네, 여수의 유명한 해수욕장 바로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0: 오.
1: 말 그대로 모래밭이 검은 모래예요. 예, 원래 이 검은 모래가 햇빛을 조금 더 흡수해가지고 이 모래찜질할 때 따끈따끈하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겠다.
1: 네, 신경통이나 부인병 같은 거 치료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놀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소호 동동다리로 가시면 좋은데요. 바다 위를 걷는 해안 산책로가 있어서 해질녘에 주황빛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예. 장마 기간 이제 끝나면은 밤바다 즐기러 여수 가보실 것 같은데.
1: 네네.
0: 밤바다 눈으로 즐기시고 이제 입 네. 준비해 주세요.
1: 그렇죠. 네. 가면은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실제로 뭐 주객이 전도돼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그렇죠. 네. 여수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수분 맛집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보내 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맛집들.
1: 설마 그 노래일까요?
0: 에이. 우리가 그렇게 뻔하겠어요? 네. 아주 신선하게 갑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1: 아우 신선해
0: 여수 밤바다 듣고 올게요.

0: 버스커 여수 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1: 아우 너무 신선하네요.
0: 아 너무 신선하고 네.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어. 또 아침에 또 네. 예, 밤 노래 트는 거 네. 얼마나 과감해요.
1: 맞아요.
0: 저희 예. 이렇게 지금 두근두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서울 지역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이제 여수 밤바다를 들으면서 정말 여수 생각하니까 회가 너무 먹고 싶네요.
0: 아, 똑같은 생각인데 이미 회 소주 한잔 했어요.
1: 그렇죠.
0: 예, 예. 딱 그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여수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들, 맛집들 그리고 추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삼치회로 열어주셨네요.
0: 와.
1: 자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별미가 바로 삼치회입니다. 도톰하게 썬 삼치회를 김에 올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살짝 얹어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삼치도 회로 먹는구나.
1: 오, 삼치회로 먹는 거 몰랐어요?
0: 네.
1: 아, 이 사람 또 이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고향이 좀 먼 쪽이구나.
0: 맞아요. 네, 네, 네. 전 동해, 남해 라인이니까.
1: 저는 이 호남 분들에게 배워가지고 처음에 이 삼치회를 먹어보고 야 이게 이렇게 끝내주는 맛이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 삼치회가 계절감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은 조금 떨어질 때예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이제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때? 깊어질 때 딱 하고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름기가 쫙 하고 올라오면서 얘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0: 얘 달진 않죠.
1: 달지는 않아요.
0: 그러니까 얘가 삼삼하죠.
1: 맞아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탱글탱글한 회가 아니고 아. 예, 얘가 약, 원래는 등푸른 생선 계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 얘가
0: 구이가 살이, 맛있잖아. 구이가.
1: 살이 사라락 무너지면서 들어가는데 아. 다들 구이만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김 위에다가 얘를 착 하고 얹어가지고
0: 고추냉이 해가지고
1: 예, 아우 너무 예, 맛있어.
0: 간장 쪽이네
1: 얘는. 네, 얘는 그리고 초장 찍어 드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0: 아 그래 단맛이 없으니까.
1: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0: 여수가 또 삼치회.
1: 아

0: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3386번님이 네. 복땡 식당 추천합니다. 아귀탕 진짜 맛있고요. 네. 아구찜은 콩나물보다 아구가 더 많아요. 네네. 36년 차 여수인의 찐 맛집이에요 하시면서.
0: 맞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진짜 오래된 맛집인데 저희들의 친구 시경이가 여기를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시경이 형이 갔어요. 아유 끝났네 그러면 여기.
0: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던 맛집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집은 아구찜도 아구찜인데 아구탕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귀탕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이 칼칼한 매력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1: 약간 그 매운탕 같은 건가?
0: 네, 여기는 진짜 이렇게 국물 딱 드링킹 딱 하고 나면은 3년 전 회장이 싹 마무리되면서 다시 몸이 리셋돼서 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회장이 정말 끝내주는 아귀탕 한번 드셔보실 거 저도 추천을 합니다.
1: 딱 좋네요. 한 끼로 먹기에. 네네네. 만 원 정도 하는데. 아, 딱 좋아, 딱 좋아. 또 소개해 주시죠.
0: 네. 10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녁에 진하게 한잔하고 다음날 해장할 수 있는 맛집. 해장집이 계속 나오네. 네. 실땡집이라는 갓김치 김치찌개집입니다. 갓김치. 지금 저희 우선 비주얼 보고 있는데요. 와, 갓김치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 두툼한 고기에 잘 익은 갓김치로 자글자글 끓여 먹는 찌개라 밥에 김가루 넣고 비벼 먹으면 끝장납니다. 계란프라이도 셀프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1: 계란 프라이 오픈해 놓는 데는 진짜 맛집이에요. 아시죠?
0: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그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먹게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다른 데에 집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갓김치로 끓이는 김치찌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 나 상상도 안 해봤어요. 네,
0: 저는 갓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를 저는 집에서도 가끔 해먹어요.
1: 진짜?
0: 이게 왜 갓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맛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찌개의 맛에 어떤 느낌이냐면 시래기를 조금 더 넣고 끓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 시래기. 네, 네.
0: 왜 시래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청에서 오는 그 무청만의 싱그러운 맛 있잖아요. 그런 갓김치에서 오는 갓에서 오는 그 싱그러운 맛이 들어가 있는데 갓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머스터드예요.
1: 머스터드.
0: 우리가 일반적으로 갓을 키워서 씨앗을 갈아가지고 만들면 겨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갓김치를 담그는 종은 다르지만 갓이라는 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톡서는 알싸한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갓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은 싱그러우면서 살짝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1: 그렇지. 궁금하다 이거.
0: 오 매력에다가 밥에다가 싹싹 비벼서 김가루를 얹은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딱.
1: 끝났지. 네. 김치찌개 고기 돼지고기인데 김가루 올리고 이런 네. 뭐 계란 후라이면 끝났지.
0: 끝났죠. 네.
1: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는 맛집은 2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몰고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1: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요.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특별한 이벤트합니다. 태세장이 쏜다.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쏘는 행운 번호 이벤트 늘 이제 우리 원희 셰프님의 손에서
0: 맞습니다.
1: 나타났습니다.
0: 네네 여러분들 제가 비싼 거 뽑아드립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세 자리의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중복 숫자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000부터 999까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세 자리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예, 이거 또 당첨되면 아주 큰 선물 받아가니까. 아까 50대 50 그분은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사연 소개가 끝이야.
0: 그분은 왠지 두 자리 적어서 보내줄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원희 셰프님 직접 세 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번호와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숫자 중에 가장 먼저 연결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전화 연결까지 돼야지 성공.
0: 맞아요.
1: 네. 꼭 받아주셔야 돼요.
0: 네, 전화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보내실 곳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지금 미니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미니로 보내시면 저희가 어디로 전화를 해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입니다. 숫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5: 굿모니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요리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자, 고모네의 변태입니다. 지금부터 청취율 조사 이벤트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제가 쏘는 건 제가 쏘는데 뽑는 거는 네. 예, 우리 다른 회장님이 뽑으십니다. 네.
0: 자, 제가 여러분들 공소리 들리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세 자리 네, 숫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1: 짜잔,
0: 5번입니다.
1: 자, 5번. 네. 첫 번째 번호로 5번 쓰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번호 갑니다. 네.
0: 두 번째 번호 0번.
1: 5-0입니다.
0: 5-0. 네, 자, 500 몇 번이 될지. 505번입니다. 505. 505.
1: 자, 505 쓰신 분 있는지. 자, 505
0: 쓰신 분 있나요?
1: 있다면은 바로 전화를 걸 거고요. 네, 자, 있어 있어.
0: 있습니다. 6623님께서 에어컨 고장났어요. 행운에.
1: 행운번호라도
0: 걸리게 해주세요.
1: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빵빠리 울리기에는 아직 일러요.
0: 네.
1: 전화 연결을 해서.
0: 6623님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받으면 성공입니다. 네. 여보세요.
16: 여보세요.
1: 오, 받으셨어. 보내주신 번호 몇 번이죠?
16: 505번이요.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최소한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 차리기 보내드립니다.
0: 뽀뽀로보.
1: 야, 번호 불렸을 때 어땠어요?
16: 영 이랬을 때 엄마 난가?
1: 엄청 떨렸겠다. 엄청 떨렸겠다.
0: 설마 또 다시 5가 뽑힐까 했는데. 아니 혹시 505가 본인의 행운의 숫자이신가요?
16: 네, 제가 너무 좋아 사랑하는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1: 아, 진짜?
16: 네.
1: 세상에 아들이 복덩이네.
0: 아니 또 애를 또 어린이날에 낳으셨으니 선물을 한 번만 해도 되고 얼마나 좋으실 거예요.
16: 아닙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1: 아, 그래요?
16: 어린이날 선물과 생일 선물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세상에. 아유, 참. 크면 두 배로 또 돌려줄 거예요. 아니, 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16: 아침에 애 데려다주고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핸드폰으로 듣나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1: 아, 육태에 또 약간의 휴식 시간에 이렇게 행운이 당첨이 되셨군요.
16: 저 태희님 너무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태희의 장점.
16: 저 울산 사람이거든요.
1: 아, 울산.
0: 어머나.
1: 울세이널. 예, 반갑습니다. 태희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6: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엄청나죠.
1: 아,

0: 정말
1: 네, 그리고 뭐 먹을 때 보면 너무 멋있고 전투적이고.
2: 네. 먹을 때 진정성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예. 네. 아, 네. 진심이에요. 언니 대표님들 너무 멋있으세요.
2: 아이, 감사합니다.
0: 성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아요. 네, 담배를 저는...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네. 저는 소연지라고 합니다.
0: 소연지님.
1: 네.
0: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저희 이원일 셰프님과 저와 함께 해버 네. 끝에이 외치면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1: 네.
0: 좋습니다. 여러분, 해버 끝에!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5: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서요,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 중에서 가장 적게 뛴 선수가 누군지 모르시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였습니다. 움직인 시간의 63%를 그냥 걷는 데 사용했고요. 25%는 제자리에 서 있었대요. 가장 적게 뛰었는데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 수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